0: 6월 2일 화요일 오늘도 일상의 평화에 감사드리며 첫 곡은요. 양희은 참 좋다 9249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그러게요. 주변을 둘러보면 아,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들을 공짜로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녹음이 나날이 싱싱하고 풀어가고 있죠. 눈부실 햇살 그리고 요즘 공기도 참 좋습니다. 이런 평화로움 이 모든 것이 다시 또 하루를 시작하라고 찾아온 고마운 선물이죠. 내일 선거일을 앞두고 물론 사전투표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이렇게 매일 일상의 안녕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아마 이 소중한 한 표를 우리가 행사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올 더 좋은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한 표의 소중함을 새삼 강조하게 되네요.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6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걸까? 싸움이라는 것, 단순한 충동을 넘어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일 수가 있죠. 아이들은 그래서 싸우면서 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너무 자주 하면 그 칼도 녹이 슬겠죠. 그러나 싸움보다 더 나쁜 건 무관심,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라면 싸울 일도 없을 테니까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도 다 싸움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병균과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면 병이 낫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지면 아프게 되죠. 상처가 아무런 과정도 마찬가지죠. 저마다 인생을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워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느냐 마느냐, 끝도 없는 선택의 순간들, 그 수많은 갈림길에서 자기 자신과의 밀당에서 이겨냈을 때 비로소 내가 바라는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는 봄꽃들도 그 눈부신 모습은 추운 겨울과 언 땅과 모진 비바람과 싸워서 이긴 결과니까요. 정치가 늘 싸움이라고, 우리는 그런 정쟁은 그만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요. 사실 정치도 원래 그런 속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서로의 목소리를 내고 그게 부딪히면서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정치의 본래의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세계로 시야를 넓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국익을 앞세우는 치열한 경쟁, 그것이 세계 역사가 돌아가는 저마다의 방식입니다. 그런 싸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역사가 만들어졌을까 싶습니다.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정쟁에 지쳐 정치에 무관심해진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나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야말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 한 표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보태진다는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입니다.

댄 포그버그 리더 오브 더 밴드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스승이자 또 밴드의 리더인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바친 그런 헌정곡이라고 하네요. 한 가정이나 밴드나 음악 어디에나 오케스트라나 지도자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지도자는 많은 이들에게 또 존경을 받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서 그 공동체는 커나가는데요. 내일 지방선거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상은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꼭 또 좋기만 한 것이 늘 좋은 건 아니고 나쁘기만 한 것이 꼭 까지 나쁜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정치도 맨날 저렇게 정쟁 싸워야 되나 하는데 이 싸움이 정당한 룰 위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또 하나의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막 비겁하게 막 네거티브에 매몰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 무관심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 마음으로 다가오는 구절들 나눠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 한 줄도 나눠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4 빵토르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무관심이란 말 공감 갑니다. 너무 자주 싸우면 칼도 무뎌질까요? 오늘도 저는 저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힘든 싸움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왜냐하면 내 자신 다른 사람하고 싸웠을 때는 그 결과가 잘 좋지 않지만 내 자신과 끊임없이 싸울 때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내 자신에게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나를 사랑한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은 잘만 하면 평온하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왜 모든 행복은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진님이 신청하셨어요. 이문세 깊은 밤을 날아서.

이문세 깊은 밤을 날아서 들려드렸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과 주소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정기 구독권 선물로 드리니까요. 오늘 같은 또 화요일 여유 있을 때 책 신청해 주시고요. 6월이니까 6월에 신청해 주신 분 중에 다섯 분에게 7월로부터 보내드립니다. 오늘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세요. 주소 꼭 쓰셔야 돼요. 그리고 2주의 특별한 선물 일주일 더 연장해서 여러분에게 다섯 분 더 선물 드립니다. 국내 최초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전시죠. 세계적인 거장 고야가 던지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이 전시에 여러분을 초대하니까요.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고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입니다. 원하시는 분 샵 1053. 글머리 고야하시고 성함 보내주십시오. 또 있죠. 2주간의 특별한 문화 선물. 아, 신지은, 윤정은, 장소연 등 음악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피아니스트 10명. 자그마치 피아니스트 10명이 공연합니다. 열정적인 듀오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스페셜 콘서트. 듀오 연주입니다. 특별할 것 같아요. 피아노 듀오와 함께하는 유럽 음악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하니까요. 피아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자녀들과 함께 가도 좋을 것 같고요. 가족과 함께 가도 좋죠. 언제냐고요? 6월 13일 토요일 낮 2시입니다. 주말이네요. 6월 13일 토요일 낮 2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 샵 1053 들어오셔서 글머리 콘서트 하시고 성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3 글머리 콘서트 성함 남겨주세요. 오늘은 책 한 줄의 행복 함께 만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 한 줄도 나눠주시고 여러분의 쓴 글도 나눠주시면 좋은 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추억의 노래는요, 올드팝 두 곡 들려드릴게요. 에릭 클랩턴, Change the World, Peter Paul and Mary, If I Had a Hammer.

출근길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차 한잔 앞에 두고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 오늘은 정호승 시인의 시 희망의 그림자 전해드립니다. 마음에 닿는 구절들 그 생각들 나눠주세요. 100원 의료 문자 샵 1053 방송 토크로도 함께해 주세요. 빵은 무료입니다. 네, 지금까지 결코 버리지 않은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희망의 그림자다. 버릴 것을 다 버리고 그래도 가슴에 끝까지 부여안고 있는 게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해질녘 순댓국집에 들러 술국을 시켜놓고 소주잔을 나누는 희망의 푸른 그림자다. 희망의 그림자는 울지 않는다. 아무도 함께 가지 않아도 스스로 길이 되어 걸어간다.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은 희망을 잃는 것이라고. 신은 인간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지만 절망에 빠지는 것은 결코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희망이 희망의 그림자에게 조용히 말할 때 나는 너의 손을 잡고 흐린 외등의 불빛마저 꺼져버린 막다른 골목길을 돌아 나온다.

존 바이즈, They're Bought for Fortune 들려드렸어요. 오늘 책한 줄의 행복, 정호승 시인의 시 희망의 그림자. 우리는 희망은 좋아하지만 그림자는 왠지 멀리하고 싶죠. 근데 희망에는 그림자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가 늘 그렇듯이 이 희망의 그림자도 역시 우리 잠들고 있는 그 어떤 희망의 그림자를 흔들어 깨우는 듯한 그런 자각이 되는 시 아니었나요? 내 지금까지 결코 버리지 않은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희망의 그림자다. 아, 굉장히 희망의 그림자라는 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모든 것을 다 버려도 결코 버리면 안 되는 거, 결코 잃으면 안 되는 거,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거,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그리고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을 하느님께서는 용서해 주지만 희망을 잃는 것만큼은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 왠지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희망의 그림자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러분의 생각들도 나눠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글도 함께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숙님은 희망합니다. 이 글, 희망의 그림자 시 들으시면서 희망한다. 그냥 단순한 한마디지만 많은 생각을 또 하게 하죠. 우리는 매

순간 희망하는 일이 그렇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이 또 우리에게 소중한 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편안한 음악에 일하면서 듣기 정말 좋아요. 김정배님, 그러게요. 어서 어서 들어오시고요. 어제 구로삼동 성당에서 후원미사 있어서 다녀오셨다고요. 그리고 집에서 또 어머니와 함께 수박도 드시고, 어휴, 좋습니다. 저도 어제 수박 먹었어요, 차경옥님. 가족들과 함께 알콩달콩 지내는 모습 사연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효녀 맞습니다. 엄마 아버지와 함께 맛있는 거 드시고 서로 또 알콩달콩 또 다정한 이야기도 나누신 건 바로 효도하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 정우승 시인의 희망의 그림자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여러분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또 내일 지방선거 하루를 앞두고 그 희망 때문에 또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Art Garfunkel Bright Eyes 들려드릴게요.

아드가 프렁클, Bright Eyes, The Hollies, Look Through Any Window, 이바 캐스디, Songbird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정우승 시인의 희망의 그림자, 희망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죠, 당연히. 그래서 희망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다니죠. 불안과 걱정, 실패와 좌절. 이런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빛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희망을 만드는 사람은 그림자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우승 시인은요, 또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시도 쓰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시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아우, 이렇게 아름다운 시, 그것도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시, 이런 시를 써주셨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시인이 아닌가. 우리 참중가족 여러분,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일까요?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이 아니라 포기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포기. 그래서 희망의 그림자가 짙을수록 우리는 또 빛나는 희망이 찾아오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죠. 5453님께서 어느 날 나의 희망을 친구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글을 썼어요 하고 글을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할 수 있는 일과 해야만 일이 있어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다는 행복에 감사하자.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타인들도 모두 전부를 거머쥐고 살지는 않는다는 그 진리를 조금은 기억하면서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자부심을 갖자. 힘들다, 어렵다, 지겹다, 피곤하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탈피하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어 행복하다. 지금보다 더 못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느닷없이 닥치는 슬픈 일이 없기를 기도하자. 불만이 내 안에서 메아리 칠 때 아래로 내려다보며 추락하는 아찔함보다 지금 현재가 안정된 삶이라고 행복하다. 웃어보자. 내게 좋은 사람과 대화하고 만날 수 있는 즐거움에 가슴 겹겹이 쌓을 수 있는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자. 미래의 내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고 슬퍼하기보다 현재 내 모습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내가 되자. 어우, 우리 5453님이 보내주신 글은 바로 오늘의 주제와 딱 맞네요. 지금 쉽지는 않은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또 미래는 지금보다 낫다라는 희망을 갖는다라는 거. 그래서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 정우승 시인이 이야기하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정우승 시인의 희망의 그림자. 이 희망의 그림자는 해질녘 순댓국집에 따뜻한 술국 한 그릇 소주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그 자리, 그 소박한 일상 속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시였죠. 그래서 희망의 그림자는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일 우리가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도 결국 그 희망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버릴 건 다 버려도 희망만은 끝까지 붙들고 가시길 바라면서 내일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 스녀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변함없이 여러분 기다립니다.

한동준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이 곡 끝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4: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5: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사람은 첫인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고요. 아침에 들은 첫 노래가 온종일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습니다. 또 눈을 떴을 때의 첫 기분이 그날 하루를 좌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처음의 힘을 잘 알기에 우린 늘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시작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죠. 오늘의 시작은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즐겁지도 않고 기대한 만큼 특별하지 않다고 해도 아직 남은 시간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힘을 내보면 어떨까요? 얀 쿠벨릭의 Burlesque, 자, 바이올린의 파벨 스포츠, 그리고 피아노의 페트르 일지코프스키, 바로 이 작곡가부터 연주자들까지 모두 체키아 출신의 체코 아티스트들입니다. 연주 들어볼까요?

얀 쿠벨릭의 버레스크. 버레스크는 아주 다채로운 그런 이 쇼. 를 버레스크라고 하죠. 자, 바이올린의 바벨 스포츠를 또 피아노의 페트르 이르지콥스키 연주로 감상하신 체코 사람들의 연주였습니다. 또 체코 작곡가였고요. 6월 2일 화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자, 저 샹송의 아주 명가 샤를 트레네의 두스 퐁스 정겨운 프랑스 함께 듣겠는데요. 테너 벤자민 베르냉 그리고 피아노의 캐리안 매테슨 연주로 함께 해볼까요?

샬르 트르네이의 뉴스 퐁스, 정겨운 프랑스, 역시 프랑스 출신의 테너 벤자민 베르냉, 리릭 테너로서 아주 오페라에서도 활약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그 독창회 리사이트를 이제 도쿄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참 그 예쁜 노래들 잘 불고 마지막 앙코르를 또 이렇게 샹송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피아니스트 캐리안 매테슨 연주로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 드립니다. 발칙한 클래식 6월 16일 화요일 저녁 8시 놀라움, 낯설음, 아름다움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데요. 차웅이 지휘하고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해설의 조은아, 바리톤 김진추, 소프라노 김영순, 메초소프라노 김정미, 피아니스트 정지원, 뮤지컬 배우 정승원, 소리꾼 고영렬이 함께하는 공연이고요. 음악 속 숨겨진 이야기와 감각을 풀어내는 큐레이션 공연입니다. 그래서 1부에는 디비시의 목시네오의 전주곡부터 비제 오페라 까르멘의 아바네라,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피가로의 아리아, 만일 당신이 춤추기를 원하신다면, 로시니의 고양이 이중창,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 또 2부에는 번스타인의 캔디드 서곡,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오페라 유령, 또 고영렬 편곡의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또 박경훈의 편곡 미녀 신뱃노래, 차이콥스키의 호두까 인형 중 꽃의 왈츠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다섯 분께 주장시켜서 10장 준비해놓고 있을게요.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F단조 작품 5 2악장 안단테 에스프레시보, 피아니스트 브라질 출신의 넬슨 프레이어리의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F단조 작품 5, 2악장 안단테 에스프레시보 천천히 그리고 아주 표현력 있게 피아니스트 넬슨 프레이어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 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에서 드리는 선물 르꽁 소울의 연주회가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수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를 매혹시킨 바로크 음악의 새로운 아이콘 프랑스 앙상블인 르꽁 소울가 한국에 상륙하는데요. 퍼셀, 마테이스, 또 퍼셀, 당드리웨, 그리고 몽테클레르, 라모, 델라바코, 비발디, 스칼라티의 곡들을 연주하게 됩니다. 자, 이 정말 르꽁 소울 젊은 그 바로크 앙상블인데요. 특히 바이올리니스트 테오팀 랑루아 드 수아르테 이 아티스트가 참 요즘 활약이 대단하죠. 지휘도 열심히 많은 곳에서 하고요. 그래서 놀라운 연주를 들려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주 기대가 되고요. 드 바이올리니스트 소피 드 바르도네쉬 하고요. 또 첼로의 아나 셀데슈탱 그리고 합시코드의 쥬스탱 테일러가 함께하는 공연, 젊은 고음악 연주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섯 분께 두 장씩 해서 10장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요.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예술의 전당이 특별히 기획한 월드스타 시리즈의 그 르꽁 소울입니다. 자,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작년에 이제 요한 슈트라우스 2세 200주년의 해였죠. 그 중에서 로젠 아우스뎀 쥐덴, 남국의 장미. 이 포르투갈 여왕의 이제 하얀 뭐 손수건, 여기 이 오페레타에 등장하는 주제곡인데, 정말 이 내내 뭐 이중창으로도 나왔다가, 합창으로도 나왔다가, 왈츠로 같이 춤췄다가 또 독창으로 나왔다가 정말 이 곡이 계속됩니다. 로젠 아우스 쥐덴 남국의 장미 왈츠 작품 388 레오드 번스타인 주연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요한슈트라우스 2세의 로젠 아우스덴 쥐덴 남극의 장미 왈츠 작품 388 레오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제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서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작곡가 파블로 데 사라사테입니다.

파블로 데 사라사테는 파리 음악원을 졸업한 뒤 본격적으로 연주 활동에 나섭니다. 그는 유럽은 물론 북미와 남미까지 세계 곳곳을 돌며 수많은 연주회를 열었는데요. 1861년 런던 데뷔 이후 대규모 연주여행을 이어가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사람들은 그를 파가니니 이후 최고의 바이올린 거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187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데뷔는 사라사테의 명성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당시 빈 음악계는 엄격하고 절제된 독일 바이올린 연주 스타일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사테는 화려하면서도 열정적인 자신만의 연주로 빈 청중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이때부터 빈은 사라사테가 해마다 연주회를 여는 중요한 활동 무대가 되고요. 그는 1904년까지 30여 년 동안 세계를 돌며 무려 2700회가 넘는 연주회를 엽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청중들은 뜨겁게 환호했고 그의 연주는 맑고 투명한 음색, 놀라울 만큼 정확한 음정, 그리고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자유롭고 유려한 기교로 유명했는데요. 직접 연주한 음원이 남아있긴 한데 자, 이 직접 듣기는 좀 힘들 정도라서 이 그의 음악을 직접 듣기는 좀 힘들고요. 자, 예술가의 항구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호타 아라고네사, 아라곤의 호타 작품 27, 이 춤을 바이올린의 율리아 피셔 그리고 피아노의 밀라나 체르니압스카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명성은 당시 대중문화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 소설가 아서 코난 도일은 셜록 홈즈 시리즈 가운데 빨간 머리 연맹에서 사라사테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는데요. 홈즈가 왓슨에게 이렇게 말하죠. 왓슨, 사라는 이런 무료한 생활을 일주일이나 더 견딜 수 있겠나? 오늘 오후 세인트 제임스 홀에선 사라사테 연주가 있다네. 당시 가장 인기 있던 추리소설 속에 이름이 등장했다는 사실만 봐도 사라사테가 얼마나 유명한 연주자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음악평론가 에드워드 한슬릭은 그 연주를 듣고 더없이 아름다운 폭풍의 소리라고 극찬했고요. 생상스를 비롯한 수많은 작곡가도 그를 위해 바이올린 협주곡과 작품들을 헌정했습니다. 그만큼 사라사테의 연주는 당대 음악가들에게도 엄청난 영감을 주는 존재였던 건데요. 정작 사라사테 자신은 그런 찬사를 크게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평론가가 그의 연주를 두고 천재라고 극찬하자 자신은 3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4시간씩 연습했을 뿐이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카프리스 바스크, 바스크 기상곡 작품 24. 야, 매일 14시간씩 연습했던 파블로 데 사라사테, 그의 흔적을 만나보겠습니다. 바이올린의 요즘 아주 뜨는 마리아 두에니아스, 그리고 피아노의 이타마르 골란의 연주입니다.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카프리스 바스크, 바스크 지방 이 기상곡. 작품 24, 바이올린의 마리아 두에니아스, 그리고 피아노의 이타마르 골란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 2부에는요, 이 벤자민 브리튼의 첫 번째 오페라이자 한국 이 오페라 사상, 이제 영국의 로얄 오페라 하우스 코벤 가든이 와서 세종문화관에서 이 작품을 이제 연주한 적은 있었습니다. 1979년에. 그런데 한국에서 이 작품을 만드는 것은, 이 거대한 걸작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저기 영국 오페라의 르네상스를 가져온 그런 벤자민 브리튼의 대작 피터 그라임스, 아주 그 사이코적인 그런 이 드라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작품에 출연하는 피터 그라임스 역의 테너 김재석, 그리고 엘렌 올포드 역의 소프라노 문수진, 그리고 볼스트로드 역의 바리톤 양준모 출연해서 아주 멋진 노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2부 유튜브 CPBC 평화방송 라디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드릭 쇼팡의 레실 피드, 발레 공기의 요정, 쇼팡의 곡으로 이렇게 이 발레를 만들었죠. 그 중에 이 곡 녹턴 듣겠습니다. 데이빗 진만이 주연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함께 하시면서 2부에 다시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동서.
2: 두 분이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3: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인범의 유쾌한 초대석. 오늘은 영국을 대표하는 20세기의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의 아주 명작 또 문제작 피터 그라임스 이 작품을 이제 국립오페라단이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올리게 되는데요. 이 공연 시간이 저녁 7시입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작품의 어떤 그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오후 3시에 이 작품을 시작하는데요. 그런 만큼 또 지금 굉장히 훌륭한 이 성악가들이 이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예전에 이제 팬데믹 시절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매일같이 이제 중계를 해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다가 굉장히 멋있는 작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작품이 놀랍게도 1979년에 우리나라 세종문화회관에서 초연이 됐습니다. 그것도 영국의 로얄 오페라단이 와가지고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를 하고 그 당시에 로얄 오페라단이 토스카의 호세 카레라스가 나오고 마술 피리를 하고 이 작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의 분위기로 초청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영국에서 이거를 꼭 하지 않으면 안 오겠다. 아마 1978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개관을 했기 때문에 개관 기념작이죠. 1주년 기념작으로 이 작품을 올렸는데 그때가 1979년 9월 10월 요 무렵이었고 그때 보시

0: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존 비커스가 그때 피터 그라임스로 와서 정말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불렀던 그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 작품을 이제 한국 최초 우리 제작으로 올리는 것이 바로 국립오페라단의 이 피터 그라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터 그라임스의 이제 주역으로 나오실 분들 이제 아주 당당히 이름을 아로새길 이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엘렌 오포드 역의 소프라노 문수진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와, 저랑은 뭐 정말 그 소시적에 우리 둘 다 어렸을 때 약간 가까이
1: 지금은 아니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0: 지금도 어리신데 아닙니다. 그때도 어리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그 15년 전에 같이 공연을 뭐 리움에서도 우리 테너 나승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이 음악회도 하고 제가 해설하고 그다음에 또 고향 아랍누리에서 또 이재욱 선생님하고 또 같이 또 열연을 하셨던 우리 문수진 선생님을 이 작품을 통해서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나 저는 행복하고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싹 잡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틀 롤 주인공이죠. 피터 그라임스 역의 우리 김재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이야, 진짜 이 무대 위에서 정말 외로운 역할이고 이 역할을 해내려면 정말 엄청난 스태미나와 또 이 파워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서정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아 정말 어려운 역할인데 또 우리 피터 그라임스를 위해서 독일 올덴부르크 극장에서 네. 열심히 또 노래하시다가 급거 귀국하여 이렇게 아니 근데 미국. 한국에 24년 만에 오셨어요?
2: 네 2001년 제가 쥐리 오페라 스튜디오로 나가면서 예. 그 이후에는 따로 공연한 적은 없고요.
0: 이야
2: 그 이제 근데 뭐 그게 제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
0: 네네네.
2: 상황들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저는 못 들어오게 됐고 아이고 이거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가 있어서 못 들어온 건
0: 네네네.
2: 아니고 그냥
3: 정치적인
2: 그건 없고요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0: 네. 그냥 계속, 외국에서 계속 이렇게
2: 계속 활동하고
0: 활동하신 이제, 거죠. 네. 야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 뚝심이 네, 정말 한국이 그립진 않았나요?
2: 아 많이 그리웠죠.
0: 그쵸.
2: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고인이 되셨는데 그 자리도 제가 지키지도 못해가지고 이제 그게 지금
0: 선생님,
2: 제일 어떤 박세원 선생님인데
0: 박세원 선생님 아이고
2: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지금 한이 남고요.
0: 아유 저는 그때 갔었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가자마자 또 엄청 울었어요. 그런 기억이 나고
2: 저는 멀리서 그냥 계속 네. 울적울적하면서 계속
0: 네네. 그래서 이번에 피터 그라임스 우리 테너 김재석 선생님 너무 기대가 되고 옆에 또 안토니오 양 양준모 선생님 또 볼스트로드 정말 그 지금 보니까 완전히 선장의 외모세요.
3: 아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0: 하라고 해야죠.
3: 못 자르고 지금
0: 헤어스타일까지
3: 네.
0: 퇴역 선장 역으로 볼스트로드가 나오는데 이 볼스트로드나 이 엘렌이나 두 분이 다 사실은 피터 그라임스를 좀 돕는
2: 그렇죠.
0: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또 볼스트로드 역에 우리 양준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3: 저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주역이 아닌데.
0: 그래도 중요한 역할로서 중용을 지키는 다른 사람들은 막 나쁜 놈이야. 발번세관 해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기다려봐라. 이러면서 좀 도와주는 아주 참 좋은 사람이라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그 한 사람이 좀 살아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걸 보여주는 선생님이 아닌가 싶고 퇴역 선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역한 지는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혹시 그런 건 안 나와 있죠? 악보나
3: 퇴역한 지는 퇴역 선장인가요?
0: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은퇴한 상선의 선장이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바다에 대한 깊이
3: 그걸 바다, 잘 알죠.
0: 그죠? 네. 바다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터 그라임스를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그 지휘를 알렉산더 조엘 예, 그 빌리 조엘의
2: 이복동생
0: 예, 이복동생 정말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보고 얼굴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눈 특히 그래서 아니 빌리 조엘 너무 비슷한데 이랬는데 그 제가 워낙에 빌리 조엘을 좋아하기 때문에
2: 그러시구나.
0: 그 콘서트 한번 가보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알렉산더 조엘을 만나서 반

0: 정도는 이미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어, 그 지휘산 우리 알렉산더 조엘 선생님은 어떤 그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하시던가요?
1: 이제 네, 그 먼저 알렉산더는 제가 이제 비엔나 폭스 오페라에서 같이 연주를 많이 하고 아~ 지금도 많이 했고 그래서
0: 네네네.
1: 이제 스타일도 많이 알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는 조금 이제 가장 원본으로 가보자. 브리트니 쓴 악보에 써 있는 대로 우리 한번 노력을 해보자라는 사람이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브리튼 오페라가 얼마나 어렵냐면 옛날에 이제 피터 피어스다 이런 정말 대가들
0: 네네.
1: 뭐 존 비커스도 보셨겠지만 예, 보신 예, 분들이
0: 예.
1: 있겠지만
0: 예.
1: 이게 잠깐 저 순간에 그 집중력을 놓치면
0: 네.
1: 정말 산으로 가고 골로 가버리는 그런 오페라인데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렉산더는 그거를 이제 최대한 막고 그리고 가장 원작자의 그리고 네. 브리튼의 그 가장 느낌을 살려보려고
0: 네네.
1: 이제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우리 최대한 노력을 하자 만들어 보자라고 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
0: 네.
1: 그리고 그게 원래 알렉산더의 좀 특징입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제 공연이 한 두세 번씩 좀 올라가면 이제 아주 그냥 아주 자유롭게 그냥 막 울려 퍼지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0: 네.
1: 그게 아주 특징이고 너무 좋은 지자라서 저도 너무 이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영광이고.
0: 네. 제가 토요일 날 그 이제 네. 많은 여러분들을 위한 그 이제 퍼블릭을 위한 그런 강의를 했잖아요. 하고 나서 이제 세 분 또 노래해 주시고 네. 알렉산더 조울 지휘자하고 또 이제 샤바 줄리앙 샤바 이 연출가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알렉산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half British다. 반은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발음이 너무 중요하다. 브리튼의 발음. 그래서 그거를 마치 드라마 그 다운튼 애비에 나온 사람처럼 모두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잘 어떻게 되시고 있나요?
2: 머리가요. 제가 잠을 못 자요.
0: 악몽에 시달립니까?
2: 네, 네. 너무 어려워요.
0: 너무 어려워요. 네. 아, 발음 선생님 어떠세요? 그 영국식 발음 익숙하시죠?
3: 익숙한 거 아니죠. 저는 유럽식 영어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왜 독일 사람이 영어를 하면 독일 액센트, 이태리 사람이 하면 이태리 액센트인데 그것도 저희 선생님이 좀 서포크 이쪽 액센트를 조금 해주셨지만
0: 예.
3: 또 굉장히 퍼스널한 또 다른 각기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서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코치 선생님의
0: 네.
3: 그 폴 아저씨라고 계세요.
0: 아,
3: 그분이
0: 아저씨.
3: 옥스퍼드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셰익스피어에서 연극학교 출신이시기 때문에
0: 좀 가깝네요, 그죠?
3: 굉장히 굉장히 훌륭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존 그 조엘 선생님이
0: 네.
3: 조금 요구하시는 것들을 이제 조합하면서
0: 네.
3: 최대한도로 사람들이 받아쓰기가 될 정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예,
3: 듣고 바로 이거 안 봐도
0: 네.
3: 이 말이 이렇게 막 어렵거나
0: 네네.
3: 뭐 아주 뭐 형이상학적이거나 뭐뭐 이렇게 철학적인 것보다 굉장히
0: 네.
3: 평소에 저희 쓰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 분들도 쉽게 듣고 알아들으실 수 있는 그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0: 네.
3: 그거를 다 이해하실 수 있게 저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0: 네. 그렇구나.
3: 네.
0: 그래서 이제 세 분이 또 이제 노래를 해주실 텐데 그에 앞서서 이 브리튼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쓴 게 네 개의 인터루드. 요걸 이제 뭐 다섯 개 여섯 개지만 그거를 네 개짜리로 스위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본인이 성공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오페라를 이제 45년 6월 7일 날 세들러스 웰스 극장이 다시 리오픈을 했더라고요. 왜냐면 독일하고 전쟁하니까 이걸 개관을 못 하고 있다가 열지를 못 하고 있다가 폭탄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오픈하면서 요걸 이제 공연을 했는데 요게 분명히 내가 이거 성공한다 해서 그 다음 일주일 뒤에 그거를 또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하고 공연을 따로 했어요. 네 개의 인터루드 바다 시리즈. 그래서 아주 많은 박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인터루드를 먼저 한 곡 듣고
1: 네.
0: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인터루드 나오는 The Storm, 폭풍우 장면 이제 볼스트로드도 나오고 마을 사람들이 막 엄청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마을에 이제 폭풍우가 와! 이러면서 다 같이 막 바다를 쳐다보면서 관객이 있는 데가 막 바다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 장면을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 근데 피터 그라임스의 또 속 마음 아닙니까? 지금
1: 그렇죠.
0: 점점
1: 이 폭풍우가 너무나, 오기 때문에 그걸
0: 네.
1: 받아야 되는
0: 자기 마음에도 폭풍우가
1: 네.
0: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장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이 곡의 해석자 에드워드 가드너가 지휘한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저 베르겐에 갔었는데 노르웨이 이 베르겐은 그 당시에 굉장히 저는 화창한
1: 그렇죠.
0: 날씨였어요. 근데 베르겐도 분명히 이런 폭풍우가 올라 있을 것이다. 이제 살다 보면 그래서 이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바다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0: 뭐 그냥 우리 앞에 파도가 확 치는 것 같은 그런 아, 엄청난 그렇죠. 야
1: 광기.
0: 이 북해의 이 파도.
2: 파도.
0: 북해 차잖아요 또 거기. 아 해수욕하기가 좀 너무 차지 않을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올드버러 올드버러 앞바다에 서포크 있는 올드버러 앞바다에 이제 광풍이 몰아치는 장면이고. 근데 좀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벤자민 브리튼이 사실 그 영국에서 헨리 퍼셀이 디도 에네아스, 페어리 퀸 이걸 쓴 다음에 아무도 작곡가가 아무도 유명한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오페라 작곡가가. 근데 250년 만에 벤자민 브리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걱정을 좀 했다 그래요. 너무 그렇죠. 그 불협화음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공연을 오픈을 하자마자 막 청중이 너무 좋아하고 크리틱도 너무 뭐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신나가지고 이제 공연을 했는데 그 벤자민 브리튼이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도 잘 아시죠?
2: 네, 네. 이제 좀 뒷이야기긴 하지만 네네. 워낙 그 성소수자들에 대한 억압이 심해서 네네. 이제 피터 피어스랑 같이 미국으로 이제 네. 도망갔다가
0: 일종
2: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또 이제 근데 영국에서는 또 뭔가 자기 나라만의 음악을 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막 네네. 계속 연락이 오고 하면서 이제 만든 작품이 이제 피터 그라임스고 제일 첫 작품이 이제 폴 버년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오페레타인데 제가 이제 네. 그때 루체린스 때 한번 했었거든요.
0: 아 그랬어요?
2: 근데 그 작품은 워낙 그 저희가 아는 가벼운 오페레타의 느낌으로 만들었었고, 그러니까 전혀 브리튼의 느낌이 전혀 별로 다르네요.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정박의 그런 거 없고 이제 피터 그라임스부터 처음으로 정말 브리튼의 그 정수가 나오는
0: 그렇죠. 그런 정말 네. 그랜드 스케일의 그렇죠. 라지 스케일의 첫 번째 오페라가 피터 그라임스
2: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그렇죠. 이제 만들면서 이제 이거 쓴 대본 작가 네. 몬테규 슬레이터나 네. 그 주위에 이제 같이 만들었던 모든 분들이 다 소수자였거든요.
0: 아, 몬테규 슬레이터도요?
2: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진짜 합작으로 만들어 놓은 그리고 결국 목표는 이제 자기 인생 동반자였던 피터 피어스를 위해서 만들었던 이 오페라가 성공을 하고 예. 이제 영국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제발 이런 오페라를 더 만들어 달라.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빌리버드도 예. 나오고 알버트 헤링도 나오고 예. 그 모든 그리고 이제 턴 업 스크루는 좀 다른 얘기지만 예. 예. 마지막에 이제 데스 인 베니스 이것까지 가면서도 네. 결국 이제 그 목표는 어떻게 보면 저 이제 이건 좀 뒷얘기긴 하지만은 성소수자들의 그 위상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0: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 피터 그라임스 자체가 사회로부터 네. 그 이해를 못 받고
2: 억압받고
0: 네가 범인이야. 네가 범인일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몰아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기 브리트니 느끼는 그 어깨의 무게. 아, 나도 그 감추고 있는데 그 사실을 떳떳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그 그렇죠. 사회의 억압. 왜냐하면 1967년에 그 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안 그러면 경찰에 잡혀가잖아요.
2: 잡혀가고 예. 이제 뭐 감옥에 가고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더 피터 그라임스라는 사람이 그런 그 자기의 어떤 분신 같은
2: 그럼요.
0: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피터 피어스가 노래하게끔 만드는
2: 그럼요.
0: 근데 조지 크랩이라는 그 원작자가 레터 24 중에서 레터 22에 네. 이거를 쓰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앤 포스터가 BBC 매거진의 The Listener에다가 이제 쓴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를 듣고 너무 야 이거 정말 괜찮겠다. 근데 이놈은 살인마야. 그렇죠. 연쇄살인마. 시리얼 킬러. 그래서 피터 그라임스를 시리얼 킬러로 하지 말고 우리 피터 피어스가 노래해야 되니까 우리 좀 좋은 사람으로 그러나 앰비규티가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렇죠. 오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자 해서 전혀 다른 스토리로 이렇게 오페라에서는 사람이 그래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나 결국 오해받는 사람으로 나오게 되죠.
2: 그렇죠.
0: 아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 명작이 나왔고 그래서 이 벤자민 브리튼이 정말 영국에서 제대로 이제 대접받는 계기가 이 작품이 되었고 해외에서도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2: 많이 합니다. 유럽에서는 아주 피터 그라임스 한다고 그러면은 네.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막 팬처럼 몰려다니거든요. 피터 그라임스
0: 공연을 보러.
1: 만석.
0: 선생님도 이 공연 보셨나요? 하셨나요?
2: 저는 하지는 아직 오퍼는 많이 받았는데 네네네. 아직까지 못 해서 정말 그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0: 너무 잘
2: 못 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국립에서 연락 왔을 때 저는 무조건 일단 한다 그러고
0: 네네네.
2: 그리고 이제 많은 다른 공연들을 정리를 해놓고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그게 한 한 달 반 정도 걸려가지고.
0: 네. 근데 피터 그라임스 굉장히 어렵던데요.
2: 네, 엄청
0: 그게
2: 어렵습니다.
0: 막 이렇게 그 노래 지금 이제 하실 노래에 네. 이제 큰 곰자리와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여기 이제 큰 곰자리 뭐 황소자리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남들은 막 펍에서 떠들고 있는데 혼자 나와가지고 너무 뜬금없는 네. 그런
1: 너무
0: 정신이 외롭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혼자서 막 별자리에 대해서 점성술 그렇죠.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거는 굉장히 지성적이기도 한데 네. 예술적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정말 섞이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보여준 장면이 되게 한음

0: 물을 라로 노노노노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이야 네. 이거 진짜 쉽지 않겠다.
1: 아, 이게 그러니까 피터 피어스가 제일 좋아하는 음역이 아. 이제 미 파 네. 요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네네네. 테너들한테는 네. 가장 힘든 음역. 바사조 포인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셨고 그리고 더 위로는 올라가시지도 않아요. 밑으로 가도 밑으로 가도 저 네. 최저음도 잘 안 내오시고 딱 고기만
2: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1: 그럼요. 그 다른 분 다른 캐스팅들은 정말 네. 미안한 얘기지만 브리트니 네. 그 막 그렇게 막 엘레는 또 틀립니다. 엘레는 네. 이제 또 워낙 그 처음에 하셨던 분이 음역이 너무 넓고 네. 피아니시모를 너무 잘하시기
0: 히더 때문에 히더 하퍼 같은 네. 사람. 아, 저 존 크로스가 있었죠. 옛날 셀러웨이스 그 오페라 극장장이었던.
1: 그렇기 때문에
0: 그 히더 하퍼 같은 경우에는요. 존 비커스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초연을 했더라고요. 둘이서. 피터 피어스하고 같이 한 1969년 그 영화 버전 맞아. 있잖아요. 이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따 그 노래 한번 들어보고요. 그래서 이제 피터 그라임스하고 볼 스트로드 이 선장이 같이 이중창을 부르는 장면인데 이 이중창 장면 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2: 선생님이 하시죠.
0: 아, 설명해 주세요. 네. 네.
1: 이제 여기도 이제 조금 네. 볼스트로는 항상 이제 중립에 서서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은데
0: 그렇죠.
1: 피터 그라임스는 그거마저도 거부를 하면서 자기가 항상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성공해야 돼.
0: 그래,
1: 왜냐면 이제 그 조지 크랩의 원본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막 대대로 내려오면서 못 살던 가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든 깨우쳐 보려고 네. 나중에는 살인도 가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 그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모든 걸 마다하지 않던. 하지만 이제 브리튼으로 예 하면서 약간 그런 거를 다 빼고 대신에 이제 야망 네. 성공해야 되는 네, 야망 네. 그걸로 이제 지금 요 우리 듀엣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 이제 볼스트로는 어떻게든 그렇게든 저기 네가 원하는 거를 꼭 안 해도 너는 성공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피터 그라임스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거 말고도 더 큰 목표가 있어. 왜냐하면 여기는 이 항구는 나의 삶이고 이런 서정적인 그런 신으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는.
0: 예예예. 예. 하여튼 그 나는 큰 돈을 벌 거야.
1: 그럼요.
0: 그래서 time to listen to the money. 뭐 돈의 소리를 네, 들어야 되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죠. 네. 그래서 큰 돈을 벌어서 이 엘렌하고 결혼할 거야. 근데 사실 몰스트로드 보기 제가 보기에도 그 이 청취자 관객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니 지금 그냥 결혼하자 그래서 해도 될 정도로 엘렌이 네. 그 피터를 좋아하고 있는데 나는 돈 벌어서 결혼할 거야. 남들한테 아주 떳떳하게 막 당당하게 이렇게 보이고 싶다.
1: 그
0: 뭐 이런 야망이 있더라고요. 거죠.
3: 그러니까 그 동정이 싫어서 지금은 당장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다 준비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엘렌이 자기를 동정하는 거라면 그거는 지금 때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0: 롤스로이스랑 막 이렇게 집을 준비해가지고 하겠다는 뭐 이런
1: 그런
0: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좋습니다. 1막 2장에 그 막 지금 폭풍우가 온 다음에 그러면 검시관은 점잖은 살인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하듯 앉아 있지. Then the crowner sits to hint of a decent murder. 그리고 일막에 now the great bear and Pleiades. 이 pub boar 멧돼지 그 펍에 가가지고 거기서 혼자서 딴 얘기하는 사람들 막 웅성웅성 그렇죠. 막 축구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자 정말 이 장면을 함께 감상하시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모자를 이렇게 쓰고 왔는데 이 모자가 뭐냐면 그 올드버러에 있는 그 갈매기예요. 갈매기를 뜻하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곡을 잘 또 잘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피아니스트 정혜정 선생님과 함께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먼저 이중창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피터 그라임스의 김재석, 볼스트로드의 또 바리톤 양준모의 가창입니다.

0: 멋맛 다시
1: 하겠습니다. 왜 괜찮냐면 이게 이제 오페라가 지금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0: 이야.
1: 이야, 피터 그라임스 우리 테너 김재수 선생님 아주 칼을 달고 나오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명도백장님. 재은님은 안 계시네요. 네, 재은님은 어저께 나왔습니다. 어저께 또 피터 그라임스 잘 설명해 주셨고요. 남영란 씨, 김영민 씨 반갑습니다. 소프라노 선생님 반갑습니다. 문수인 선생님 반갑습니다.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문수인 선생님 외에 양준모, 김재석 씨 반갑습니다. 이 시간만 기다렸어요. 첫 라이브도 기대돼요. 자, 바리톤 양준모 선생님 반갑습니다. 멋진 선장, 어서들 오세요. 환영합니다. 난파되었나요? 바다로 뛰어들어가야죠. 문수인 선생님도 해외에서 활동하시네요.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저 독일에서 또 함부르크 중심으로 이제 또 거기 살고 계시죠. 군교에.
2: 네네.
1: 유럽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자, 이번 오페라 기대됩니다. 양준모 씨, 김재석 씨 라이브가 우렁차니 소름 돋아요. 멋지십니다. 브라비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자주 안 하는 공연이라 준비하시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다가 배경이면 무대도 어떻게 꾸며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캐스팅이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배역에 너무 다들 잘 어울려 보이십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어떠세요? 바다를 배경으로 연출가가 되게 바다를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3: 난파된 배를 위주로
1: 네네.
3: 무대를 꾸몄고요.
1: 네.
3: 바다, 그러니까 폭풍 씬이나 이런 것들은 그 벤저민 브리튼이 이미 음악적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1: 그렇죠.
3: 저희는 뭐 어떻게 그냥 숟가락만 얹어도 될 정도로
1: 합창이 굉장히 막 거기에 반응을 한다면서요. 그렇게 또 연출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여러분이 분명히 보고 싶으실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선물을 드리기로 했어요. 무려 6월 19일 화요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 공연 저희 선물 드리는데 피터 그라임스의 테너 김재석
4: 네.
1: 자, 그리고 엘렌 어포드 역의 소프라노 오이은 오예 그리고 마리톤 볼스로드 역의 마리톤 이동환 죄송합니다. 그리고 언티 이 메조 소프라노 역의 김효나 그 보어펍의 여주인.
4: 네, 그렇죠.
1: 야, 여주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나올 때마다 다 비슷한지. 펍의 여주인들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아주 뭐 많은 분들 뭐 이혜지, 김효주, 이재명, 최공석, 김세린, 이충만, 박세진, 한혜열 씨가 함께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극에서 제일 처음에 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왜 이 피터 그라임스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이를 배척하고 싫어하게 되느냐. 바로 어로를 나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내일 런던에 가서 팔아야겠다. 그랬는데 아니 그러다가 표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프렌티스 이 견습생 아이를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표류하다 보니까 딱 보니까 얘가 생선 사이에서 죽어있네. 야, 그래가지고 고기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만 데리고 와서 검시를 받고 이제 판결까지 받게 되는데 그렇죠. 정말 즉결 심판을 받게 되죠. 그거를 이제 판사 역을 또 이 스왈로우가 거의 뭐 군수인데 이거 다 하죠 여러 가지.
4: 그렇죠.
1: 그러면서 결국은 이거 사고사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막 이러고 이 사람은 그러지 말고 나한테 아예 무죄를 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계속되는 걸 볼 수가 있고
4: 그렇습니다.
1: 자 그래서 이제 이브닝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녁인데요. 이 저녁을 이제 문라이트잖아요. 문라이트. 이 문라이트는 아주 고요하게 펼쳐지는데 바로 피터 그라임스의 그 다음에 나올 죽음과 이렇게 죽음과 연계가 되는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한번 우리 들어보고 잠시 또 후에 멋진 그 엘렌 오포드의 노래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에드워드 가드너가 주연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문라이트 들을 텐데 유쾌한 클래식에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이 공연 6월 19일 금요일 공연 보고 싶으신 분들 샵 1053으로 올려주시면 5분께 추천시켜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0: 데 있어서 네.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네. 이걸
1: 네. 네 지금 아주 문신 선생님이 그 열변을 음악 나가는 동안에 틀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함께 들어본 곡은 벤자민 브리튼의 오페라 피터 그라임스 가운데서 인터루드 다섯 번째 이브닝 그리고 이게 이제 Moonlight 달빛이었습니다. 뭐 이런 곡에서도 뭐 이제 뭐 드뷔시나 라벨의 영향도 받았고 정말 많은 영향 미국에서 또 뭐 코른 골트라든가 네. 이런 영향도 많이 받았죠. 에드워드 가드너가 지휘한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셨고요. 자 여기 짧은 드라마 보는 것 같네요. 역시 음악은 라이브네요. 최유희 씨도 보내주셨고요. 공연 보러 가고 싶네요. 블링 양준모 선생님 새로운 오페라 색다르고 좋네요. 김재석 테너와 양준모 바리톤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세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 김재석 테너님 한국 무대도 자주 서주세요. 문수진 선생님 라이브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 중요한 라로 계속 이제 노래하는 그 피터 그라임스의 노래를 이제 들을 차례가 됐습니다. 테너 김재석의 음성으로 이제 큰 곰자리와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Now the Great Bear and Pleiades 함께 우리 피아니스트 정혜정 연주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브라보!
1: 브라보! 와. 이건 정말 전 제일 어려운 곡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야금으로 이렇게 또 불러야 그렇죠. 되고, 그래서 피터 피어스한테 딱 맞는 그런 곡 아닌가.
2: 그렇습니다.
1: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주 훌륭한 감사합니다. 노래를 불러드렸고, 주셨고, 이게 굉장히 또 철학적이 자기 운명이 이제 앞으로 이 별자리를 보면서 이게 갇힌 운명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 펍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이 없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정도로 이제 좀 차이가 나고, 펍에 있는 사람들 아니 뭐야 이러더니 무슨 노래 하는 거 이러더니 갑자기 이제 막 팝송 같은 걸 부르잖아요.
2: 네.
1: 그 올드 조. 네. 조 할배가 지금 낚시하러 가네.
3: 고기를 많이 잡자. 뭐.
1: 그러니까 전혀 그 분위기 다른. 그걸 이렇게 같이 매칭시켰다는 것도 벤자민 브리튼의 천재성이 아닌가.
2: 맞습니다.
1: 분위기 확 바꿔가지고요.
3: 거기에 피터 그레임스를 한번 끼어들죠.
2: 한번 끼어듭니다.
3: 근데 그게 전혀 불협화음으로 저희 음악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1: 그러니까 이 음악에서는 불협화음도 너무나 멋있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엘렌하고 이중창 부를 때 다른 조로 둘이 부르잖아요.
2: 아주 그게 아마 브리튼의 최고의 그 정수지 않을까.
1: 근데 그 나중에는 이렇게 맞는.
2: 네.
1: 이야, 놀랍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데 여기 이제 나오는 엘렌 어퍼드. 이 마을에서 또 뭐 거의 볼스트로드와 함께 뭐 유의하게 아니면 뭐 유일하게 정말 피터 그라임스에 좀 애정을 갖고 있고 정말 동정하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엘렌이라서 엘렌이 나오면 굉장히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굉장히 당당하게 내가 아니면 그럼 누구라도 도와줄 텐데 누가 도와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 사람들 욕하는데도 계속 해내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제 부르는 산막에 부르는 Is the boat in? Embroidery in childhood luxury idleness. 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자수를 하는 것은 아주 그 사치스러운 게으름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곡을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4: 이 엘렌 오퍼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가슴에 그 닻 모양의 자수를
1: 좀
4: 가까이 오시죠. 닻의 모양을 자수를 놔요. 그러니까 이 엘렌 오퍼드는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해줄 수 없는 아이들에게 그 꿈을 이루어주는 거는 자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피터가 곤란해지는 어떤 단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거기에 많은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 뭐 센자 에스프레시보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깐따빌레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스스로도 약간 양심의 가책이랄까 쇼크도 받고 하지만 이 여자도 지금 피터 그램스를 그 어떻게 보면 의심을 하고 있는 확실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게 좀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야라고 생각해요.
1: 그래서 이 자기가 떠준 자수 그 스웨터가 발견이 된 거예요. 바다에서.
4: 그래서 오히려 불치가 되죠.
1: 그러니까요.
4: 그런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아니지만.
1: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아이가 갑자기 절벽에서 너 나가서 빨리 이제 고기 잡을 준비해. 저기 바다가 이렇게 풍어가 됐는데 준비해 하니까 이 아이가 막 빨리 나가다가 그 토사로 이미 막 쓸려간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실족사를 하게 되잖아요. 두 명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걸 또 찾으러 내려가는 그런 피터 그라임스. 마을 사람들이 와봤더니 움막이 정말 텅텅 비어있고 깨끗하네? 이거 괜히 의심했나? 뭐 이러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인브로이더리 이 곡은 정말 너무 유명한 곡이어서 뭐 르네 플레밍이나 가수들이 앞다퉈서 녹음하는 그런 또 곡이기도 합니다.
4: 어렵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제노바에서 이솔데 바그너 주역으로 데뷔를 하고 또 4월에 제가 또 시칠리아 까타니아 가서 거기서 또 이제 안드레셰니에를 또 한 달 만에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보컬이 굉장히 달라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바그너 쪽 좀 무거운 걸 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직한 걸 하려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운 도전이죠.
1: 그 도전을 오늘 멋있게 또 한번
4: 에어컨 때문에 너무 어쩔지
1: 아주 기대가 큽니다.
4: 기대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1: 네, Embroidery in Childhood, Luxury Idleness. 자, 어린 시절의 자수. 자, 이 벤자민 브리튼의 산막의 오페라 피터 그라임스의 엘렌 오퍼드의 아리아, 소프라노 문수진, 피아노의 정혜정이 연주입니다.

0: 훌륭합니다. 자, is the boat in? 배가 들어왔나요? Embroidery childhood, luxury idleness. 자, 어린 시절의 자수는 이 게으름의 사치지. 뭐 이러면서 이제 부르는 엘렌 어포드의 노래, 소프라노 문수진, 피아노 정혜정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 피터 그라임스 오늘 들으시고 흔한 작품이 아니라 더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케이트 올려주셨고요. 이 문수진 쌤 라이브가 완전 소름 돋아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폭풍처럼 멋진 소프라노 짱 브라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피터 그라임스에 나오는 주요 곡들을 우리 또 함께 들어봤는데 또 그 상 또 다른 역할 선생님과 같이 하는 크리스토퍼 앤트리스 그분도 이거 아주 유명한 쥐리 오페라 버전 하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1: 저는 선생님 칼라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꽤 그 경험이 많으시고 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나이가 60이 베테랑. 넘으셨는데요. 그쵸, 베테랑이죠. 그런데 그 선생님의 그 맑은 투명하면서 순수한 소리를 아직도 지니고 계셔서 제가 정말 너무 놀랐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미 몸에 배있고 선생님 스스로가 당신이 벌써 이 피터 그라임스 역으로 흘러주세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같이 얹어서 타고 가는 좀 그런 분위기예요. 네, 너무 너무 자연스러우시고 네네. 벌써 그 고뇌라든가 그 안에 그 내적 갈등이라든가 네. 그 어두운 구석을 굉장히 아주 심플한데 그걸 표현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네. 오히려 거기에 반응을 하는 네. 그래서 케미스트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런 대가 선생님이세요.
0: 제가 예수연당에서 이렇게 한번 이게 서로 인사하려고 네. 저는 아니까 이렇게 이거 써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나쳤거든요. 근데 피터 그라임스처럼 다른 데를 안 보고 정말 피터 그라임스가 돼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인사를 못했어요. 그럴 정도로 친절하세요. 지금 역할에 완전 네, 몰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야, 네. 좋습니다. 여러분 6월 19일 유쾌한 클래식에서 이 금요일 공연 선물 드리니까요. 여러분 샵1053으로 올려주시고요. 또 이 당첨 안 되신 분들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19일 저녁 7시, 20일 토요일 오후 3시, 21일 오후 3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들 가셔서 직접 이 엄청나게 멋있는 20세기 최고의 오페라 중에 하나인 피터 그라임스를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불태워서 이 차갑지만 또 아주 불이 불길도 있는 이 멋진 오페라 또 멋지게 들려주시기를 한국 제작 초연을 멋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테너 김재석 그리고 소프라노 문수진 바리톤 양준모 선생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피터 그라임스 많이 감상하러 가세요.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4번, 주의 성심 홀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 사상계 미디어 제공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바로 일할 수 있는 베테랑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오늘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56동 세척 공실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차부터는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0: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6곳을 접전지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7-8곳은 해볼만 하다고 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여야 지도부는 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총력 유세를 예고했습니다. 여야는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강원, 경기, 용인 등을 거쳐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무소속 후보와 접전 중인 전북에서 유세 일정을 이어갑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충청권을 훑는 일정을 예고했습니다. 충남 청양과 공주 당진, 경기 화성을 거쳐 충남 천안에서 마지막 유세를 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구, 부산, 경남 등을 방문해 영남권에서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구구정치 심판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견제론을 꺼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극우 혐오 정치를 심판하고 민생을 구할 시간이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만약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의 오만은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0: 지역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가 종료되고 오후 6시 20분쯤 중앙선관위가 개표 개시를 선언한 뒤 본격적으로 투표함을 열고 개표 절차가 진행됩니다. 득표율 격차가 큰 지역은 이르면 자정쯤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접전지는 모레 새벽 3시에서 4시쯤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1: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한 점을 부각하며 경제 성과론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불안, 중동발 고물가 등을 내세워 정부 심판론을 제기했습니다. GTX-A 철근 누락,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등 안전 관련 이슈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의 안전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서울시장도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서울지역 구청장 후보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 후보는 정원호와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이 함께 당선돼야 이재명 정부와 서울이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다며 정부의 변화가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고 민생을 살리는 정책이 동네 골목까지 닿고 대한민국의 변화가 서울의 변화가 되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전 6시 30분 강서 공용차고지에서 일정을 시작했고 연세대 학생식당에서 청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서울의 동서남북을 종횡무진하며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심야 총력 유세는 강남 일대에서 진행되는데 시민들 자율방범대원, 심야버스 운수 종사자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오후 11시 40분쯤 복정역 환승센터에서 간단한 소회를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바로 일할 수 있는 베테랑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역 3번 출구 인근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균형을 지켜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오 후보는 정원호 민주당 후보를 거론하며 자신의 정책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후보, 시민보다 권력자의 눈치부터 살피는 후보에게 서울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내일 투표장으로 가셔서 마지막 안전판 하나를 남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 후보는 어제부터 사생결단 서울 전진 유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어제 12개 자치구를 찾았고 오늘도 13개 자치구에서 시민을 만납니다. 파이널 유세는 신촌에서 진행하며 젊은 층에게 지지를 호소한 뒤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종로 젊음의 거리 등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운데 부산 북구갑과 경기 평택을의 격전지리 꼽힙니다. 부산 북구갑의 경우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승리할 경우 보수진영 주도권 경쟁 구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반면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민주당은 부산 지역구를 지켜내며 영남 확장의 교두보를 유지하게 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까지 함께 당선되면 PK 지역 공약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장동혁 체제 리더십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공업 제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0: 대구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8%, 경북은 3.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 데이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류 제품 가격이 20에서 30% 이상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신선식품 지수는 모두 안정세를 나타내며 대구는 3%, 경북은 2.4% 하락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오는 9월 말까지 폭염 대응 합동 TF팀을 확대 운영하며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확대 편성된 30여 명의 폭염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중심으로 생활지원사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인력을 활용해 취약계층과 노인들의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를 강화합니다. 또 산불 피해 지역 임시조립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맞춤형 예찰 활동도 실시합니다. 경상북도는 농축수산업 분야에 788억 원을 투입하고 시군 폭염 예방사업과 경로당 냉방비 등 총 57억 원을 조기 지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녹조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10월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공산저수지와 강정취수장 등 상수원 보호구역 6곳으로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영업, 불법 형질 변경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대구시는 위방행위 적발 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정기점검을 통해 수질 오염 예방과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정부의 2025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대구시는 체계적인 금연 정책을 통해 성인 흡연율을 전년 대비 2.3%포인트 감소한 15.6%로 낮췄으며 보건소 금연 클리닉 신규 등록자도 전년보다 3.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생애 주기별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시민 건강을 위한 금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K-과학자 사업이 올 들어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원자력과 의료, 인공지능 등 분야별 석학 9명을 K-과학자로 위촉한 데 이어 올해부터 시군과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문과 공모사업 대응, 기술 지원 등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칠곡군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석학들의 과학 강연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0월까지 K-과학자 마을을 준공해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머물며 연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와 백두대간권 6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2026 경북 백두대간 트레일 6 챌린지가 오는 20일 상주를 시작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김천, 문경, 봉화, 영주, 예천 등 6개 시군을 순회하며 6차례 총 1,500명 규모로 운영됩니다. 참가자들은 난이도에 따라 초급자형과 중상급자 코스를 선택해 백두대간의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방식은 자유형과 패키지형으로 나뉘며 회차별로 선착순 250명을 모집합니다. 대구시가 여성 창업 활성화와 우수 여성 창업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대구 여성 창업 스타전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전국의 여성 예비 창업자와 창업 1년 이내 여성 기업인을 대상으로 전산업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접수는 8월 6일까지며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10팀을 선정해 창업 지원금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하늘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후 6시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계속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오나경이었습니다. CTBC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근화여자고등학교 김관호 리카르도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156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6월 2일 화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함께 인생을 연주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이 최상의 이중주를 완성할 수 있을까? 이 이중주의 첫 번째 황금률은 파트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래요.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이 같이 최상의 하모니를 내려면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비단 부부 사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최상의 그런 하모니를 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니까 말이죠.

0: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 화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펄스의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들었고요. 저는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 첫 곡 이렇게 들으니까 마치 저와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관계를 딱 나타내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라디오 빵을 전해주고 여러분들은 이걸 맛있게 먹어주고 그런 느낌 아니었나요? 오늘 빵집 문을 열면서 이 이중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파트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한번 열어봤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음악으로 치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각자의 악기를 연주하고 자기의 소리를 내는 대형 오케스트라쯤 되지 않을까요?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할 때 물론 자기 연주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내가 틀리지 않고 나의 소리를 지키고 박자를 맞추고 하지만 이 서로 간의 호흡을 잘 맞춰야 그게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 있겠죠.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이 호흡을 잘 맞춰야 맛있는 하모니가 이루어갈 텐데 자꾸만 자기 소리만 내려고 하면 그것만큼 또 시끄럽고 듣기 싫은 불협화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와 그렇게 찰떡같이 잘 맞는 그런 파트너가 있으신가요? 저는 제 이제 선후배 또 제 동료 신부님들과 일을 하다 보면 와 정말 이건 환상의 짝꿍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생각만 했는데 눈빛만 마주쳤는데 저의 마음을 어느새 읽고 그것도 이렇게 따라주는 사람들 또 저도 그 사람의 어떤 손짓만 봐도 어떤 이 실수만 봐도 아 이건 어서 가서 채워줘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들 나와 정말 이렇게 호흡이 딱 맞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또 그만큼 편안하고 또 행복할 수가 없죠. 반면에 호흡을 좀 잘 맞추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설명했잖아. 이렇게 하자고. 말을 자꾸만 해야 되고 반복하게 되고 이 불협화음이 나는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에이 됐어 됐어 이제 너랑 같이 안 해 이렇게 그냥 라고 말해버릴 수도 있고 그래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맞춰주자 꾸역꾸역 힘내서 또 이렇게 함께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와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관계는 어떨까요? 제가 맛있게 라디오 빵을 만들면 여러분이 그걸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우리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 여러분 호흡이 잘 맞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맛있게 저와 호흡을 맞추러 라디오 빵집에 방문해 주신 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264님께서 오늘도 점심 식사 후에 최상의 파트너 신신우신 역에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출석 도장 꽝꽝 찍어주셨네요. 9264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 어떻게 점심 맛있는 거 드셨나요? 저와 또 환상의 짝꿍이 되려면 저와 같은 점심을 먹었어야 됐을 텐데 9264님 뭐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8785님도 오셨는데요. 신부님 요즘 저는요 팀장님과 저희 팀원들이 저를 자꾸 힘들게 해서 불협화음이 나요. 정말 골치가 아프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8785님 어떡해요. 이 또 직장 내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건 결국 업무의 양이나 뭐 강도보다도 사람 사이의 관계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저 사람이랑은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들 때 특히 그게 내 직장 상사라면 또 내 동료 팀원들이라면 아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내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저는 다행히도 우리 피디님이랑 아주 환상의 짝꿍을 요즘 이루고 있어가지고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이 라디오 빵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8785님 직장에서 힘드시겠지만 또 그 불협화음이 화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같이 기도드릴게요. 우리 신신우신 가족분들과 저는 환상의 짝꿍 이 화음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빵집 손님분들의 출석 체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 용디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6692님 오셨는데요. 손발이 척척 맞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에요. 새롭게 팀을 구성하고 이제 좀 호흡이 맞아가니 너무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그래도 6692님께서는 다행이네요. 새로운 팀과 또 이렇게 손발이 맞는다라고 해주시니까, 저도 이렇게 무언가 다른 신부님들과 혹은 뭐 다른 신자분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나 뭐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 여름에 이 캠프 준비, 여름 행사 준비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전에 있던 본당에서의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미 여러 차례 같이 행사를 하면서 저랑 손발이 이미 맞아 있는 상태였지만, 저도 이제 공덕동에 온 첫 번째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면서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저의 스타일도 좀 다를 거고,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과연 이번에는 행사 준비가 또 무탈하게 이루어질까, 우리 역시도 그런 환상의 팀워크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 좀 걱정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는데요. 저도 우리 6692님처럼 손발 척척 맞아서 우리 아이들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여름 행사 좀 준비해 봐야겠네요. 8534님 오셨는데요. 아, 저는 지난번 성가대 연습 때요, 제가 자꾸 틀려서 너무 눈치 보였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맞아요. 이 성가대가 또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화음을 내야 되니까 참 이런 그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딱 튀잖아요. 내가 틀렸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목소리가 다른 사람 목소리 뚫고 나와 라고 할 때, 나는 분명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내가 자꾸만 틀리면 좀 눈치 보이고 주눅들게 되죠. 그럴 때는 저는 가끔 그냥 좀 묻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아름다운 목소리에 내가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면 나의 볼륨을 조금 줄이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조금 이렇게 키워보는 거죠. 아,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때로 내가 그게 좀 부족하다 싶을 때 나의 것을 좀 이렇게 덜어내고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채우면 또 그 균형이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성가대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다 마찬가지죠. 내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순간 그 밸런스가 또 깨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또 정말 참 스승이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나만의 것으로 내가 맞아! 라고만 하지 않고 정말 함께한다는 걸 생각한다, 그게 겸손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라디오 빵집을 하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용디가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나? 우리 청취자분들 사실 하고 싶으신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참 많을 텐데 또 저의 어떤 마음, 또 잘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저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희 CPBC 라디오가 이용자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라디오 들으시면서 아니요 용디, 저는 용디의 진행이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아쉬웠던 마음까지도 다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우리 CPBC 라디오를 또 계속해서 화음을 이뤄나게끔 만들어주니까요. 관련한 내용 우리 CPBC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신신우신 오늘자 선곡표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디오 빵집에서는 요일별로 또 특별한 빵을 굽고 있죠. 오늘 화요일 2부에서는 빵집 배경음악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신나게 움직여보려고 합니다. 빵집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주신 분이 오늘 오신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과연 오늘 K가톨릭 찬양 크루 17이다와 함께하는 이 빵집 콘서트에서 어떤 분이 함께 하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모두 2부까지 일렬 직관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의 오늘 하루 동안 함께 있었던 이야기들 또 사연들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의 스탠바이 미 듣고 오실게요.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일상을 전해주세요. 라디오 빵집만의 우리 맞춤 선곡으로 여러분 이 일상에 딱 맞는 노래도 전해드릴게요. 3309님께서 연애기간부터 결혼생활까지 와 내년이면 30년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통합니다. 처음 연애할 때처럼 이 가슴 뛰고 그런 건 잊은 지 오래지만 변함없이 사랑하는 남편 바오로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사이좋게 잘 살아봐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 먼저 우리 바오로 형제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와 이 벌써 결혼생활 30년을 하시니까 이 같이 사는 세월이 30년이 되면 정말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죠. 눈빛만 봐도 아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이 뭘 싫어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데요. 아 저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랑 그렇게 한 공간에서 이 수십 년의 시간에 또 알콩달콩 알콜달콩 맞죠? 지지고 볶고 아니고 네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그런 또 점들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고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이 처음 마을

마음이 그렇다고 하죠. 연애를 처음 하면 이제 막 어머 바라만 봐도 좋고 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하지만 점차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은 좀 이렇게 숙으로 들고 내가 이 사람과의 또 그런 어떤 끈끈한 우정 같은 마음이 커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삼삼공구님 그래도 우리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 또 기쁜 날들 은총 가득한 시간들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고요. 이 노래가 우리 삼삼공구님께 딱 만든 노래인 것 같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상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유리 상자에 사랑하기 좋은 날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좋고 정말 사랑하기 좋은 날인데 저의 사랑은 어딨죠? 바로 여러분들이 저의 사랑이죠. 네. 한바트라면 이제 용디 신부님 사랑에 눈 돌아간다라는 이런 말을 들을 뻔했지만 바로 저는 이 사랑의 대상 바로 우리 청취자분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봤습니다. 4992님께서 신부님, 저 빵집 콘서트에서 종종 이렇게 노래를 듣는데, 신부님 노래가 듣고 싶어요. 신부님도 빵콘에서 노래 좀 같이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아참, 신부님은 노래할 때 어떤 파트신지, 이 용디 신부님의 라이브가 듣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일단 노래는 멜로디 파트입니다. 왜냐면, 제가 음을 잘못 잡아요. 음치까지는 아닌데, 그 화음을 넣으면 다른 사람이 파트에 자꾸만 휩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 동기나 이렇게 선후배도 함께 노래 부를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화음을 꼭 하다가 멜로디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뭐야 나 파트 어디 갔어? 이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멜로디 파트 이렇게 하고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사실은 이렇게 뭔가 짧은 한 소절 정도 아니면 이제 뭐 방송이나 공개된 자리에서 노래를 잘안 하는 편인데요. 요새 이렇게 노래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빵콘에서 청취자분들에게 노래를 좀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긴 한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은 저의 노래 대신에 함께 여러분들과 다른 노래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딱 좋을 것 같네요. 로이킴의 이 노래를 들어요.

0: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1: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오늘의 만만한 퀴즈. 오늘 정말 몰라도 그만인 문제인데요. 잠시 우리 복잡한 머리도 식힐 겸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 가는데 바늘이 가듯이 이 보면 각자의 파트너가 있죠. 햄버거 먹을 때 콜라가 따라오는 느낌으로. 자, 그렇다면 고기를 먹을 때 함께하는 개는 무엇일까요? 어? 고기를 먹는데 개가 따라온다고? 어떤 개지?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방 방송 토크로 오늘의 만만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고기를 먹으면 우리 집 강아지 맨날 따라오는데요. 아니면 옆집 강아지? 자, 오늘의 만만한 퀴즈. 고기를 먹을 때 함께하는 개가 무엇일까? 오늘 힌트송인 듯 아닌 듯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동 뮤지션이 부릅니다. 소문의 낙원.

고기 먹을 때 따라가는 개 어떤 개인가 여러분 정말 많은 대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7974님께서 신부님 고기 먹을 때 따라오는 개는 더 사주시게예요. 6538님께서는요 신부님 바로 체중계죠. 이 0칼로리인데 몸무게가 늘어나니까요. 5830님께서 정답 모르겠어요. 알려주시게.

오늘의 만만한 퀴즈. 고기 먹을 때 따라가는 개가 어떤 개인가? 정말 만만하셨나요? 오늘 정답은 이쑤시개였습니다. 고기 먹고 나면 이쑤셔야겠죠? 여러분, 이쑤시개가 정답이었는데요. 아, 여러분들 이 너무나도 재밌는 정답들, 또 기발한 오답들 보내주셔서 저도 막 웃었네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오늘자 선곡표 확인해주세요. 이 신신우신 홈페이지 가면 선거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선거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2부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죠. 가톨릭 찬양 크루 열일곱이다와 함께합니다. 오늘 또 어떤 기가 막힌 라이브를 맛보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게. 우리 1부 끝곡으로 강어 달링의 꼭 안아주세요.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이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르노.
2: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지금 르노 대구 로드쇼에서 만나보세요. 6월 5일부터 7일까지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에서.
1: 르노.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름.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1: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빵집 신장 용디가 직접 고른 오늘의 빵집 BGM은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라는 성가였는데요. 류선영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빵집 콘서트가 벌써 이제 30회를 맞게 되었는데요. 아, 우리의 이 빵콘에 딱 맞는 노래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는 마음에 오늘 한번 성가를 골라봤어요. 저는 요즘에 고민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사랑과 해야 하는 사랑이 있다면 자꾸만 해야 하는 사랑 쪽으로 좀 더 마음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뭐 부모님을 잘 챙겨야지, 사랑해야지, 뭐 우리 신자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라고 하니까 사랑이 뭔가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사람, 정말 이걸 바라만 봐도 너무나도 좋고 정말 사랑하고 내 열과 성을 다 쏟았던 그런 사랑은 어디에 갔을까라는 그런 좀 고민과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그 원점이 주님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자꾸만 이 사랑이 의무감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런 내 어떤 의무감으로 바뀐 사랑을 다시금 나의 원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바꿔 오는 것, 그것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애니님께서 이 성가 들으면 왠지 눈물이 나요. 예수님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루 종일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의 그런 원하는 사랑,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잘 또 챙겨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신신우신 2부 화요일, 오늘 빵집 콘서트가 여러분을 기다리는 날이죠. 오늘의 빵콘 K가톨릭 찬양크루 17이다와 함께합니다. 어서서 우리 라디오로 만나는 빵집 콘서트 입장해 주시고요. 방구석 1열 원하시는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그럼 빵집 콘서트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0: 오늘도 강용인의 빵집에 찾아와 주신 빵빵한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우리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갓꾼 마신 라이브 빵집 콘서트가 시작이 됩니다. 하시던 일들은 계속 다 하시고요. 드시던 빵 계속 맛있게 드시면서 여러분께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는 명품 라이브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다들 자리에 주셨나요? 그럼 첫 곡 바로 만나볼게요.
1: 네, 가톨릭 성가 175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0: 우리 오늘 성가로 이렇게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K가톨릭 생활성화 찬양 크루 열일곱이다와 함께하는 신신우신 빵집 콘서트. 오늘을 위해 달려와 주신 열일곱이다 여러분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우리 별사랑이님께서 열일곱이다 반갑습니다. 첫 곡부터 심장이 두근두근하네요. 이 신부님 말씀하시는 표정이 벌써 감동에 빠지신 것 같아요. 어머 어? 감동이야.
1: 어 뭐야. 어, 방송인 다 되셨네요. 신부님. 못 본 사이에.
2: 방송 모먼트. 예.
0: 아니 우리 두 분 오랜만에 함께했는데요. 청취자분들께 네. 인사 나눠주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김유정 발레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3: 네 잠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네 빵콘의 그 황동만 이라고 해주는데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꼭 보고 오도록 하겠고 빵콘의 근본 베이스 이상진 제노 베이스로 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니 제가 저번 주부터 우리 제노 형제님 황동만 닮았다 황동만 닮았다 아~ 그래가지고 황동만이 누군지 드라마를 보고 왔거든요. 네. 아 닮았습니다. 네. 동만아 황동만 네, 하는 장면 이렇게 겹쳐지네요.
1: 아, 보고 와야겠네요.
0: 보세요.
3: 네. 공감대를 네. 형성해야겠어요. 네.
0: 그래 오늘 이렇게 저도 용디픽으로 성가를 골랐고 네네. 첫 곡으로 또 이렇게 가톨릭 성가에 있는 네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성가 골라주셨는데 첫 곡 이렇게 성가로 골라주신 또 이유가 있나요?
3: 그럼요. 이번 첫 곡도 당연히 제가 골라왔고요. 여러분 매일 미사 펼치시면은 이번 화답송이 되게 오프닝부터 그 가톨릭 성가 시작하고 네 화답송에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부른 이 이보다 더 큰 은혜와에서도 가사 중에 이제 근심과 생명을 주님께 맡기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대로 안식처가 되어 주시는 주님이시니 그런 근심이나 내 생명도 다 편안히 맡기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또 화답송에 딱 맞춰져 있는 그리고 또 성가를 골라 주셨네요.
1: 네. 또 예수 성심 성어를 이제 첫 이제 빵콘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예수 성심이 또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큰 사랑을 박동을 하면서 가시에 찔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성심을 기억하면서 또 이 노래 함께 불러보고 싶어서 네. 뭔가 미사 때처럼 가톨릭 성가 175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3: 깜짝 놀랐잖아.
0: 해설자 모드로. 해설자
1: 네, 해설자 모드로.
0: 모드로.
1: 네. 네.
3: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0: 오늘 윤세원님께서 김유정 이상진님 응원하러 왔어요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1: 반갑습니다.
3: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0: 6023님께서 빵콘의 황동만 황동만이제노 반갑제노
3: 네, 네 반갑제노 네. 반갑습니다.
0: 이영란님께서 신신우신 근본 베이스 제노 형제님 멋있제노
3: 감사합니다.
0: 네, 근본 베이스 아니고 근본 기타 네.

0: 이거 할 때 저거 했다. 네.
1: 3428님께서 유정님 반가워요 아, 라고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2: 아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다음 차수 빨래 이제 아, 연습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이제 가장 바쁜 일들이 막 많이 드라마 촬영이랑 이렇게 막 겹쳐가지고 5월 한 달은 나오는 게 좀 무리일 것 같아서 잠깐 네. 쉬고 네네. 이제 다시 예수 성심성월에 네. 복귀를 했습니다.
3: 와 잘 돌아오셨어요.
1: 아주 네. 바쁜 한 달을 보냈지만 네. 빵콘을 위한 마음은 늘 남겨놓고 있었다.
2: 아, 늘 항상 이제 네. 한 켠에 있습니다.
1: 너무나도 좋네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또 예수 성심성월을 맞게 되었는데 네. 어떠신가요?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 좀 있으신가요?
2: 저는 예수 성심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성시간도 정말 정말 좋아하고 뭔가 이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주시는 분인데 유일하게 돌려드릴 수 있는 달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위로해드리고 또 그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다시 돌려드리는 그 달이 예수 성심 성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 성심 너무 좋아합니다.
1: 네, 제노형제님 어떠세요?
3: 저는 아까도 잠깐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령 기도회에서 베이스를 굉장히 이제 1년 거의 1년 차 정도 치고 네네. 있는 것 같아요. 네. 항상 할 때 그 굉장히 길거든요. 점심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합니다.
1: 와
3: 정말 길고
1: 기네요. 네. 네.
3: 그 긴 순간 동안 사실 되게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와. 하는데도 이런 예수 성심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좀 버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이것들이 그 어떤 뭐 수많은 시기를 거쳐가면서도 시간이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아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여기 빵콘에 와서도 내가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건 다 주님 덕분 아닌가 하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예수 성심이 이렇게 차오르는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모 신심보다 예수 성심에 대한 마음을 좀 더 크게 가지고 있거든요.
2: 성모님 서운.
1: 네, 성모는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제 네. 그림을 하나를 샀는데 그 그림이 예수 성심 성화였어요. 그래서 그걸 벽에다가 걸어두고 아 내가 진짜 신학교 갈 수 있을까 막 고민했던 그 기억이 나가지고 네네네. 그때부터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또 성화를 딱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슴을 열고 여기 네. 뜨거운 마음 불타고
2: 그쵸. 열절하신 사랑이라고 그쵸? 하잖아요. 네.
1: 그 마음에 딱 그림을 딱 보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네. 생각이 나서 6월만 되면 왠지 좀 설레고 그래요.
2: 네, 맞아요.
1: 이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처럼 나도 좀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네. 근데 예수님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해가 너무 뜨겁다 약간 아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2: 아, 그럴 수 네. 있죠.
3: 해가 네. 갈수록 뜨거워지고 네. 있어요.
1: 벌써 여름 한여름 날씨가 또
2: 맞아요. 와가지고. 네. 네. 여름과 함께 찾아오는 뜨거운 예수 성심 네.
1: 맞습니다.
3: 땀이 네. 바짝바짝 납니다.
1: 네. 네. 우리가 그렇게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이 예수 성심 성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문득 벌써 빵콘이 30번째 빵콘을 계란 한 판을 채우게 되었어요.
2: 아 대박.
1: 세상에 세상에. 아니 일단 우리 함께 늘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30번째를 맡게 됐으니까 네. 감사의 인사 먼저 올리고 시작하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정말
1: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2: 큰절 드렸어요.
3: 네.
1: 아니 우리 첫 번째 빵콘부터 이렇게 쭉 지금까지 30번째까지 이어오게 되었는데 그 사이 좀 달라진 점 있으신가요?
3: 아 달라진 점이 있나? 저는
2: 기타 실력?
3: 저는 기타
2: 실력?
3: 기타 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기타도 늘고 네. 멘트도 늘고 네, 상황 대처 능력도 늘고 네. 저의
1: 춤도 늘고 네. 말도 늘고
3: 아 맞아요 춤도 늘고 말도 늘고 저의 방송적 역량을 키워주시는 네. 네. 빵집과 신신호신과 제가 함께 크고 있다 그런 느낌을
2: 완전 올라운더가 됐어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2: 제노를 키우는 빵콘
3: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니 그와 또 마찬가지로 우리 발레리아 네. 장면님도 기타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2: 아, 네, 저 욕망의 기타가 네.
3: 너무 잘하고 있어요.
2: 조금씩 조금씩 이제 또 자존감 지키기 선생님이 네,
3: 너무 잘하고 있다.
2: 잘하고 있다. 역시 음악가들은 취미생에게 관대해요.
1: 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2: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 아니 이렇게 매주 빵콘을 좀 준비해 오셔서 벌써 30번째를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좀 풀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2: 그 선곡 릴레이에 대해서 한번
3: 와 선곡을 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이 끝나면은 항상 선곡 자 이제 다음 주 선곡 하면은 이제 네, 제가 항상 네. 지쳐하거든요.
2: 네. 가장 최다 출연자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방송이 끝나면 다음 주 선곡을 해야 또 연습을 해서 오니까 이제 제노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방송하고 선곡하고
3: 어. 또 방송하고 선곡
2: 방송하고 선곡
1: 방송하고 선곡하고 연습하고 네네. 방송하고
2: 그렇죠. 네. 네.
1: 아니 생각해 보면 30회를 했으니까 저희가 하루에 한 5곡씩 불렀다 치면 150곡을 한 거예요. 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2: 그러니까요. 네. 네. 겹치면 또 조금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3: 정말 너무 많은 곡을 해왔습니다. 숫자 그 순간들이 다 스쳐 지나가요.
2: 맞아요.
3: 지금.
1: 아니 뭐 이렇게 당연히 늘 음악과 가까이 하시고 뭐 성가도 늘 하시겠지만 라이브를 매주 이렇게 한다라는 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부담감이 엄청 크고 네. 또 이제 아 라이브로 한다는 것도 되게 부담이지만 어쨌든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기도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아 좀 더 닿았으면 좋겠다.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뭘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 머리를 좀 더 써서 막 신경을 더 맞아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3: 선곡 네. 같은 것도 계속 아 내가 이런 이번에 항상 저 매일 미사를 보고 선곡을 하니까
2: 유일하게 매일 미사 보고 선곡하시는 분이에요. 여기다.
3: 네, 그래서 아 이번에 말씀이 이건데 하, 뭘 이렇게 어떻게 매치를 해야 되지 매주 네. 매주 골머리를 썩고 있어서
2: 저희 다른 보컬들은 가끔씩 내가 하고 싶은 곡 아, 껴놓거든요.
1: 나 이제 땡긴다 이런
2: 네,
1: 거.
2: 네, 나 이거 한번 불러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노 같은 경우에는 제노야 이제 메이미사 피고 청소년 성가를 한번 열어주렴 이러면 그럼 내 담당이지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엄청나게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본인의 기도에도 되게 도움이 그쵸. 되는 신신우신이다.
3: 아, 저 자신에게도 되게 도움이 많이
2: 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3: 하면서 계속 저 스스로도 묵상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까는. 아 정말 신시우신 저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히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1: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매주 주제를 좀 이렇게 정하면서 나오시는 편인가? 이번 주는 약간 이런 주제로 해야겠다?
2: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제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그날의 복음이나 화답송이나 맞아, 맞아. 이런 거를 또 주제로 삼고 혹은 성월 이제 뭐 성모 성월이다 예수 성심 성월이다 혹은 날씨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선곡 요소들이 있는데 아니면 그냥 그때의 내 마음 내가 이거 하고 싶어 그냥
1: 이런,
3: 좋겠다
2: 네.
1: 땡긴다
2: 예, 땡긴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고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1: 우리 이영란님께서 빵콘 30회로 매주 영혼까지 채워지는 것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빵콘 100회 특집에는 저도 한번 노래를
2: 한번
1: 아직 머나먼 일이니까
3: 아니요 그렇게 막, 금방 올걸요
1: 막 던져보고 일단 네. 빵콘 100회 때는 저도 한번 한곡 해봐도 좋겠다.
2: 아 50회로 네. 가시죠.
1: 50회요?
2: 100회는 좀 멀다.
1: 아, 50회 30회 지금 눈 감았다 뜨니까
2: 눈 한 번만 감았다
1: 50회 다시 50회?
2: 뜨죠.
3: 50회 50회 네.
1: 그래, 50회
2: 때 50회 바우로홀에서 바우로홀
1: 공략하겠습니다. 50회 때 용대도 한 곡 부르겠습니다.
3: 낙장 부림입니다. 낙장 네. 부림입니다.
1: 이래놓고 이제 연습은 49회까지 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 주에
2: 원래 다 그렇습니다. 원래가 다 그렇습니다. 네.
1: 그래 오늘 이렇게 30회째 빵콘 우리가 함께하게 되었는데 네. 그럼 오늘의 또 추구미 오늘의 또 주제는 좀 어떤 부분을 좀 잡아주셨나요?
2: 아무래도 예수 성심 성월의 첫 이제 빵콘이니까 예수 성심에 조금 저는 맞췄습니다. 네.
1: 불러주실 곡, 첫 번째 곡 어떤 곡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3: 아, 이번에 첫 번째로 고를 곡은 자, 간만에 또 재준 없는 재즈 아저씨가 돌아왔습니다. 네, 거의 보시면 그리고 제가 언제 노래하는지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둘일 때 합니다.
2: 아, 맞아요. 때. 아,
1: 그러네. 네,
3: 거의 왜냐면은 아, 내가
2: 너무
3: 부담을
2: 한 명만 하기 네, 힘들 때 네, 네, 네,
3: 네. 내가 부담을 한 곡이라도 이한 몸 희생해서 덜어줘야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재즈를 하나씩 제가 노래할 수 있는 재즈를 하나씩 선곡해서 오고 있고 제가 들려드릴 곡은 On the Sunny Side of the Street이라는 재즈 스탠다드 곡입니다. 제가 이거를 선곡해온 거는 자, 또 매일미사랑 연결을 해오려고 적어왔어요. 이 곡 내용 자체가 이제 그냥 햇빛이 쏟아지는 거리를 그냥 쑥 걷다 보면 내가 뭐 근심 걱정 그런 거 없고 되게 편안하게 넘어간다 그런 대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독서인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대입을 해서 아,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항상 이런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선곡을 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번 주일날 CPBC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에서 저의 시창청음 선생님이 게스트로 나오셨더라고요.
2: 교수님.
3: 마리아 킹 교수님. 네. 네. 저에게 네, 시청청 말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능력으로 여기까지 저도 하고 있네요. 언젠가 아.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너무나도 좋네요. 네. 그럼 우리 두 분 이제 무대로 모시고 오늘 준비해 주신 노래 함께 이렇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같은 노래 또 같은 라이브라도 정말 맛과 감동이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과연 오늘 또 이 돌아온 재즈 아저씨 오늘 들려주실 이 재즈 네. 어떤 느낌인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2: 제노가 아니고 재즈노.
1: 재즈노.
2: 네. 네. 재즈노입니다.
1: 준비되셨으면 바로 네. 시작해 주세요.
3: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브라보! 재즈! 이것이 재즈다. 와. 8363님께서 이상진님 라이브 참 리드미컬하네요. 너무나 향기로운 음색이 좋아요. 리듬도 너무 좋아요. 라고 우리 또 새싹 청취자분께서
2: 감사합니다.
1: 칭찬 하제노 이렇게 칭찬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재즈 아저씨 자주 왔으면 좋겠다.
3: 재즈노.
2: 네. 제가 이제 레퍼토리가 얼마 안 남아서 네. 많은 거를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 곡 또 소개해 주시고 들려주세요.
3: 네, 다음 곡은 예수 마음 나정신 채칠리아 선배의 예수 마음이라는 곡인데요. 예수 성심의 깊고 큰 사랑이 얕은 내 마음에 담지 못해 쉽게 잊혀져가고 어느새 멀어진 어두운 내 모습에 다시 십자가 바라보면 예수 마음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날 재촉하는지 그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흠뻑 젖으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와,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성가였는데요. 윤세호님께서 유정님 목소리 너무 아늑해요. 완전 향기롭고 너무나도 달달합니다. 라이브가 너무 아름다워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저이 노래 들으니까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저희 옥수동 성당에서 이 노래를 한번
1: 맞아요.
0: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1: 맞아요.
0: 옥수동 성당 그 성전이 울림이 정말 좋거든요. 그
1: 네.
0: 울리는 성당에 앉아서 옆에 판이 이렇게
1: 맞아요.
0: 단단하게 유모차에 앉혀놓고 불러주셨던 그 장면이 기억에 나는데
1: 4개월 된
0: 그것도
1: 파니를
0: 그렇죠. 그것도
1: 옆에.
0: 이제 그 너튜브에 올려놓지 않으셨나요?
1: 아, 아직 못
0: 아,
1: 올려놨어요.
0: 네. 나중에 한번 또
1: 아직.
0: 여러분들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1: 네.
0: 우리 8363님께서 김유정님 목소리 참 애절하네요. 너무나도 따뜻해요. 이 재즈 카페에 오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라고
1: 재즈
0: 하셨고요.
1: 특집인가요,
0: 네,
1: 오늘?
0: 실비아님께서 17이다 늘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3594님께서는요, 이 곡을 들으니 주님이 어떻게 사랑이 변하겠니? 널 향한 사랑은 항상 같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라고 이렇게
1: 와.
0: 해주셨습니다. 아, 우리 호야 엄마님께서 오셨는데요. 지금 지안이 아빠가 췌장암 수술 2기로 4시간 30분째 수술 중이라고
1: 아이고.
0: 우리 아기 아빠 잘 견뎌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1: 네.
0: 청취자분들 잠시 멈추고 자 화살기도 한 번씩 하고
1: 네.
0: 이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지안이 아버님 이렇게 잘 수술 잘 되시기를 또 주님께서 힘주시기를 마음모아 지금 기도드립니다. 청취자분들 함께 또 기도 더해주시면 좋겠어요. 테레사님께서 호야 엄마님 오랜만에 뵙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지안 아빠께서 췌장암 수술 잘 되시기를 바래요라고 또 이렇게 또 마음을 모아 주시네요. 우리 또이 빵콘이 우리 또 호야 엄마님께 좀 많은 힘과 또 위로가 되실 수
1: 네.
0: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곡은 어떤 곡을 좀 이어 주시겠어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다음 곡은 Make You Feel My Love라는 곡인데요. 아델 곡이고요. 내 사랑을 너에게 느끼게 해줄게라는 이제 제목을 가졌는데 세상에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네가 비난을 받더라도 나만은 너에게 사랑을 줄게, 사랑을 느끼게 해줄게라고 말하는 곡이고요. 아마도 예수 성심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이런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곡은 호야 엄마님께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Make You Feel My Love 들려드릴게요.

0: 너무 감동이에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4529님께서 와 명품 보컬에 기타 베이스 연주도 너무 좋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0829님께서 지안 아빠께서 췌장암 수술 잘 되실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시겠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힘내세요라고 이렇게 또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아, 이 노래 들으니까 또 호야 엄마님께서 또 이렇게 좀 마음에 또 위로와 또 용기와 힘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와, 오늘 이렇게 또 선곡도 너무나도 맛있게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열일곱이다에서는 매달 이렇게 새로운 노래도 만들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또 음악 세계도 이렇게 좀 나아가고 계시는데 나 앞으로 좀 이런 노래도 좀 해보고 싶다. 욕심이 좀 있으신가요?
1: 안 그래도 재즈노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2: 이제 그냥 재즈노라 부르기로 한 거예요?
1: 아, 재즈 특집을 하고 싶어가지고.
0: 재즈
1: 네. 그래서
0: 특집.
1: 다 재즈곡들로 이렇게
0: 네.
1: 해서 한번 약간 여기를 라이브 바처럼 만들어보면
2: 너무 좋습니다.
1: 어떨까라는. 아, 재즈 미사고?
2: 재즈 미사고? 와우.
1: 서머 재즈 특집.
2: 특집.
1: 너무 좋아요.
2: 아, 서머 재즈
1: 너무 좋아요.
2: 특집 너무
1: 서머
2: 좋죠.
0: 저희
1: 재즈.
0: 또 신신우신의 또
1: 신재패.
0: 그 재즈 관련된 분들도 몇분 나왔었거든요. 우리
1: 오, 네네.
0: 문명원 또 이렇게
2: 맞아, 맞아.
0: 이렇게 재즈 보컬리스트도 나오셨고 또 이렇게 또 재즈노님께서 이렇게 또 재즈곡 가끔씩 이렇게 또 해주시는데 한번 정말 날 잡고
1: 네.
0: 재즈 이렇게 좀 했으면
1: 네,
0: 좋겠다.
1: 너무
0: 네,
1: 좋아요.
0: 끝나고 다 같이 이제 공덕동 사제관으로 가서
1: 어?
0: 이제 와인 따가지고 이제 2차
2: 진짜 좋아요. 저
1: 너무
2: 제가
1: 좋아요.
2: 가봤는데 진짜 좋아요.
1: 너무
2: 진짜.
1: 좋아요.
0: 네.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노래를 부르거나 이렇게 내가 성가로 내가 마음을 담는다라고 할때 그게 어떻게 하면 잘 전해질까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1: 네.
0: 사람들에게 나의 그런 노래에 성가에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방법, 비법 혹시 있으신가요?
1: 근데 제가 본업도 사실 배우이기 때문에 뭔가 내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거를 항상 해오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내 묵상과 내 삶과 다 있어야 이 출발이 나에게서 잘 출발이 되어야 관객이나 신자분들한테 잘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피상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런 기도, 이런 노래가 아니라 이게 나에게 기도가 되는지, 이게 나에게 찬양이 되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보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다 하면은 100% 닿는 것 같아요.
0: 아까 불러주신 그 예수 마음이라는 노래도 아 이게 나에게 뭔가 기도가 되고 내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에 울림이 되니까 내가 그걸 불렀을 때좀더잘 전해줄 수 있는
1: 네, 맞아요.
0: 우리 제노 형제님은 안 그래도 매일 미사책도 이렇게 보시고 늘 확인하시면서 선곡을 해주시니까 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2: 그럼요. 체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0: 네.
2: 저 같은 아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줬는데 저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아마 신시우 씨 초반에도 제가 연습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평소에 조금 이제 어차피 저는 연주를 주로 하잖아요. 사실 연주만 딱 코드만 듣고 이것만 듣고 뭔가가 느껴져 그런 걸 주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것들 이렇게 잘 조합이 되어서 아름답게 딱 나와줘야 그런 전달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그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무대 위에서 틀리던 틀리지 않던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이 시간에 임하는 내 자체를 여기에 많이 쏟아부어서 마음을 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우리 두 분께서 이렇게 늘 노력하고 또내 체험을 가지고 또 성과를 나눠주시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 빵콘을 또 맛있게 즐겨주시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노래를 한 곡만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더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곡을 한곡더 들어보면 좋을까요?
1: 네, 모란 마리아 작곡가의 더욱더 빛나네라는 곡인데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생각하면은 모든 게다 달라 보이는 그런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삶이 힘들든 안 힘들든 기쁘든 말든 말든 아니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 간에 이 모든 주변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창조해 주신 피조물이라 생각을 하면은 내 마음가짐이 내가 생각하는 게 모든 게다 기도가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은 곡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빛나는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두 분 무대로 모셔서 더욱더 빛나네 청해 듣도록 하겠고요. 우리 유상호 신부님께서 또 우리 빵콘 애청자시죠. 유상호 신부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 제노 형제님 신부보다 매일 미사 자주 보는 듯 이렇게
1: 분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부님.
0: 신부님 분발하셔야 된다고
2: 해주셨네요.
0: 이 기쁜 마음들 또 이 뭔가 따뜻하게 우리의 채워주는 마음들 그 마음 담아서 더욱더 빛나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야, 이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세상 모든 것들이 더 빛나는, 또두 분의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또 빛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애니님께서 진짜 매일미사를 얼마나 많이 읽고 선곡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멋지제노!
1: 멋지제노.
0: 하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아, 오늘의 이 빵콘 정말 너무나도 가득 또 채워지는데요. 더욱더 빛나네라는 이 노래를 함께 듣고 있으니까 사실은 요즘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스스로의 가치를 많이 평가절하시키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도 못해. 많이 부족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사는데 그렇지 않다.
1: 네.
0: 이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1: 네.
0: 더욱더 이렇게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 뭔가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는 데 7일을 쓰셨지만 우리 한명한 명을 창조하는 데는 10달을 쓰신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엄청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명한 명도 이 세상도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중하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너무나도 좋고요. 저희가 이런 또 빵콘의 기회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그러한 마음을 잘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빵콘 역시도 아주 맛있는 시간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1: 야밍.
0: 저희가 사실 뭐 서른 번째 했으니까 뭐 서른 잔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다음 주 서른한 번째 빵콘.

0: 누가 오시나요?
1: 네, 31번째 빵콘에 제가 17회 들어오기 전에 속해 있던 팀인 무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대표 밴드.
2: 와, 대표 밴드. 네,
0: 대표 밴드.
1: 항상 거기서 그렇게 부릅니다. 네. 네, 대표 밴드 유빌라 때의 스페셜 청년에 의한 청년들을 위한 라이브가 이곳 빵콘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우리 네. 또 열리고비다의 이 노래 너무나도 또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지만 특별히 또 청년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는 어떨까 네, 싶어서
1: 또 그 청년부가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또 유빌라 때가 또 공연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들이 와서 또 홍보를 해줄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항상 유빌라 때랑 열일곱이랑 접점이 항상 있어요. 심지어 지영 누나도 유빌라 때 출신이고
2: 맞아요. 대표님도 유빌라 때 출신이고
1: 저도 유빌라 때 출신이고 영민이 네. 형도 유빌라 때 출신이에요.
2: 네. 몰랐어요.
1: 이제 그렇게 네. 딱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치 열일곱의 뿌리와도 같은 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친친정 팀 살짝 네. 그런 느낌.
2: 친친정 팀. 네.
1: 친정 팀의 친정 팀 네. 그런 느낌이니까.
0: 과연 다음 주 우리 유빌라 때는 이 청년들이 또 어떤 이야기, 어떤 또 목소리와 노래를 채워주실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이 두 분과 함께 나눈 이 음악의 시간, 라이브의 시간 오늘 또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2: 네.
0: 아 보내기 싫어.
2: 공덕동으로 네. 2차를.
0: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또 부탁드릴게요.
2: 네,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재즈노 특집 너무 기대를 하면서 네,
1: 기대해 주십시오.
2: 네,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수성 심상월 그 뜨거운 심장 박동을 생각하시면서 뜨겁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재노영 대표님.
1: 네, 제가 드디어 저희 원래 신시루신 빵콘의 원년 멤버 있지 않습니까? 지원, 진영, 유정, 상진. 네. 드디어 제가 한 명씩 둘이서 다 해봤습니다. 듀오로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타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저희 네, 여러분 예수 성심 성월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또 오전에 말했지만은 재즈 특집을 은근 살짝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2: 은근 살짝 네.
1: 언젠가 하게 되면은 여러분 즐겁게 또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이 빵집 콘서트 이제 마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청취자분들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또 만나요.

오늘 맛있는 빵콘 함께 즐기셨나요? 다음 주 또 유빌라 때와 함께하는 빵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찾아와 주시면 좋겠네요. 내일 수요일에는 매일 빵을 먹는 우리 시대의 수도자들을 만나서 성소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그리스도의 빵 덕후들의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빵 덕질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자로 우리 수녀님께서 출동하시는데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서윤이 필리포 네리 수녀님과 함께 만나서 우리 수녀님은 어떻게 수도회에 입회하셨는지 또 이 마음들을 어떻게 나누면서 살아가시는지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꼭 부탁드립니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김아중의 마리아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5번, 사랑의 성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를 외우기는 힘든데 노래로 만들어 부르면 희한하게 입에 착착 붙죠. 청초한 수녀님들의 목소리로 외우는 한 편의 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노래로 외워진 시인데요. 신기한 건 한 편의 시를 노래로 부르면 내가 먼저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 한 송이 아름다운 꽃들도, 들판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한 포기 풀들도, 그리고 우리의 삶과 사랑도 흔들리면서 나아가는구나 하고 외로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가끔은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을 다했던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확신을 걷고 걸어왔던 길에 어느 순간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 흔들림조차 주님을 향한 걸음이란 걸 알게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면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우리의 오늘도 하느님을 향한 아름다운 한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월 2일 연중 제9주간 화요일입니다.

0: 내면 근력이라는 책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던데요. 짐 머피에 따르면 삶의 성패를 가르는 건 외적인 능력보다 어려움을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힘, 내면 근력이라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흔들리고 관계에 상처받고 심지어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믿음조차 의심이 될 때 그 흔들림 자체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성경을 봐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불확실함과 두려움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왜 하느님은 저렇게 불안절한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셨을까? 왜 예수님은 저렇게 나약한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신 걸까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셨다는 걸요. 어쩌면 내면 근력이라는 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런저런 유혹에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아내는 힘이 아닐까 싶어요. 신앙인들에겐 늘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느님 사랑이 중심에 있잖아요. 비록 세상이 나를 흔들어대고 뜻하지 않는 삶의 변수들이 우리를 흔들어대겠지만 언제든 다시 중심을 찾아 하느님을 향해 곧게 설 수 있는 힘, 그 믿음의 근력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머에도 근력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간이 아닐까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6월의 둘째 날을 보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 맞습니다. 교황님과 함께 바치는 전세계 신자들의 기도지향. 6월의 기도지향은 땡땡땡의 가치입니다. 땡땡땡이 문화 간, 국가 간 평화와 만남과 대화의 도구가 되고 존중과 연대, 인격 성숙과 같은 가치들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하는 지향인데요. 과연 6월의 기도지향, 무엇의 가치를 위해서일까요? 1번 스포츠의 가치, 2번 스무디의 가치, 3번 스마트폰의 가치. 1번 스포츠의 가치, 2번 스무디의 가치, 3번 스마트폰의 가치.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넘치는 오답과 함께 여러분의 오늘 일상도 나눠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카페 룰리오가닉 상동점에서 드립백 커피 한 세트,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힌트송, 언젠가 사플리에서 소개된 팀이죠. 달빛요정 역전 만루 홈런의 너클볼 콤플렉스, 광고 듣고 띄워드릴게요. 아네스의 행복찻집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몰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 너클볼 콤플렉스였고요.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스포츠의 가치를 위해서. 스포츠라고 하면 이기고 지는 승패에 연연하기 쉽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스포츠는 육체와 정신의 통합 발전 그리고 사목활동의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우승만을 내세우는 성과주의는 상업주의로 흐르게 되고 선수 개인에게도 무리한 경기로 인한 신체 저하, 약물 복용 등 부작용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인데요. 형제적 만남과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서의 스포츠, 희생과 헌신, 노력과 협력, 규칙과 존중의 가치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맞닿아 있죠. 그런 스포츠 정신과 가치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교황님과 함께 전 세계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는 6월이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벳님 스포츠의 가치, 대건 안드레아님 스포츠의 가치 잘 맞춰주셨고요. 또 8814님도 정답 스포츠의 가치요 하고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센스 있는 오답까지 보내주신 분께는 예쁜 수제 간식 세트 보내드릴게요. 대건 안드레아님 정답 한 표의 가치. 아, 맞네요 맞네요. 내일 6월 3일 지방선거일이네요. 우리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세요 하셨어요. 아, 이 시각 제일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이 가치를 잘 알고 사전투표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8813님도 정답 맞춰주시면서 하지만 내일은 투표의 가치를 보여주러 갈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래서 투표하는 거죠. 막 특정 내가 막 지지하는 정당이 이길길 바라서? 물론 뭐 이긴다는 말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표를 꼭 하셔야 한다는 거. 1728님 정답 공감의 가치. 아, 이것도 정답이네요. 공감. 공감이라는 게 바탕이 돼야 이런 평화의 대화가 되고 또 서로 존중하면서 나아가 연대할 수 있겠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공감. 3109님 시원함의 가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여름은 시원하게 해주세요.

주세요. 그렇죠. 근데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지금부터 이렇게 시원함의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면 좀 들어주실까요? 우리 3109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2761님, 스트레스 해소의 가치. 현대인들의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하셨는데, 그렇죠. 제 스트레스까지 또 날려주는 방법은 행복 찻집 들으시는 겁니다. 비 오는 날은 라디오잖아요. 수다도 같이 떨고 좋은 노래 많이 들으면서 행복 찻집에서 스트레스 날리고 가세요. 오늘의 퀴즈 오답 선물 3109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6월의 기도 지향, 스포츠의 가치를 담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스포츠 분야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저는 이겁니다. 홍희선, 배드민턴.

상가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저는 이래봬도 옛날에 학교 배드민턴 대표로 나가가지고 대회도 가고 그랬거든요. 저는 뭔가 이렇게 빠르게 샤샤샥 뛰어다니고 꼭 한 번씩 공을 이렇게 때려 꽂는 그런 재미 때문에 배드민턴을 너무 좋아합니다. 행복가족들은 어떤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백원안드레아님, 뭐 안 읽으면 안 되나요? 우리 서로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저는 축구요. 이제 다음 주부터 월드컵 개막이라고 하니 설렘 가득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어떤 나라가 우승할지 궁금하네요. 아유, 그쵸. 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취재도 다니시는 걸 테고 또 기쁘게 일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참 부럽기도 해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4760님, 어릴 때 아버지께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농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엄청 큰 선수들이 성큼성큼 필드를 오가는 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후로 농구 경기 보러 가는 걸 좋아합니다. 아, 농구의 매력엔 이런 것도 있겠네요. 키가 다 뭐 190 이렇게 되는 선수들이 순식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그런 시원함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농구 경기 본 적이 없거든요. 갑자기 좀 보고 싶어지네요. 3400님, 요즘 저처럼 러닝에 빠진 분들 많으시겠죠? 저는 푹 빠져서 비 오는 오늘도 달릴 계획입니다. 와, 우중 러닝. 벌써 영화 같은 한 장면이 그려지는데요. 진짜 이렇게 젖은 길을 발로 착 밟을 때 물이 촤 하고 튀고 아 그러면서 달리면 좀 상쾌하고 스스로가 멋있어 보이고 그럴 것 같긴 하네요. 7005님, 안녕하세요. 골린입니다. 골프 치는 맛은 아직 잘 모르겠고 예쁜 유니폼 있는 맛에 쳐요. 아, 골프도 있네요. 제가 봐도 골프 유니폼은 참 예뻐요. 되게 캐주얼함과 우아함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요즘 골프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즐기던데 아 이런 이유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자, 문자에서도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요즘 야구 보면서 좀 분노하시는 분들 많던데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이렇게 희생과 협력에 주목하는 육체와 정신의 통합에 집중하는 신앙적인 스포츠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차담 참여 선물 4760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아 제가 오답문자 이제 봤는데 우리 8813님께서 화요일은 사플리의 가치도 빼놓을 수 없죠. 알지 못했던 노래들이 화요일 오후를 새롭게 신선하게 만들어주니까요 하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가장 빛나는 가치죠. 우리 사플리의 가치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0: 찾지.
1: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서재의 플레이리스트 김이냐 쇼 신부입니다. 여는 글귀는 시인 천상병의 귀천입니다. 시인의 흔적이 담긴 많은 사진을 보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표정을 보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시인의 생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문단에 등단하여 이름을 알리지만 당시 동백림 사건에 휘말리며 중앙정보부에서 정기 고문을 받고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그 시기에 탄생한 시 귀천입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왔던 그는 맑고 순수한 영혼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빛과 노을빛, 이슬과 구름, 순간의 아름다움을 품을 줄 알았고 언젠가 하늘로 돌아가야 하기에 아름다웠던 순간을 놓을 줄도 알았습니다. 그대에게 주어진 오늘, 무엇을 품고 무엇을 놓아주시겠습니까?

0: 잔잔함과 단아함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가수 베가의 종이 비행기입니다. 싱어송라이터인 그녀는 흰 박꽃처럼 소박하고 깨끗하게 세상에서 널리 퍼지라는 본명 뜻에서 따온 베가라는 활동명을 사용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그녀는 자신의 노래를 통해 누군가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감정이 지칠 대로 지쳐서야 운 좋게 한 곡을 쓸 수 있다는 그녀가 직접 쓰고 부르는 가사와 선율은 곱씹으면 깊고 섬세합니다. 그래서 되려 맑고 깨끗한 그녀의 목소리가 애달프게 들리기도 합니다. 사제의 플레이리스트 일곱 번째로 엮어가는 이야기의 이름은 하늘과 땅 사이 숨 고르기입니다.
1: 숨을 고르고 안녕하세요, 신부님.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앞에서 무엇을 품고 무엇을 놓겠냐 하고 질문을 던지셨는데 아니, 우리 신부님 많이 비우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네. 장염에 걸리셨다고요. 네. 괜찮으세요?
0: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또 주임 신부님께서 또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뭘 제가 잘못 먹었는지 탈이 나서 하루 이틀 진짜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서 있다가 일어나서 위아래로 비우고 네. 또 비우고
1: 많이 비우셨네요. 네.
0: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네. 아직 완전하게 낫지는 않아서 뭐 이제 이렇게 먹을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얼굴이 헬쑥해지셨거든요.

0: 어머나, 이게 숨을 많이 고르셨겠어요. 지금 그래도 괜찮으시니까 방송국 오신 거겠죠?
1: 네, 지금 또 오늘도 야근 일단 챙겨 먹고
0: 네.
1: 왔습니다.
0: 여러분, 우리 신부님 힘내실 수 있게 빵통 많이 보내주시고요.
1: 네,
0: 네.
1: 감사합니다. 네, 뭐 컨디션은 그렇지만 이제 요즘 이제 쨍쨍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찡그리다가 올려다본 하늘이 이제 새파랗게 푸르러서 또 미소 짓게 되는 요즘입니다.
0: 맞아요.
1: 네, 열일하던 해가 쉬러 들어간 시간에 선선한 내음을 매력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죠.
0: 맞습니다. 또 게다가 오늘은 비구름이 껴서 또 해가 낮에도 좀쉴수 있지 않나 싶고 비에도 기분이 좋아지고
1: 맞아요.
0: 그러네요.
1: 네, 해가 쉬는 오늘 날씨.
0: 네.
1: 맞아요.
0: 우리 엘리사벳님께서 신부님 여는 말씀부터 노래까지 여름빛처럼 감성이 촉촉하게 젖어듭니다 하셨어요.
1: 좋습니다.
0: 이런 날에 또 이렇게 선곡을 해오셨어요.
1: 네, 요즘 또 이제 모습이 이렇게 확확 바뀌는 아침과 저녁. 그처럼 이제 하루에도 많은 일과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여러 순간이 켜켜이 쌓여서 각자의 하루가 만들어지고 또 그런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지금 여기에 내 모습이 있겠죠.
0: 네.
1: 혹시 근데 아네스님은 나경이라는 이름에 어떤 뜻을 품고 있으신지요?
0: 저는 어찌나 자에 고들경 자
1: 네.
0: 쓰거든요. 저희 이모가 장명소에서
1: 네.
0: 만들어주신 거라 뭐큰 뜻은 없는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아, 너는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하고, 이게
1: 아,
0: 뒤늦게 좀
1: 좋다.
0: 의미 부여를 하기는 해요.
1: 뭐.
0: 그럼 우리 신부님은 좀 너무 궁금한 게, 그 성함의 견자는 어떤 한자를 쓰시는지, 이거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1: 제 어릴 때부터 이거는 참 이슈인 것 같습니다.
0: 어떤
1: 제
0: 뜻인가요?
1: 견수는 이제
0: 네.
1: 한자로 저는 볼견에
0: 아,
1: 물가 숫자를 쓰는데
0: 다행이네요. 볼견자,
1: 네, 볼견의 물가수입니다.
0: 네.
1: 뜻 그대로 이제 물가를 본다는 말인데 저도 이거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조망하다라는 표현이 그거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이름대로 이제 물가에서 보는 거 폭넓게 보라고 지어주신 이름 같습니다.
0: 아, 폭넓게
1: 네.
0: 보라고. 근데 그거를 또 직접적으로 넓게 본다고 해서 뭐 한자를 넓을 광 이런 거 쓰셨으면 우리 신부님은 김광수 신부님이 되셨을 수도 있겠어요. 되게 구수하지 않나요?
1: 광수
0: 여러분, 이제 김광수 신부님의 플레이리스트.
1: 저런
0: 견수 신부님이 훨씬
1: 아
0: 매력적이네요.
1: 좋습니다 아저 광수 저는 견수가 좋습니다
0: 네, 저도요.
1: 네 이처럼 우리 이름에도 이제 저마다 뜻을 품고 있듯이 각자 살아가면서 되고 싶은 모습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이제 살다 보니까 처음과는 그렇게 먹었던 마음과는 달리 처음과 변해가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내 모습을 보기도 하고 때론 원하던 모습에 다다르지 못할 것 같아서 지레 포기해버리고 싶기도 하죠.
0: 맞아요.
1: 네.
0: 저도 이렇게 나경이지만 그 천국으로 곧장 못 가고 이리 세고 저리 세다가 이렇게 둘러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가 많죠.
1: 그렇죠. 원하는 목적지로 근데 다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둘러가도
0: 아,
1: 괜찮은 것 같습니다.
0: 맞네요. 네, 갈 수만
1: 저한테도
0: 있다면.
1: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서
0: 네.
1: 네,
0: 조망하면서. 네.
1: 조망하면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혹여나 또 우리한테 이렇게 이따금 다가오는 시간이지만 포기하고 싶어질 때면 이제 숨을 고르면서 아까 들었던 가수 배가의 종이 비행기 가사를 또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괜찮지 않아도 된다. 우리 일어나기만 하면 되잖아. 할수 있다.
0: 이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이 가사가 들으면서도 참 위로가 됐거든요. 그래, 일단 그것부터 하자고, 일어나기부터 하자고, 희망이 좀 가까이 와닿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1: 차근차근 해가면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처럼 이제 사람이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하늘을 보는 일은 전혀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록 끝끝내 하늘에 닿지 못하더라도 눈으로 하늘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으니까요.
0: 네.
1: 땅만 보며 살아가지 않고 넓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삶 속에서 그 하늘을 보면서 또 자그마한 희망을

0: 몽환적인 목소리로 따뜻한 이야기를 건네는 밴드 설의 열기구입니다. 밴드 설은 한자 말씀 설자를 영문으로 표기하여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밴드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들은 앨범 소개 글에는 이리 적어두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부적인 혹은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물론 그 이유를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만 당장 해결하지 못하고 속으로 고민만 하며 끙끙 앓곤 할 때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는 무작정 기다릴 것이고 누군가는 결과를 보기 위해 행동할 것이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부정할 것이고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웃음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나도 물론 알고는 있다. 하지만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들어 이 앨범에 담아보았다. 근심이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 그 걱정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다. 처음엔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에 겁을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내 그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웃음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오늘 전하고 싶은 말이 이 앨범 소개 글에 잘 담겨 있습니다.
1: 무슨 앨범 소개글이 하나의 그냥 한 편의 노래 같아요. 소개글도 좀 잘 읽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0: 진짜 좋은 글들이 많아요.
1: 네. 그리고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저는 신부님 SNS에 네. 아이디 Shade for You 맞으시죠?
0: 네, 맞습니다.
1: 네, 당신을 위한 그늘. 이게 또 생각이 나는데 오늘 아주 위로의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군요.
0: 네,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비가 올 줄은 몰랐는데
1: 딱이에요 또.
0: 네, 그래서 또 무쪼록 또 그런 시간으로 다가갔으면 합니다.
1: 네, 네. 율리안나님도 비 오는데 선곡이 너무 좋아요 하셨거든요. 진짜 날씨랑 딱입니다.
0: 네, 또 비가 한몫해주네요.
1: 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아까 꼬르륵 소리 나던데 배 괜찮으세요?
0: 이게 배가
1: 중간 확인.
0: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계속
1: 장염, 네,
0: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1: 앉아 계실 수 있으시죠?
0: 아, 네네네. 네. 무조건 앉아 있어야죠.
1: 혹시나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0: 민폐 끼치진 않겠습니다.
1: 아, 조심하세요. 여기 좁거든요, 스튜디오가. 네. 네. 아무튼 네. 신부님의 그 SNS 아이디는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0: 아, 네. 그 말씀하신 그 제 인별 아이디 이제 Shade for You 누군가를 위한 그늘처럼 이제 뭐 이게 정한 것도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하는 마음에 지었고 또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 또 되어가고 싶은 모습을 다들 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 바른 땅을 딛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라는 모습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그 과정 안에서 사람은 이제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 기소부터 비롯되는 불안감에 계속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마음속에 먹구름이 커지기도 하는데 그 점차 바랐던 모습이 그래서 흐려져가고 고개를 땅으로 떨궈버리기도 해요.
1: 네.
0: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밴드 설은 이제 열기구처럼 다가와서 구름 위로 이렇게 올라가 보자 하고 또 이내 하늘에 드리우는 그 분홍빛 어여쁜 분홍빛을 보자고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손을 건넵니다.
1: 좋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을 두고 바른 땅에 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러다가 정말 고개가 툭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말은 뭐 딱히 생각나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신부님께서 이런 또 멋진 노래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열기구 타고 올라가자.
0: 맞습니다.
1: 네.
0: 또 말을 이렇게 또 아름답게 잘해주시는 우리 아네스님의 센스.
1: 아니 신부님이 다 설명해주셨죠. 또 저희 앞에서 우리 뭐 흔들리며 피는 꽃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0: 쓰고 나서 또 오늘 보니까 주제가
1: 네, 수미상관이 아주 완벽합니다.
0: 아 수미상관 오랜만에.
1: 그렇죠. 흔들려도 네. 열기구 타고 다시 올라가자.
0: 맞습니다. 열기구 타고.
1: 네. 네.
0: 아 근데 아네스님은 이제 열기구나 비행기 또 이렇게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솟은 마천루 같은데 올라가서
1: 네.
0: 이제 땅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1: 저 그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고소공포증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게 모든 게 다 작아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참 부질없다. 저렇게 작은 곳에서 뭘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0: 아 맞죠, 그렇죠. 아 근데 저는 고소공포증 있어. 저 그러니까 심한 편은 아닌데 와 예쁘다 하고 좀 무섭다 이런 느낌으로.
1: 네. 네, 그럴 수 있죠.
0: 네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무얼 타거나 이렇게 올라가서 높은 곳에 다다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작아 보이죠.
1: 네.
0: 근데 여기에 빗대서 우리 흔히 사람들은 그냥 지나고 나면은 별일 아니야 라는 말을 이렇게 건네기도 하는데 누군가에게 그렇게 건네는 말들이 이렇게 고맙기도 하고 또 그게 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1: 네.
0: 아직 그 시간 속에 그 사람은 있어서 또 그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때로는 이제 곁에서 묵묵히 함께 해주면서 잔잔하게 용기를 북돋아 줄 때 오히려 마음에 와닿고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정말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그냥 옆에 계속 있어주는 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1: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는 이렇게 켜켜이 쌓여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네. 기나긴 시간 속에서 그 자그마한 점 하나하나가 모여서 고유하고 소중한 지금의 그대 모습이 있죠. 바라던 하늘에 다다르려 하다가 지치고 주저앉을 때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긴 여정에 숨 고르기도 필요하니까요.
1: 네.
0: 그래서 지금 함께 숨 고르기를 해볼까 합니다.

0: 자신의 노래를 통해 한 편의 시를 쓰는 소녀, 싱어송라이터 신지훈의 자유비행입니다. 자유비행이 수록된 앨범 이름이 평화인데, 그녀는 평화 반대편을 떠올릴 때 그 슬픔과 동시에 막막한 우리 일상도 그 속에 아픈 기억마저도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말합니다. 그런 무거운 깨달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삶 대부분을 긍정하지 못한 채 매여있는 집착들과 또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앨범에 담았다고 합니다.
1: 네, 우리 신지훈 씨가 그래도 나이가 좀 어린 편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많은 고민을 했나 봐요.
0: 피겨 소녀예요 또. 아, 옛날에 피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 기억나요.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에이, 맞아요, 편지 맞아요. 불렀었던 에이. 그 소녀가 맞습니다. 이제 성인이겠네요. 참 근데 그런 앨범에도 공감이 되는 게 때로는 제가 묶어두고 있거나 저를 묶어두고 있는 그 무언가를 좀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기도 해요.
0: 맞아요.
1: 네, 그럴 때 나도 이렇게 좀 시원하게 비행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0: 이게 참 그 나한테 매여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또 나의 일부였던 거기도 하고 언젠가 떨어져 나가면 제일 좋긴 한데
1: 네.
0: 또 나의 일부다 보니까 그게 또 잘 안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이 앨범 표지를 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앨범 표지에도 그녀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표지가 이제 화가 뭉크의 태양입니다. 오. 일반적으로 우리 뭉크 하면은 기억나는 작품 있으신가요?
1: 절규.
0: 네. 하 이렇게 하고 있는데
1: 맞아요.
0: 절규.
1: 네. 그 작가예요?
0: 네. 그 뭉크의 작품을 우리는 절규 많이 떠올리는데 네. 그 대부분 뭉크 작품이 주로 인간의 불안과 고립, 고통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흔하게 또 절규가 떠오릅니다.
1: 네.
0: 하지만 그 뭉크 작품 중에 이제 태양을 이제 신지훈이 이렇게 썼는데 그 태양은 그런 고통을 넘어선 긍정과 희망을 희망의 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앨범에 수록한 곡들 그리고 가사들에도 그런 의미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묻어져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마치 우리 신앙의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떠올리게 하네요.
0: 맞습니다.
1: 참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도 이런 노래를 쓰고 참 오늘 신문님 덕분에 앞으로 무슨 곡이 있으면 앨범 표지도 좀 보고 소개글도 봐야겠다. 이거를 좀 새로 배우네요. 네,
0: 흥미로운 것도 많고 네. 진짜 그걸 읽으면서 노래 들을 때 느낌보다 네. 또 받는 그게 또 다른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약간 좀 가이드도 되고 네. 그리고 저도 지금 검색을 해서 표지 그림을 같이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막 그 바닷가에 태양빛이겠죠? 빛이 이렇게 쫙 비추면서 지금 가운데에서 예수님만 딱 나타나면 될 것 같은
0: 성광 같아요. 성광.
1: 네네네. 네, 그런 그림이네요.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우리 빵톡 잠시 보면요. 엘리사벳님께서 오늘은 참 돌아가도 그냥 목적지에 가면 된다. 이 말씀이 귓가에 맴도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하셨어요.
0: 좋습니다.
1: 네, 오늘 엘리사벳. 초반에도 해주신 말씀이죠. 네. 그러시면서 신부님 장염이시군요.
0: 돌아가면 됩니다.
1: 언젠가 나으실 거라는 거.
0: 네, 언젠가.
1: 네. 그리고 율리안나님도 신부님 말씀 듣는 화요일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해주셨고요.
0: 감사합니다.
1: 또, 네, 대건안드레아님 지방선거 때문에 쉼없이 달려왔는데 신부님 플레이리스트 덕분에 잠시 숨 고르며 마지막 하루 힘내봅니다 하셨어요. 아유, 오늘 덕분에 위로도 받고 이렇게 숨 고르시는 분들이 아유, 많으시네요.
0: 네,
1: 하늘과 땅 사이 숨 고르기라는 카테고리였는데요.
0: 네.
1: 네, 어떻게 저도 좀 숨 고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0: 네. 네, 오늘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 숨 고르기라는 이야기로 풀어봤는데 그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도 부단히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일상 안에서 품고 가고 싶은 일들도 또 놓아버리고 싶은 일들도 서로 뒤얽혀 있습니다. 때론 내 예상대로 또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시간이 벅차게 느껴지시면 잠시 쉬어가십시오. 또 쉬어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고르고 가시면 됩니다.
1: 네.
0: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뒤처지지도 않습니다.
1: 돌아가면 되니까.
0: 네, 맞습니다. 주적주적 오늘 비도 내리는 오늘인데 이제 그대에게 다가오는 근심과 걱정을 또 빗물에 함께 흘려보내길 바라봅니다.
1: 아,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숨 한번 쉬어볼까요?
0: 네.
1: 하, 좋습니다. 우리 행복 가족들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숨 천천히 고르시면서 남은 하루 평화롭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여기서 행복하세요로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도 좋은 노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복 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0: 행복하세요.
1: 행복하세요.

0: CPBC FM.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근화여자고등학교 김관호 리카르도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미노이의 살랑살랑으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자,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네요. 진짜 전국 방송이네요, 우리. 6722 하나님. 저는 서울 강동구에서 듣고 있어요. 주말엔 성남 분당에서 들어요. 빗띠 내일은 분당에서 봐요. 근데 날씨 진짜 덥네요. 6월이 너무 빨리 왔어요. 아니, 주말에는 분당인데 왜 내일부터? 아, 응? 아, 내일 그쪽으로 선거하러 가시나 봐요. 4231님. 빨리 인사드리려고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운행 중에 빛나님이 불러서 졸음쉼터에 들어왔어요. 사랑해요. 화물차 기사님. 네. 아이고, 이 더울 때는 좀 천천히, 예, 쉬었다 가셔야죠. 네. 운전 조심하시고요. 4431님, 저는 집에서 바느질 하며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어머, 혹시 양말인가요? 저처럼 양말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양말 문자가 엄청 많이 왔어요. 8875님, 오전에 선거 알바 끝내고 걷기 1시간 하고 집에 와서

일치 항시 말해놓고 생각해보면 나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빗띠와 함께하고 계시죠? 1398님 운전 중 운전 중 많으시네요. 아들 첫 생일 축하해주러 케이크 사러 갑니다. 그 케이크는 아들은 못 먹잖아요. 첫 번째 생일이면은 누구를 위한 거죠? 맛있는 케이크 사서 많이 축하해 주세요. 173 하나님, 5살 미카엘 유치원 보내놓고 자동차로 꽃배달 알바하면서 차에서 듣고 있어요. 이특 회원 서승비입니다. 아, 우리 또 이름 특이하신 회원. 예. 이미엽, 홍미가, 김빛나. 네, 서승비, 여기 또 회원님들이죠. 네, 우리 회원님들 다또 어디 가셨나? 네, 회원님들 한 번씩 이름 이야기해 주세요. 또 오랜만에. 이름 특이하다 하시는 분들, 회원, 저희 가입비 없이 받고 있거든요. 이특으로, 팀 이특이에요. 이름 특이한 애들. 가입해 주세요. 8766님은 출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5818님, 여긴 부산 갈매기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투리 좀안 되네. 0445님, 여기 진해입니다. 성당 왔는데 비가, 아니, 오늘 사투리 안 되겠어. 성당에 왔는데 비가 와서인지 처마 밑에 두꺼비가 비를 피하고 있어요. 고무장갑 끼고 집으로 보내줬어요. 어머, 진짜 두꺼비가 토실토실해요. 세상에. 3517, 여기 울산입니다. 울산은 비가 내려요. 한국인이 빨리빨리 하는 건 밥도 빨리 먹고 커피도 빨리 마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밥도 특별히 빨리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나는 아직 그 반도 못 끝냈는데 다 드시고 나가시는 분 있어요. 9967님, 여긴 영종도 하늘대교 지나고 있습니다. 하셨고. 7796님, 빨리빨리! 저는 일하다가 장갑 벗고 보냅니다. 파주에 있는 회사 지하 1층에서 보내요. 파주시 월롱면. 놀리는 거 아니죠. 월롱면. 월롱월롱. 파이팅 하세요. 0204님, 빨래 개는데 남편 양말 한 짝이 없어서 어디 갔지? 했는데 경량 패딩 건조해서 정리하는데 안쪽 주머니에서 구겨진 채 발견됐어요. 혼자 엔돌핀 터지게 웃었어요. 경량 패딩도 한번 주머니를 아무튼 주머니를 좀 찾아봐야 되는군요. 양말 찾으려면. 8766님 여긴 평택시 안중읍입니다. 야간 출근합니다. 2093님 여기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예요. 안전 지킴이 활동 중인데 양산 써도 숨 막히네요. 진짜 이게 가만히 서 있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도 마셔가면서 하세요 하셨죠? 1716님, 비티 점심 먹고 감기약 먹었는데 잠의 늪에 빠져 있었나 봐요. 놀라서 깨서 식탁 의자에 앉아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에, 정신 차리, 정신 차리. 에? 체리, 체리. 좋아요. 이 다양한 곳에서 이 보고, 만나고 저를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6350님은 반차 내고 마트 갔다가 집 가는 중 너무 덥다요 하셨네요. 계혜정님은 구리시에서 듣고 계시고 윤서연님은 충북 음성 회사에서 듣고 계시고 오늘 안 끝날 것 같아. 네. 네. 요렇게까지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672 하나님 강동구에서 듣고 계시다는 우리 672 하나님께 커피 상품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성함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와우, 바쁘다 바빠. 화요일 2부는요 주제 선곡 대결 함께하는 시간이죠. 우리 방글이들의 도움 없이는 절대 완성될 수 없는 그런 코너, 그던 코너에요. 큐티트 딱 비워놨으니까 타곡타곡 태워두시기 바랍니다. 4431님, 해운대입니다. 양말 아니고, 70대가 지나니까 키가 줄어서 바지 단 줄이는 중입니다. 이게, 어쩔 수 있나요? 세월을 우리가 이길 순 없잖아요. 바지 단 줄이고. 요즘에는 좀이 복숭아뼈 위로 올라오는 바지가 유행인 거 아시죠? 조금 더 줄이는 김에 조금 더 줄여봅시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양말 이야기입니다. 나는 양말을 어디서 발견했다. 지금 소파와 패딩 점퍼,

호주머니. 일단 다른 옷 호주머니를 일단 보셔야 돼. 아셨죠? 예. 재밌다. 두시의 뮤직이 점점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점과 땀샘과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어. 진짜 너무 많이 알고 있어. 큰일 나버렸어요. 이오공님, 아 오공님이래. 이오영님은 지금 평택 고덕면에서 예, 퇴근을 하는데 업데이트를 안 한 제 차 내비가 고덕면이래요. 나 고독한가요? 자, 고독하지 마시라고 노래 들려드릴게요. 예, 두시의 뮤직이 항시 옆에 있어요. 예, 고독할 틈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그리고 멜로망스예요. 사랑하고 싶게 돼.

빅디가 주제를 드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른 싱싱한 선곡을 바로 잡아서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주제 선곡 대결. 방글이들의 신청곡으로 이불을 꽉 채워보는 시간이죠. 제가 주제를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음악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씨성을 가진 가수의 노래. 자, 이모모의 노래 보내주셔야 돼요. 한 분께 여러분 좋아하신 청춘 누룽지 보내드릴게요. 자,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빵빵톡으로 이씨성을 가진 가수의 노래 보내주시면 돼요. 먼저 이 노래로 출발합니다. 이승기 스마일보이.

7703님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어머 세상에 이 노래 너무 오랜만이네요. 자, 이 시성을 가진 가수의 노래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이효리, 이수영, 이승환, 이승철, 이현우, 이상은, 이정현, 이정다신. 네. 이선희 뭐 진짜 많아요 여러분.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이지훈, 이석훈, 이세준, 이효리. 네. 이렇게 많아? 이기찬. 계속해서 이 시성을 가진 가수 노래 누룽지 선물 드릴게요. 선곡 대결 한 자리 더 남아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는 곡은 6636님이 신청하신 이상은의 담다디 담다디 담다디다. 더위 날리죠? 하셨어요. 담다디 듣고 와서 1라운드 선곡 대결왕 발표할게요.

와, 지금 들으니까 우리 상은이 언니가 담다디를 굉장히 시원하게 불렀네요. 에이, 아주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250님, 이치현과 번님들. 8266, 이적 달팽이. 8766, 이승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2093, 빗띠 이현우 비가 와요. 7495, 이정현 와. 1189, 이선희 제이에게. 초등학생 때 노래인데 듣고 싶네요. 거짓말, 국민학생 때였으면서. 이 외에도 진짜 막이 시성을 가진 가수들이 진짜 많네요. 예. 이재훈의 애상도 있었고 이쿨 아닌가 쿨? 이지은의 라일락. 예. 아이유 본명이 이지은이죠. 예. 별처럼 수많은 사람 중 그대를 만나. 예. 이하이의 한숨, 이미자의 아씨, 이문세 소녀. 와, 진짜 많네요. 자, 이 중에서 오늘 누룽지 받으실 분은 담다디 신청해 주신 6636님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주소 성함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신 청춘 누룽지는 이제 끝났고 이번에는 100억 커피 상품권 가지고 시작해 볼 텐데 그냥 무작정 신나는 노래예요. 여름에는 댄스죠. 신나는 노래 신청해 주세요. 샵 1053, 100원의 문자 CPBC 빵빵톡으로 받겠습니다. 이 노래부터 시작하죠. 싸이 떼떼.

0: like that.
1: 8386님, 듀스의 여름 안에서 신청합니다. 시원해. 듀스의 여름 안에서 받고 무작정 신나는 노래 선곡 대결.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와, 들어와. 샵 1053번 한통의 병원에 문자로 CPBC 빵빵톡으로 보내주시면 커피 상품권 드립니다.

신나는 노래하면은 이 곡이죠. 1020님이 신청하신 백지영의 선택. 무작정 신나는 노래 선곡 대결왕. 이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와우, 백지영의 선택까지 그냥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니, 2250님이 쏘라니 예전 복권 추첨할 때 생각나네요. 조단이 쏘세요! 그래서 이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억을 이제 좀 맞춰봤잖아요, 제작진들끼리. 그랬더니 이게 진짜 돌아가는 그 룰렛판에 우리가 예전에 주택복권 시절에 요거를 화살을 쏴가지고 맞춰서, 예. 그건 자동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람이 쏜 거 아니에요? 왜 주택복, 이거를 당첨되면 주택을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금액이었나? 와, 그때 샀어야 되네. 어릴 때. 쏘세요. 이게 기억이 나요. 진짜 조단위, 뭐, 그 다음에 뭐, 억단위? 뭐, 이렇게 됐나?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신나는 곡, 그냥 무작정 신나는 곡은 8024님, 김연자 웃어요. 6379님, 여름하면 쿨 노래 최고, 쿨의 해변의 여인. 5029님, 2000원의 트위스트 고고, 씻나요, 씻나. 6442, 이승기 여행을 떠나요. 250, 채연 둘이서. 10220, 비스트 만만하니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만만하리 하. 그리고 싹쓰리의 이 여름을 틀어줘. 이 여름을 틀어줘 맞아요? 네, 아무튼 이 여름 뭐가 있는 것 같고 DJ DOC 신청하신 분들 많아요. 네, DJ DOC 많고 신혜원님은 이 와중에 신청곡들을 보니까 방그리님들이 모두 40대 이상이신데 아니 왜요? 네? 우리도 크레용팝 이렇게 해요. 최신곡 이렇게 신청하고, 예? 또 뭐 있었어?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선곡하신 우리 8823님도 계시고, 그래요? 예. DJ DOC와, DOC와의 춤을 이거 또 신세대 또 대표곡이잖아요. 안 그래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예. 백지영 언니가 노래 부르던 거 기억난다. 그쵸. 여러분 다들 이 지금 쏘세요. 뭐 그거 다 기억나실걸요? 네, 안 나는 척 하지 마시고. 박미경의 2부의 경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엄정화 페스티벌, 바다의 VIP,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또 이효미님은 쿵따리,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시원하니 출근길 오늘도 파이팅 할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네, 이렇게 또 많이, 아! 티아라의 롤리폴리 롤리롤리폴리 요렇게. 아 비스트 아니에요? 유키스예요? 만만하니가? 진짜? 그렇게 만만하니. 나 진짜 나 나이 들었나 봐. 나 유키스랑 비스트랑 나 헷갈리네. 거북이의 비행기, 스페이스A의 주홍 글씨. 예, 요렇게 2NE1 컴백 컴 이렇게 또. 아 컴백 이건 또 서태지 거잖아. 네, 이렇게 또 신청 많이 하셨는데 이 중에서 백지영의 선택 신청해 주신 우리 1020님의 커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성함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글자 노래 제목 신청할게요. 선물 비누 드립니다. 100원이 드는 샵 1053 CPBC 빵빵톡으로 세 글자 노래 제목 보내시는 거예요. 네, 요런 거죠. 박만수님 벌써 신청하셨네. 싸이, 챔피언 요런 식으로. 레드벨벳의 사이코로 시작합니다.

8823님, 이문세 봄바람 신청합니다. 세 글자 노래 엄청 많네요. 샵 1053번으로 세 글자 노래 지금 보내주세요. 선곡 왕께 비누 드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곡이 있다고요. 7150님 IOI 갑자기 신청해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X세대다? 신세대다? 웬일이야. 자, 갑자기 이 노래 듣고 선곡왕 발표할게요.

우리 X세대의 최신곡 창식이 오빠의 왜 불러 4401님이 신청하셨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세상에 오늘 세 글자 선곡 왕은요, 애국가를 신청하신 4522님께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샵 1053번으로 주소 성함 보내주세요. 진짜 세 글자 진짜 많이 신청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역시 우리는 신세대 X세대다. 네, 사랑합니다. 자,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199번, 예수 마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일 오후 달력은 한 장 더 넘어갔을 뿐인데 마음은 새로운 계절 앞에 서 있는 것 같죠. 초록은 더욱 짙어지고 햇살은 점점 뜨거워집니다. 도로변의 꽃들은 더 짙은 색으로 바뀌고 있네요. 생각해보면 6월은 참 묘한 달이지 싶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향해 달려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예수 성심 성호를 지내면서 사랑이 한 칸씩 더 깊어지는 시기. 그래서인지 잘한 일보다 왠지 부족한 것이 먼저 떠오르면서 아 주님께 죄송하다 그런 마음도 들지만 주님이 괜찮다 나는 내 곁에 내 안에 함께 있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서 어깨 한번 으쓱하고 힘을 낼 수 있는 화요일. 그래요. 꽃도 한꺼번에 피지 않고 나무도 하루아침에 숲이 되지 않으니까요. 6월의 두 번째 날 저녁을 향해서 우리의 속도대로 산책을 떠나볼까요?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쉬고 계신 분 없으시죠? 마음은 아직 5월을 정리 중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아,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음은 성심을 닮은 사랑을 향한 한 걸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문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받아보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벌써 문자를 많이 보내셨어요. 하하대사님이 1등이신가 봐요. 네, 전향금 세실리아 수녀님, 오늘도 오솔길 함께 산책합니다. 초여름 날씨가 무덥습니다. 제초 작업을 안 했더니 잡초가 엄청 자랐네요. 어깨를 으쓱하면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 해야겠어요. 하하하 하셨네요. 그러게요. 어깨 으쓱하고 잡초, 좀 제거를 하셔야죠. 비만 오면 잡초들은 쑥쑥쑥쑥 그냥 키만큼 자라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가 공장 주변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집은 서울이신데, 뭐 아무리 공장 주변이라도 깔끔하고 말끔하게 잘 단장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좀 시원해 보이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좋은 소식 더 많이 이제 주실 거죠? 예, 그러면 계정 스텔라님이 또 오셨네요. 예, 찬미수님, 세실리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6월 2일 화요일 오늘 출석합니다. 이번 주에 음성기도 남기고 싶어도 현재 몸 상태도 안 좋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우리 스텔라는 맨날 좀안 좋죠. 그죠? 뭐 어떻게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도 자리가 안 나고 그래요. 음성기도까지 못 드려서 뭐 마음이 좀 그렇죠. 다음에 더 좋아지면 예,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픈데도 이렇게 또 출석에 발자국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현재 몸 상태 주님과 손붙잡고 딱 우리 오솔길 걸으면 조금 한결 업되지 않을까? 예, 기도할게요. 스텔라 자매님. 그리고 2037님. 전현금 세실리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부터 덥더니 지금은 푹푹 찌네요. 수녀님 방송국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새들도 잘안 날아다니네요. 아이고, 그렇군요. 너무 더우면 이제 나뭇가지 아래로 숨어서 그늘에서 자기네들끼리 놀지 않을까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더우면 처지는 것 같아요. 덥지만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하루이기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기도의 오솔길 쑥 들어왔다고 했네요. 쏙 들어왔다고. 예. 늘뭐 개근상 드려도 좋을 만큼 항상 함께 하시는 2037님. 네. 참 오늘은 재미있는 얘기도 했어요. 새들도 안 날아다닌다. 동물도 더우면 처진다. 뭐 우리도 똑같죠. 너무 더우면 죽 처져가지고 좀 시원한 데 앉아 있고 싶고 밖에 나오고 싶지 않은데 오 그래도 보면 명동거리에는 관광객이 넘쳐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고마운 마음이죠. 네, 요즘엔 어린아이들 손을 붙잡고 그렇게 걸어가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캐대언 때문에 그럴까요? 글쎄요. 예, 노래 한곡더 듣고 오겠습니다. 석소영 박세환 노래입니다. 잘해왔구나.

네, 석소영과 박세환의 노래 잘해왔구나 듣고 왔어요. 아유, 이렇게 노래로도 칭찬을 받으면 정말 어깨가 으쓱으쓱해지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잘해오고 계시구나 하고 말씀해 드리고 싶은 때가 많아요. 예, 오랜만에 우리 장경수 가타리나님 오셨네요. 예, 수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어우, 정말이에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이렇게 성함 만들어도 정말 반가우네요. 건강하시죠? 네, 오랜만에 오셔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예, 매일매일 6월달은 더 기쁘게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한 자락 기도, 두 손 모으는 그런 거룩한 6월 되시기 바랍니다. 임유리님,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셀프로 토닥토닥토닥토닥 예, 리버플라이 허그 했네요. 와, 아, 버러플라이, 리버플라이, 와, 멋진 표현이네요. 셀프 토닥토닥, 와, 예, 왜 그런지 어깨가 저도 같이 이렇게 들썩들썩해지는 그런 노래였어요. 네. 황베드로님, 네, 수녀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덥네요. 더위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아침, 새벽에는 또 조금 선선하고, 한낮에 햇볕 아래서는 막 뜨겁고, 밤에는 그렇게 뭐, 막 더워서 못 잘 만큼 그 정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에어컨들을 자꾸 이제 쏘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냉방병 걸려서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수녀님들도 사도직방에서는 에어컨을 낮에는 좀 잠시 틀어놓기도 하시는데 조금 목이 안 좋다 뭐 하면서 기침을 자꾸 하시는 수녀님들이 계셔서 조금 조심스럽고 저도 좀 목이 좀 약간 칼칼하구나 그런 느낌이 조금 오늘은 드네요. 유채칠리아님, 수녀님, 오솔길 가족님들 안녕하세요. 하늘은 맑고 푸르며 녹음이 짙어가는 햇살 뜨거운 오후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시적으로 쓰셨어요. 하늘이 맑고 푸르고 녹음이 짙어가는 햇살 뜨거운 오후 뭐 시 한 자락 같습니다. 네, 정말 오다가 보니 그 큰 건물들, 높은 건물들 앞이고 뭐 옆이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나무를 많이 심어놔서 굉장히 초록초록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봐라 뭐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뭐 괜히 기분이 좋아서 한 번 더 바라봤네요. 예. 아, 그리고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녀님. 오늘은 비 오는 아랫지방에서 출발해서 어머 아랫지방에 비가 오는군요. 뭐 태풍이 온다고 그랬었는데 제주도를 시작해서 뭐 벌써 장마가 오느니 마느니 하는 소리는 또 조금 들은 것 같습니다만 바다를 보면서 열심히 달려서 정말로 아름다운 한 성당 근방에 도착해서 차량을 전달해 드리고 잠시 성당 들려서 마음속 지향을 담아 기도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함께 걷습니다. 와, 이렇게 또 오늘도 훌륭하게 일처리를 잘 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군요. 부산 지역인가요? 아랫역이라고 하셔서 멀리까지 지금 달려가셨는데 그래도 무사히 또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길 저는 기도할게요. 정말로 가끔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만 기억하면 살면서 살면 된다는 걸 요즘 들어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하하하 하셨어요. 아유,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볼게요. 참고로 마음속 계획은 천천히 이뤄가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제가 여는 말에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또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끝말에 붙여놓으셨네요. 예, 너무 아름다운 우리 영혼을 가진 사무엘 형제님, 오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경근 스테파노님, 네, 어서 오세요. 기도의 오솔길 화요일 함께합니다.
날씨가 33도까지 올라가네요. 그러게요. 저희 수녀원 카톨릭 말하자면 센터, 사도직 센터가 알베리온의 센터라고 했는데 거기 제가 속해 있는 콘텐츠 제작팀이 있습니다. 그 복도는 40도였어요. 40도. 와, 그래서 막 찜통 속을 걸어가서 얼른 사도직 방으로 들어갔더니 거기도 에어컨을 안 틀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더워, 어머 더워 하면서 그냥 앉아서 일을 하다가 나왔는데요. 야, 내일은 일찍 투표 마치고 가족들과 축산 순교성지 순례할까 합니다. 찬미예수님 하셨네요. 안경 스테파노님, 네, 일찍 투표 잘 마치시고, 네, 순교성지 또 순례 잘 마치시고 거룩한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잊지 마시고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꼭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7601님의 사연입니다.

수녀님, 기도해 주세요. 레지오 오성자 형님의 장부님께서 일주일 전에 배통증으로 검사 중인데 원인을 못 찾고 심정지가 돼서 가족의 걱정이 큽니다. 원인을 찾아서 빠른 쾌유하기를 빕니다.

네, 안녕하세요. 7601님께서 기도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당 레지오 마리의 단원이신 오성자 형님이라고 하셨죠? 네, 형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요즘엔 여성분도 형님 형님 하시던데 여성분이겠죠? 오성자님이시니까 남편께서 예기치 못한 병마를 겪게 되셔서 어쩌나 싶죠. 심정지, 심장이 멈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돌아가, 뭐라 그럴까요? 뇌사 상태 비스름하게, 그러고 계신 건가요? 아, 이런 때는 가족이나 성당 지인들은,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언제 좋아질지, 정말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막막하겠죠. 하지만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병상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손길과 가족들의 사랑,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들의 간절함 속에서 주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싶어요. 지금은 뭐 답을 찾기보다 희망을 놓지 않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 하나가 더 소중하듯이 오늘 우리가 바치는 기도 한마디도 하느님께서는 귀한 사랑의 고백이 되겠죠. 주님께서 오성자님의 남편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걱정으로 지금 얼마나 지쳐 계실까. 예, 가족들에게도 평화와 힘을 내려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오솔길 가족님과 함께 마음 모아서 잠시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오성자 자매님의 남편을 당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심정지로 인해서 가족들은 큰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당신께서 병상 곁을 지켜주시고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어 정확한 원인을 찾게 하시고 필요한 치료가 잘 이루어져 건강을 회복해서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큰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애태우는 가족들에게는 용기와 인내를 주시고 절망보다 희망을, 불안보다 평화를 선물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이 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당신의 치유와 자비를 풍성히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뭐 아무리 병마가 거세고 앞이 캄캄한 것 같아도 사랑으로 모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봐요. 예, 위로의 노래를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장환진의 임마누엘 함께 들어요.

네, 여러분의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은총도 분명히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저 이런 기도 필요해요 하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아이고 티나님 네 오셨네요.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임마누엘 노래를 네 제목을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네 써주셨네요. 오늘은 괜찮으신가요? 예, 뭐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손붙잡고 가시니까 힘 나시리라. 또 건강이 좀 안 좋아도 뭐 견디면서 잘 가시리라 믿습니다. 아이고 전가영 헬레나님이 오셨네요. 네, 수녀님 안녕하세요. 흘러나오는 지금 노래에 마음 위로받습니다. 오늘도 땀 식히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오랜만에 헬레나님이 오셨네요. 예, 흘러나오는 노래에 다들 뭐 흥얼거리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잘 아는 노래 같으면서도 또 뭐 오랜만에 들으면 어? 이런 노래가 있었나? 하면서 더 깊이 마음에 와닿는 때가 있거든요. 오늘이 아마 임마누엘 들으면서 그런 분이 꽤 많으신 것 같죠? 네. 튕겨벨님, 네. 찬미예수님, 수녀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숨이 막히는 날씨예요. 더위에 취약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생각났어요. 모든 아픈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 청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벌써부터 숨이 막혀요. 이 7, 8월은 어떡하죠 우리? 다 같이 깨 하고 있을까요?

그래요. 근데 뒤에 말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더위에 취약한 환경에 계신 분들, 쪽방 뭐 이런 데 계시는 독거노인 많죠. 정말 아, 어떡할까요? 이 더위 점점 더워지는데 그래도 추위보다는 낫지 않냐, 않나요? 뭐 우리 수녀님 그러던데요. 네. 추위에는 뭐 뗄 뭐도 뭐 보일러도 잘안 몰대고 이러면 더 추울 텐데 더위는 아유 그래도 힘들죠.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기회가 단다면 그분들은 그런 분들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을 마다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네요. 네. 예, 하하대사님, 네, 오늘 지금 또 무슨 말을 하시려고 또한번 들어오셨나요? 저는 주말에 사전선거를 해서 내일은 혼자서 대흥 봉수산 순교성지를 가볼 참입니다. 아이고, 좋은 곳에 가시겠네요. 네네, 사전선거 저도 했어요. 예, 요즘 파격이라는 조선시대 순교자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눈물이 나고 참으로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찔리기도 해서요. 그러게요. 우리 조선시대 순교자님들 이야기를 듣고 또 읽고 뭐, 보고 그러면 지금은 너무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뭐, 어디를 가도 성당이 있고 사제가 계시고, 항상 고해성사도 기다리고 계신 사제가 있고, 그런데도 힘듭니다. 왜 그렇게 안 가시는 분들도 많고, 예, 가슴이 찔리고, 저도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뭐, 저보다는 조금 더 하실라나요? 이 6월에 예수 성심 성월에 조금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신앙생활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 많지 싶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하는 채칠리아님, 예, 치유의 주님 오성자 남편분께 자비 베푸셔서 병의 원인을 찾고 잘 치료해서 치유의 은총 주시길 청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예. 그러게요. 오송자 되시는 남편분 심정지가 왔으니 온 가족이 지금 어떨 마음일까 참 상상도 안 되죠. 실제 내가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어떤 처지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037님, 네, 오성자 자매님 남편분이 심정질환이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원인을 알수 없는 병마로 인해서 심정지까지 오고, 아이고, 고통이 따르고 있는 듯 하네요. 하루빨리 원인 찾아서 치료를 받아서 나올 수 있길 바래요. 모든 걸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 오성자 자매님의 남편이 병마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니 보살펴 주셔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하셨네요. 아유,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 각자에게 지극히 사랑스러우며 놀랍고 아름다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그 뜻을 알고 품고 실천하기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저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소서. 제가 싸워야 할 점을 알려주시고 하루 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묵상과 성찰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은 언제나 제 안에서 비추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당신의 뜻을 따르지 못한 순간을 있는 그대로 봉헌하오니 받아주소서. 내일은 더 큰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사랑하려는 의지를 굳게 하며 당신께 의탁하오니 주님, 부족한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네, 탈리타쿰의 노래로 나의 하루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 보겠습니다. 예, 8766님, 네. 수녀님, 안중성당 내일 레지오 마리의 전 단원이 미리네 성지로 성지순례 갑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투표들은 다 하시고 하는 거죠? 미리, 예, 사전 투표 다 하셨겠죠? 네, 그러면, 뭐, 미리네 성지 아니라, 뭐, 해외 성지라도 갔다 올 수 있겠네요. 예. 뭐 레지오 마리의 단원이니까 얼마나 또 성모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 안중성당 열심히 모든 전 단원이 미리네 성지로 가시니 예 뭐 순교 우리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네 거기서 또 처음엔 묻혀 계셨는데 딴 데로 옮기셨나 그런 것 같죠? 예 성지 순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기쁠까요? 아, 예. 라파엘님께서 네 아유 재밌게 쓰셨네요. 앞으로는 불평, 불만, 교만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6월 한 달 더 열심히 살겠다고 결심을 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예 불평, 불만, 교만해지지 않겠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라파엘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면서 잘 살도록 노력해봐요.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가겠습니다.

오솔길 단상. 사랑.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몸이 건조하다 하더라도 매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남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습니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은 하느님의 모상이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모나 능력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면 더 아름답고 똑똑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랑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하느님 사랑에서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영혼의 가장 위대한 연인이신 예수께서 어느 경지에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보십시오. 두 팔을 벌린 채 심장이 뚫린 바로 거기에 사랑의 불꽃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속 좁고 미혹한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내 안에 거룩한 사랑의 불꽃을 일으키십시오. 복자 야고보 알베리온의 신부님의 사랑하며 기도하며 중에서

네, 초여름의 생기와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으셨나요? 저는 얻으셨길 바라면서 이 화요일 저녁 업무가 과중해서 피곤하신 분도 계셨겠죠? 네, 해질녘엔 노을을 바라보면서 숨 한번 크게 쉬고 평화를 찾으셨으면 하네요. 예,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끝곡 투게더가 부르는 아름다운 비행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성바오로 달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9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근화여자고등학교 김관호 신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께 말로 얼굴을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대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이 말씀은 흔히 종교가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종교 분리의 원칙을 내세울 때 종종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해석에 동의하시겠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각자의 정치적 관점과 일치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는 기울어진 마음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정치와 종교의 기계적인 분리를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속 권력에 물든 사람들을 향한 하느님께로의 회심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라는 선언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고 하느님께 헌금을 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이는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호의호식하는 바리사이와 헤로데 당원들을 향해 로마의 화폐에 담긴 세속적 욕망은 황제에게 던져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와 회개하라는 일갈입니다. 나아가 하느님의 다스림을 외면한 채 가난한 사람들 안에 계신 하느님을 착취하고 억압한 그들의 위선을 고발하신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거룩한 종교 지도자인 척 하면서 뒤로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제국 로마와 결탁하고 있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신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투표권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통해 정치에 참여합니다. 만약 이 복음 말씀이 종교의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쓰인다면 하느님께 속한 신앙인 우리는 아예 정치에 관여조차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면서 공동선을 위해 세속의 권력자들에게 우리의 주권을 잠시 위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철저히 하느님의 뜻을 기준으로 투표하고 세속 권력들을 감시해야 합니다. 세속 권력의 입맛에 맞추어 신앙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바로 지금 여기 가장 작고 소외된 이들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송모님의 노래처럼 하느님의 다스림은 끝없는 자비와 정의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다스림에 귀 기울이고 그 다스림 안으로 온전히 되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정치적인 주장을 하느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하느님의 참된 뜻을 우리의 삶과 정치 속에 기꺼이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연중제 9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근화여자고등학교 김관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관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0: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예, 지금 이웃이 어디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사실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아왔던 문화나 행동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나를 너의 나라 문화와 행동 좀 배우고 싶지만 너도 나라 한국의 문화를 같이 배워가자 하면서 서로 문화 교환하면 나중에 나는 한국인이라 느껴줄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습니다.
4: 귀화 한국인인 안산 다문화 의용 소방대장 김아준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섞이면 부드러운 라떼가 되듯이 서로 다른 배경과 피부색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청년 정류장. 제주에는요, 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섬 밖에 사는 청년들이 힘들고 지치고 잠시 섬에서 여유를 찾고 싶을 때 일주일이나 한 달 제주에 잠시 머물다 가는 걸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라고 해서 그래서 청년 정류장인 거죠. 제주 밖 지역에 사는 19살에서 39살의 청년이라면 신청을 받아 무작위로 한 주 살이는 35명이고요. 한 달 살이는 약 60명.

명을 뽑는다고 하네요. 섬에서 일주일쯤 살면 혹은 섬에서 한 달쯤 살면 이 팍팍한 삶에서 잃었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어쩜 인생에서도 그런 정류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하루의 정류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음 버스 타기 전에, 다음 목적지에 가기 전에 잠시 여기에서 머물다 가세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0: 네, 9088님 청춘 이제 우린 누구나 청춘이니까 9088님처럼 많은 청춘들이 성당으로 많이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화요일 문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소개해드릴까요? 첫 코너 대구의 소식을 퀴즈로 전해드립니다.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정답도 바로바로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화요일 코너 플러스 핫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핫 키워드 시간 함께 하시면요. 상식도 플러스, 정보도 플러스, 그리고 살림에도 생활에도 플러스가 되는 그런 2주의 핫 키워드들 모아 모아 전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5시엔 설레라의 상큼한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준비해 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퀴즈, 정답! 듣고 싶은 신청곡까지 모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번호 샵 0931 이쪽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CPBC 빵 통해서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 2000번 IS 동서.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몰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3745-2500 IS 동서.
0: 율리아나님이 안녕하세요 설디님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저도 청년이면요 제주도살이 하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제주는 언제나 생각해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가 나이는 청년이 아닐 수가 있지만 마음은 청춘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드린 잠시 쉬어가는 내 마음속의 정거장이 좀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레라 함께 하시면서 마음속의 정거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우효의 목소리로 민들레 들려드릴게요.

대뜸 퀴즈. 오늘도 대구의 소식을 대뜸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대구 중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대구 중구는요, 2026년 쇼츠 영상 공모전 중구 좋다 아이가 중구 숨은 매력 온라를 개최하고 10월 30일까지 작품을 접수합니다. 이게 쇼츠 영상이다 보니까요, 오늘의 정답인 이것초 그리고 세로형 영상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과연 몇 초짜리 영상으로 만들면 되는 걸까요? 이게 오늘의 대뜸 퀴즈 문제입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이거 힌트 말씀드리면 다 알 것 같아. 1분짜리 영상이거든요. 그럼 1분은 몇 초일까요? 1번 60초, 2번 10초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이요, 오늘의 정답이 제목에도 들어가 있고 가사에도 들어가 있는 노래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노래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0931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가 부르는 오늘의 정답인 이것 듣고 올게요.

인피니트의 성규가 부른 오늘의 정답인 이것 초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시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중구에서 오늘의 정답인 이것 초짜리 중구 소개 쇼츠 영상 공모전을 여는데요. 그러니까 쇼츠니까 일단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중구 소개 영상인 거겠죠. 여러분들은 아, 대구의 중구를 이 짧은 시간 내에 소개해야 한다 하시면 어떤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 싶으세요? 그것도 같이 보내주실래요? 중구에 나는 이거는 꼭 말해야겠다. 이런 것들 있으시면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과연 몇 초일까요? 1번 60초, 2번 10초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기가 최고입니다. 설디님, 율리안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정답이 근데 오늘 정답 맞추기 진짜 쉬운 보기예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두 개 중에 시간이 하나밖에 없는 데다가 왠지 그 다른 보기는 뭔가 약간 새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자, 1번은 60초고요. 2번은 10초입니다.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정답인 이 시간만큼 중구를 소개를 한다. 영상으로 담는 거지만 저는 이제 DJ니까 말로 한번 이 시간 동안 소개를 해볼까요? 가톨릭 평화방송을 소개해도 이 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계산성당 이야기만 해도 이 시간이 뚝딱 그냥 흘러만 갈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휴대전화에 타임워치 있으시면 스탑워치 있으시면 지금 준비를 좀 해보시고요. 저랑 같이 오늘의 정답만큼 제가 그 시간만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같이 눌러볼까요? 시작! 계산성당은 대구를 대표하는 천주교 성당으로 1902년에 지어진 영남 지역의 최초의 고딕 양식 성당입니다. 붉은 벽돌과 정면의 쌍탑이 특징이고요. 명동성당을 건축하고 전주 전동성당을 설계한 푸아넬 신부님께서 맡으셨으며 특히 스테인드 글라스는요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를 했습니다. 대구 근대골목 투어의 주요 명소 중 하나로 아름다운 외관과 역사적 가치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중지! 어?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나는 같이 스탑워치 쟀는데 어? 이거 몇 초 나왔는지 같이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과연 오늘의 정답은 몇 초일까요? 1번 60초, 2번 10초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와야 되겠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 노래 중이에요. 오늘의 정답 이 숫자 앞에랑 똑같은 숫자인 게 있더라고요. 식스센스 듣고 올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 식스센스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바로 60초였습니다. 율리안나님이 설디님 설명 아주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이 소개 멘트는 60초에 딱 맞추지는 않았어요. 제가 60초 언저리쯤 됐는데 요거 혹시 몇 초예요? 하고 보내주신 분 있으면 제가 그분도 선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은 없으시네요.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까요? 0016님이 비가 오고 나니까 도로가 깨끗하고 청명합니다. 산도 들도 초록초록해서 기분이 상쾌해요. 정답은 60초요 해주셨는데요. 상쾌하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 오고 나니까 진짜 상쾌하죠. 비가 막 좀 찝찝하게 오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내리기도 하니까 초록초록한 잎사귀들이 그 물을 머금으면서 더 보기가 좋고 기분도 진짜 상쾌하더라고요. 2464님은 직접 중구를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중구는 맛집이 많고 볼거리가 많은 문화도시. 오랜 역사와 삶이 공존하는 중구. 아름다운 역사도시로 오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멋진데요. 진짜 맛집 많고 볼거리 많은 곳이죠. 대구가 특히 그런데 그 안에서도 중구는 또 더 많은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9485님이 참미예수님 1번입니다. 2464님도 정답 60초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7632님도 1번 60초입니다. 4023님도 1번 60초 하시면서 쇼츠 짧아서 자주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진짜 쇼츠 그만 봐야 되는데 계속 이거 쇼츠 보다 보면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제가 쇼츠 보면서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 몇 개만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깐만 보고 할 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덧 몇 개 봤나? 그러고 시간이 보면 10분이 뭐야? 저는 2, 30분이 훌쩍 흘러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고만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볼까? 이러다가 막 시간이 진짜 그야말로 순삭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만큼 컨텐츠들을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 우리 탓이라기보다도. 1166님이 대뜸 정답 60초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의 정답은 60초였습니다. 대구 중구에서 중구의 일상과 또 명소, 문화, 관광 같은 다양한 중구만의 매력을 소개하는 60초 세로형 영상 콘텐츠 2026년 쇼츠 영상 공모전 중구 좋다 아이가 온나 중구 숨은 매력 온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10월 30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고 하니까요. 시간이 좀 넉넉하죠. 그래서 중구의 매력들을 좀 이렇게 수집을 하셨다가 그걸 알차게 60초 이내의 영상으로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쇼폼 콘텐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대구 중구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말로 막 소개하는 거는 자신 있고 영상을 보는 일에는 자신이 있는데 영상을 또 만들어봐라 하는 거는 다른 영역이라서 어려운 것 같아요. 잘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답인 60초 맞춰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건데요. 커피 쿠폰 받으시는 분들은 받자마자 문자 받자마자 사용 등록을 기한 내에 꼭 해주셔야지 됩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커피 쿠폰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가니까요. 받으시면 용이나게 쓰시면 좋겠고요. 당첨자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0: mit dir, mein Schatz.
1: Plusse hat Keyword.
0: Geht es immer nur bergab, aha. Geht nur das, was du verstehst, aha.
1: 상식을 플러스, 정보를 플러스, 생활의 플러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플러스들 핫 키워드 정리해 드립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이번 주에 주목받고 있는 소식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이런 키워드가 핫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해 주실까요?

첫 번째 키워드 6.3 지방선거. 6.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서 토요일에 진행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지방선거 기준으로 최고치인 23.51%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마무리가 됐는데요. 본 투표일인 내일도 잊지 말고 꼭 투표를 해야 되겠죠? 다음 키워드, 달걀값, 밀값이 오르고 있어요. 달걀 한 판 소비자 가격이 7,500원 선에 달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산란계 1,100만 마리가 살처분돼 공급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비료 가격 급등의 가뭄으로 글로벌 밀 가격도 20%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아, 물가 때문에 바뀐 우리 집 소비 습관들도 좀 있으시죠? 다음 키워드, 구립값 급등.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투자 확대로 구리 알루미늄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전선업계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전선을 사서 쓰는 배전반, 전기공사, 조선기자재 업체는 원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구리 원가 압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계속되는 키워드는 천차만별 교복값. 전국 중고등학교 교복 가격이 학교별로 최대 17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유형의 교복인데도 동복 셔츠가 만 원인 곳도 있는가 하면 최고 17만 8천 원인 곳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9월부터 학교 알림위에 교복 유형과 품목별 단가, 업체 현황, 학생 1인당 지원 금액 등을 의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비투 사상 최고치. 코스피의 고공행진 가운데 빛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도 하루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월 29일 기준으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8조 226억 원이었는데요. 신용잔고는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입니다. 5월 28일 37조 687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처음으로 37조 원대로 오른 지 하루 만에 1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조정장이 온 뒤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키워드로 한 주간의 다양한 이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 플러스핫 검색어였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들 귀를 쫑긋하고 들으셨나요? 어떤 내용들이 더 귀에 많이 들어오셨을까요? 율리안나님은 저는 사전 투표했어요. 달걀 한 판에 9,990원 주고 샀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물가가 너무 오릅니다. 특히 이 달걀 같은 경우는요. 달걀 한 판이 작년에만 해도 6,000원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7,400원 안팎까지 오른 데다가 율리안나님은 9,900원 주고 사셨다고 하니까 거의 20% 이상이 오른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란후라이 하나 부칠 때도 이게 막 괜히 아껴 쓰게 된다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달걀이 우리 식탁에 좀 빠지기 어려운 식재료잖아요. 냉장고에 달걀 하나 있으면 그냥 든든하게 반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랫동안 국민 식재료로 불러왔는데요. 이 달걀값마저도 부담스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키워드들 중에 어떤 이야기들이 귀에 들리셨나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대성이 부르는 날바깃은 듣고 올게요.

빅뱅 대성의 날박이 순 듣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들 혹시 생애 처음 한 투표 기억나시나요? 그 첫 투표할 때 엄청 긴장됐던 기억이 저는 있는데 막 신분증 챙겼나 막 몇 번 막 그리고 그 도장도 여기 찍는 게 맞는 건가?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긴장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요. 투표율이 이제 18.65%. 대구가 사전투표율은 최저 투표율이더라고요. 내일 본투표에 다들 참여를 하시겠죠? 투표는 우리가 권리이니까요. 우리가 꼭 행해야 되는 그런 거니까요. 아우 귀찮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일 기준으로 2008년 6월 4일 이전에 태어났다 그런 분들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요. 생전에 정치 참여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강조하신 바가 있는데요. 정치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고 하더라고요. 공동선, 연대성, 그리고 보조성, 그리고 인권으로도 표현되는 인간 존엄성입니다. 투표를 하는 일도요.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일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1166님은 10개 4,400원. 오늘 계란값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10개에 4,400원. 그러니까 이게 한 판으로 계산하면은 3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달걀값도 지금 인상이 됐다고 하죠. 밀가루값도 인상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버거값이 인상이 된대요. 밀가루가 들어가고 달걀도 또 들어가고 이렇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인상된 거를 보면 막 엄청나지는 않아도 그거를 모아서 보다 보면은요 가격대가 물건을 살 때 체감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흔히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은 안 오르고 이 물가만 인상이 된다. 내 월급만 그대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030님이 장 보러 갈 때마다 느끼는 물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가족들 건강 챙기려면 꼭 사게 되는 품목이 달걀인데 물가 조금만 안정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물가가 진짜 조금 안정되면 좋겠어요. 7713님은 달걀값도 올랐지만요. 저는 과일값이 좀 부담돼요. 수박 사려고 들었다가 가격 보고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아유... 우리 가족들이 또 과일도 먹고 하려면 이렇게 막 내가 집는 대로 다 구매할 수 있으면은 좋은데요. 그게 큰 부담이 또 되죠. 이게 제철 과일들이 조금 더 그 제철이 되면 저렴해지는 날이 오잖아요. 조금만 기다렸다 구매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물가 이야기에 다들 좀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2841님은 설디, 저는 요즘 김밥 가격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학생 때는 1,000원이었는데요. 이제는 4,000원이 제일 저렴해요. 라고. 저도 김밥 1,000원이던 시절부터 열심히 사먹었는데요. 그때는 그 오뎅국도 같이 파는 오뎅국도 1,000원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사먹었던 학생 때는. 근데 진짜 요즘은 기본 김밥도 거의 뭐 4,000원이 넘어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막 서민들의 음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제는 막 쉽게 그냥 그래 사지 뭐 두 줄 사지 세 줄 사지 이러기가 쉽지 않은 가격이 된 것 같아요. 4832님은 교복 가격 차이가 17배라고요? 놀랐습니다. 저희 때는 교복 물려입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요즘 학부모님들 부담이 크겠어요? 저도 이거 교복 가격 차이가 17배가 난다고 하면서 좀 놀랐거든요, 저도. 근데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그 교복 생각나시죠? 큰 거 사서. 내가 또 클지 모르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자라나는 나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작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큰 거 사가지고
자켓도 크고 치마도 크고 막 이랬는데 그 당시에 막 물려 입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랑 교복 좀 바꿔도 입어보고 막 줄여도 치마 줄여서 입어보고 바지 통 줄여서 입어보고 이런 기억들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아유, 오늘은 이 가격, 돈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핫 키워드 시간이었네요. 전쟁이 끝나야 하는 이유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도 당연히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물가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어서 종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면서 핫 키워드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고요. 잔나비의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지나가다가 한 아이를 봤는데요. 아이에게 엄마가 계속 당부를 하는 거예요. 차 조심해. 뛰는 거 조심해. 아유, 높은 데 올라가지 말고 위험해.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사람은 왜 이렇게 약한 존재야? 아이의 말을 듣고 하닥 웃음이 났는데요. 작은 상처에도 피는 쉽게 나죠. 이리도 쉽게 상처나고 피나는 우리는 참 약한 존재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피가 붉은 이유는요. 헤모글로빈에 들어있는 철 때문입니다. 이 헤모글로빈에 들어있는 철은 우리가 아는 금속 철과 같은 원소죠. 다만 적혈구 안에서 못이나 철판처럼 단단한 금속 덩어리 형태가 아니라 헤모글로빈 분자의 일부로 아주 작은 원자 상태로 들어있는 것일 뿐이죠. 이렇게 피마저도 철 성분인 우리인데 약하기만 하겠습니까? 어떨 땐 약하디 약한 우리지만 또 강하디 강한 것이 우리이기도 하네요. 오늘의 비타민 말, 일상도 강하게, 믿음도 강하게, 우리 그렇게 강하게 지켜나가 봐야죠.

비타민 5C에 이어서 하연우의 돌덩이 듣고 왔습니다. 약하디 약하지만 또 강하디 강한 존재가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약한 우리는 신앙에 기대면서 그렇게 강해진 우리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나가도록 합시다. 약하디 약한 투표지 한 장의 힘도 강하디 강합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투표하고 우리는 내일 만날까요? 끝곡으로 악뮤의 후라이의 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0번, 열절하신 주의 사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도산 안창호.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건 훌륭한 사람들의 침묵뿐입니다. 에드워드 버크. 나쁜 관료들은 투표하지 않은 좋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다. 조지 네이선.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조제프 드메스트루.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하지 않으면 그놈들 중에 제일 나쁜 놈들이 다 해먹는다. 신원 미상. 여러분, 내일 꼭 투표합시다. 역대 지방선거 최고 투표율을 기대하며 6월 2일 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김준일의 시사천국 찾아주신 우리 NJS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천국 같은 세상을 위해 앞장선 대천사 김준일이고요. 유튜브에 김준일의 시사천국 치고 많이들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이런 것들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면서 나누고픈 다양한 의견과 응원은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오늘 시사천국은 각 정당의 막판 판세 그리고 최후 승부수를 점검하는 5당 릴레이 전화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집권여당의 프리미엄과 수성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막판 표심을 다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한민수 중앙

0: 야권 결집이냐 이걸 놓고 뭐 해석이 갈리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 어떻게 지금 당에서는 보시고 있습니까?
1: 그런데 이게 이제 사전 투표율이 뭐 지선 2014년부터 한것 중에는 제일 높습니다.
0: 예,
1: 그런데
0: 지방선거 기준 제일 높죠. 예.
1: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니까 제 지역 주민도 그렇고 사전 투표일 이틀 하고 또 본투표일 하루 앞서서 3일을 투표일로 이제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그중에 본인이 편하신 뭐 날짜를 선정해서 투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높아지는 건데, 최종 투표율은 내일 투표까지 보고 좀 해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봐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들 입장에서야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아무래도 젊은 층, 뭐 40대, 50대 투표율이 높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해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더 있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최종 투표율과 세제 투표율까지를 보려면은 6월 3일 최종 투표율이 결정이 되면은 실제로 어느 지지층,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층이 더 투표를 많이 했는지 이거를 보면은 우리 당의 승리도 점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0: 알겠습니다.
1: 판단을 해보고
0: 예,
1: 있습니다.
0: 뭐 매우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지지층이 많이 나와주리라 기대를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고요. 자, 지금 막판에 이제 선거 구호가 이제 정부 지원론 그리고 내란 세력 심판론 뭐 이런 굵직한 메시지인데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중앙당 차원의 이런 구호가 너무 조금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당이 6.3 지방선거 준비하면서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일자라는 지방정부를 완성시키고 저들이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공약을 중앙당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생활 밀착형 공약을 저들이 발굴을 해가지고요. 이른바 착붙 공약을 저들이 20개가 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지역별로, 기초단체별로 전부 다 지역에 맞는 공약들을 발굴해서 약속을 했고, 뭐제 지역인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정원 후보가 또 그걸 취합해가지고 25개 구별로 약속을 다한 다음에 선거 공보물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에도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아, 우리 지역에 이런 공약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내걸었구나.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런 공약을 약속했구나. 다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앵커 말씀하시는 그런 공약들은, 아니, 슬로건들은 저는 주민들에게는, 우리 국민들께는 상당히 소구력이 있다고 봅니다.
0: 예.
1: 그 이유는 정부 지원론 같은 건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일 잘하는 거는 사실 그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두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보수적인 유권자들도 우리 대통령께 일 잘한다, 이런 평가는 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0: 알겠습니다. 예.
1: 정부를 지원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할수 있는 정말 일 잘하는 지방 일꾼이 뽑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호응을 하고 계십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당 지도부에서 접전지를 서울과
1: 네.
0: 전북 그리고 부울경 대구 이렇게 6군데를 꼽으셨더라고요.
1: 예.
0: 예, 진짜 그런데 이 6군데가 다 접전인데 그중에서도 한 군데 정말 여기를 꼽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디가 지금 가장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1: 저들이 뭐 말씀하신 곳이 이제 접전 지역이면서 그 이제 승부처라고 할수 있는 곳들이죠.
0: 예.
1: 그래서 뭐 서울, 부산은 당연히 승부처인데 저들은 뭐좀 넉넉하게 이기는 곳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고 있고 이제 승부처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저는 대구나 경남 같은 데도 정말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막판에 저희들의 투표 호소, 좀 전에 저희 당대표께서 정청래 당대표가 투표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0: 예.
1: 그래서 거기에 저희 민주당원들과 지지층들이 더 호응해서 투표장으로 오신다면은 정말 지금의 국민의힘의 저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심판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이런 대구나 경남 특히 뭐 그런 곳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승기를 잡고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는 전북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전북 그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돌풍을 좀 일으키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김관영 후보가 본인이 당선되면은 정청래 대표를 끝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좀 전선이 세게 그어져 있는데, 어떻게 판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일단은 그 초반, 일단 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초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0: 저는 좀 영악하다고 해야 되나요? 영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선거전을 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본질은 분명합니다.
1: 예.
0: 김관영 후보는 당의 우리 당의 경선 후보로 활동 중이었는데 전 언론을 통해서 불거진 게 있습니다. 그거는 현금을 정말 대리비가 됐든 뭐가 됐든 현금을 지역에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나눠주는 그 모습이 CCTV 영상에 다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당 지도부가 비상징계를 안고 놔둡니까? 놔두면은 대한민국 언론이나 수사당국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입었을 피해가 막심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로 비상징계를 해서 제명을 했는데 마치 본인이 억울한 것처럼 이 본질을 호도하면서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가 본인을 억울하게 제명시켰다고 프레임을 짠 겁니다. 아주 잘못된 자세죠. 4년 전에 우리 민주당원들이 당선시킨 분이 이렇게 민주당과 당원들을 모욕하고 당에 해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잊지도 않은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서를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지요. 무슨 마치 전화 통화를 하고 무소속 출마를 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 이틀에 걸쳐서 대통령과 통화한 적도 없고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지지세는 완전히 꺾였고요.
1: 예.
0: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는 이원택 후보다. 이게 전북 도민들, 전북 당원들이 이미 확고하게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정말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전할 수 있는 후기를 맞았는데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이원택밖에 없다는 걸 우리 도민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1: 알겠습니다.
0: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1: 예. 근데 과거에 보면은 지방선거의 승패 기준을 17개 시도지사에서 절반 이상을 가져가면은 보통 승리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9개 이상 가져가면 승리했다. 이런 기준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워낙 민주당이 유리하게 좀 시작해서 15대 1 처음에 얘기가 나오다가 점점점 접전 지역이 늘어났어요. 제가
0: 예.
1: 궁금한 거는 이게 승리 기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지, 예.
0: 저희들이 뭐몇 군데 이기면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뭐 실제로 저희 내부에서 그런 걸 논의하거나 뭐 전략 단위에서 거론백전도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저희는
1: 예.
0: 한곳한 곳이 정말 절실합니다. 국민들을 보실 때, 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님께 힘 실어드리고 제대로 뒷받침하려면 이렇게 승리를 줘야 되겠다 해서 투표해주시면 이기는 거고요. 다만 2022년도에 우리 김 앵커도 아시지만은 당시는 이번에는 16개 시도입니다.
1: 예.
0: 전남 광주가 통합특별시가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2022년에는 17개 시도 중에 국민의힘이 12곳을 이겼습니다.
1: 예.
0: 저희들이 5곳을 이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12곳을 저희들이 탈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지금 마치 이제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언론이나 일부에서 몇 대밀수로 이길 것 같다는 저는 그건 그런 자세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막 저희들이 대단히 압승할 걸로 보고 이렇게 보도들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결국은 선거가 가까이 되면은 양쪽 진영이 걸집도 하고 저희들은 절실하게 세 표가 부족하다는 심정으로 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당대표를 비롯해서 전뭐 구성원들이 뛰다 보니까 저는 선거 막판으로 오면서 박빙 지역은 있습니다만
1: 예.
0: 결국은 국민들께서 야, 잘한다, 더불어민주당. 너희에게 이재명 정부 대통령께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더 일해봐라
1: 알겠습니다.
0: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다.
1: 예. 30초 남았는데요. 아직 마음 정하지 못한 부동층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0: 정말 일 잘하는 지방정부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이 2026년도 6월 2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도 부족해서 이명박 박근혜가 무엇입니까? 윤 어게인도 부족해서 박어게인 이명박 어게인을 꺼내는 저런 국힘당 국민의힘을 표를 줄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들은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무섭다는 것을, 매서운 민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더 잘하겠습니다.
1: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0: 예, 고맙습니다.
1: 예, 이어서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보수의 안방을 되찾겠다며 막판 읍소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중앙선대위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사전투표율 23.51% 해석이 분분한데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지지층이 많이 나온 것 같다 이런 식의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결집이 좀 된 건가요?
2: 뭐 지난 이제 지방선거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대체적으로 약간 이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이제 투표장으로 나와달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지세가 양쪽이 다 결집되는 상황이라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투표 때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투표를 하냐 그게 관건이다라고 생각해서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1: 예. 그... 네, 장동혁 대표는 본투표 때 투표하겠다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전투표 때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좀 양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다 견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분리를 한 건가요?
2: 그럼요. 이제 투표라는 이제 참정권은 이제 사전투표가 됐든 본투표가 됐든 모두 다 독려를 해서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끔 당연히 현장으로 이제 안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이제 국민의힘의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제 날짜를 이제 서로 바꿔서 본투표와 사전투표를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철저하게 사전투표도 우리가 열심히 감시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덜어드리겠다 하는 차원에서 원내대표가 나간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본투표 또한 장동혁 대표가 나가서 그때 투표를 못하신 분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확실하게 나눠가지고 역할을 분담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1: 그렇군요. 아니 일각에서는 이제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본투표로 하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2: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선거 부실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은 많이 지적을 했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단순하게 뭐 음모론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으로 이제 공당으로서 접근하고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국민들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부실을 통해 많은 오해들을 하고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원내대표가 그러한 부분들을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나간 것이고 원래 본투표 때 선거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1: 예.
2: 사전투표라는 게 이제 사전투표가 본투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투표를 안심하고 하시라는 차원이지 어떠한 특정 뭐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의도를 갖고 역할을 분담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선거 막판에 울산 등지에서 지도부와 후보들의 30번 큰절 릴레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뭐 막판에 좀 몰리니까 큰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냉소적인 시각도 있고 정말로 절절한 마음을 담아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좀 많이 보수 지지층들이 좀 많이 집결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2: 당연히 이제 그 국민들한테 이제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금까지 국민의힘에게 국민들이 바랬던 모습은 이재명 정권을 견제자의 모습으로서 보여달라는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자중질환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실망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팀이 돼서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결의에 찬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수 지지자들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 드디어 원팀이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싸우자 이러한 의지를 가지는 그러한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수 지지층이라든가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는 도움이 되는 모습이고 선거에 나가시지 않을 분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자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가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어려운 거는 아마 대부분 다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이미 전선 자체가 낙동강 쪽으로 밀렸다. 지금 영남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대구, 부울경 여기 승리를 어떻게 내부에서는 보시는지 그리고 또 부산 북갑에서는 지금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박민식 후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막판에 좀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2: 한동훈 이제 후보의 뭐 돌풍이다 뭐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거는 뭐 이제 박민식 후보뿐만이 아니라 하정우 후보까지도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의 그러한 선전들이 그 이제 부각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이제 바닥을 열심히 훑고 다녔던 후보, 정말 아래에서부터 열심히 움직였던 후보들이 결국에는 이제 본선에선 최종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울경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뭐 수도권 그리고 이제 충청, 강원 가릴 거 없이 모든 지역에서 추격자의 모습으로서 열심히 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1: 예.
2: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부울경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전선에서 치열한 접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1: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8곳을 접전으로 보셨더라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뭐 충남도 있고 서울도 있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대구는 이제 뭐 안정적으로 이긴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다 이제 다 중요하고 안 중요한 곳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여기가 지금 당에서는 가장 좀 관심 깊게 보고 있다 이런 곳이 있을까요?
2: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가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서울과 부산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접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이제 부산광역자치단체장 광역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언급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의 첫 번째, 두 번째 도시로 이렇게 이제 많이 부각이 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곳에 있어서 총력을 기울여서 꼭 수성을 하고 그 국민의힘의 깃발을 흔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요. 그러한 방향에 맞춰서 모든 당력을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지역까지도 승리할 수 있는 깃발에 그 함성을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과 부산을 일단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2: 네.
1: 승리 기준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예전에는 이제 17개 시도지사니까 9개 이상이면 승리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워낙 처음에 국민의힘이 어려워서 1대 15 얘기까지 나오다가 점점 좀 뭐 6대 10, 뭐 6 플러스 알파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게 몇 석 정도면은 승리를 했다고 국민의힘에서는 볼 수 있을까요?
2: 여기가 뭐 그 선거에서 이제 기존보다 이제 의석수가 줄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그래도 잘 싸웠다라고 생각하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서울과 이제 부산을 지키는 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지역 또한 이제 최대한 많이 이제 얻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영남권 지역 같은 경우는 꼭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청권 그리고 플러스 서울 수도권 이제 지역까지도 꽤 많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뭐 15대 1뿐만이 아니라 16대 0으로 이기겠다 이런 처음에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승리의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이미 이제 추격자로서 정말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오만한 그러한 그 스코어를 이야기하는 모습에 따라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싸워서 최대한 많은 곳을 이기겠다 해서 당내 차원에서는 몇 개를 이겨야 우리가 이긴다라고 설정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평택을 오늘 유희동 후보가 이제 기자회견도 했는데 결국은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는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평택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 뭐 이제 평택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이제 세 명의 후보가 아주 치열한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전을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뭐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황교안 후보를 이제 지지하시던 분들이 그 국민의힘과 많은 공통 분모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표로서 이제 단일화를 해주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당장 제일 중요한 게 여권의 그러한 폭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교안 후보가 이제 뭐 대승적 결단을 안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아 이걸 꼭 견제하는 역할로서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희동 후보의 아주 선전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2: 예, 그 손에 손잡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국민의힘이 지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분들과 손에 손을 꼭 잡고 투표장으로 나가서 소중한 유권자의 한 표를 던져주신다면 그 여권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3: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이번에는 총선 돌풍을 넘어 지역구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겠다며 첫 전국단이 지역선거 시험대에 오른 정당입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상임선대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서왕진입니다.
0: 예, 사전투표 열기 23.5일로 역대 지방선거 최고를 찍었는데 이게 조국혁신당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지 그거 자체 분석이 좀 궁금합니다.
1: 우선 사전투표가 특히 호남 지역에서 아주 높은 투표율을 보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호남에서 오늘도 저 호남에서 유세를 하고 올라오는 길입니다만은 큰 흐름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독주나 또 오만함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심판의 정서들이 많이 형성되는 것 같고요. 특히 호남에서는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윤어게인 세력에 대한 기본적인 심판은 뭐 확고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무소속 후보들과 민주당과의 혁신 경쟁인데 이 부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0: 그렇군요. 호남에서의 독주 민주당의 오만함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또 이제 평택을 선거에서는 진짜 민주당 논쟁이 있고 뭐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 조국혁신당을 뽑나 민주당을 뽑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유권자들은 호남 유권자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전국 정치라는 것하고 호남의 지역 정치라고 하는 것은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전국적인 어떤 정치에 있어서는 민주개혁적인 가치를 더 굳건히 하고 또 이재명 정부가 6.3 이후에도 중요한 개혁 과제들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예.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조국혁신당의 쇄빙선 역할이 필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막상 호남 정치에 들어가서는 민주당 일당이 시장에서부터 군수 또 시의원 군의원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독점 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부패 또 고인물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아주 피곤함 또 변화의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동안은 조국혁신당이 존재하지 않을 때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그냥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의의 경쟁들을 하고 뭔가 혁신 경쟁, 자라기 경쟁 또는 뭐 저희들 표현으로는 지역에서 효도 경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지금은 경쟁하고 있는데 곧 합당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게 경쟁이 무슨 의미가 있나지 이게 이거를 좀
1: 합당이라는 것이 꼭 두 당이 합쳐지는 것만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합과 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형식이 예. 합당의 형식이 될지 여전히 강구한 연대와 협력의 방식이 될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0: 예.
1: 어떤 길로 가든 6.3 선거 이후에 만약에 조국 대표가 평택에서 선택을 잘 받는다고 한다면 새로운 흐름을 상당히 끌어갈 수 있을 거다. 저희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평택을 선거 여쭤볼게요. 정말 뜨거웠고 지금 아마 여기만큼 지금 결과를 모르겠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판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네, 말씀하신 대로 평택이 어떻게 보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재선거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상징적이고 핫플레이스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초반에 당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 즉 1당과 2당이 가지고 있는 조직적 기반, 또 고정적 지지층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뛰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역의 현실적인 어떤 정책 대안에 대한 제시도 있고 또 민주개혁 진영의 어떤 가치를 누가 정말로 대변할 수 있느냐 또 지역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좀 힘 있는 큰 정치인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형성되면서 조국 후보가 상당한 어떤 지지 기반을 넓히고 이제는 우세 국면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0: 그렇군요. 그 얘기인즉슨 조국 후보가 지금 당선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내부에서는?
1: 오늘 밤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내일 투표함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큰 흐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유리한 국면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제가 뭐 앞서 드렸던 질문하고 좀 같은 맥락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걸 내세우는데 이 평택을 선거에서는 가짜 민주당, 진짜 민주당 그래서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지금 누가 더 민주당스럽냐를 경쟁을 해서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조국혁신당이라는 브랜드가 사라진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1: 조국혁신당의 브랜드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검찰개혁을 가장 모토로 한 개혁의 세빙선 역할을 했고요. 이재명 정부 창출에 있어서도 가장 앞장서서 그런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이름 자체가 개혁과 또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지향, 가치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꼭 민주당이라 그래서 민주당이 오로지 그것을 대변하고 독점적으로 그것을 끌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후보가 더 훌륭하게 그것을 잘해나갈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현재 평택의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의 후보 간에 누가 더 민주개혁 진영의 가치와 지향 또 향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개혁과제에 있어서 더 충실하게 더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것은 선거 구도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 많다 보니까 기초단체장이나 이제 지역 의원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금 얼마나 후보를 이번에 내신 건가요?
1: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약 260명 정도의 후보를 냈고요.
0: 예.
1: 그 중에 이제 기초 단체장 후보들은 아무래도 호남 지역에 많습니다. 전남북 그다음에 광주에 이렇게 한 25명 정도의 기초 단체장 후보가 나왔는데요. 그 후보들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상당한 어떤 당선 가능성에 접근한 후보들도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예, 지난번에 이제 담양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 후보가 또 당선이 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좀 뭐 지역에서는 많이 조국혁신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1: 네.
0: 아주 솔직하게 한 몇 석 정도 이제 기초단체장 지금 좀 기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 예, 저희들이 뭐 이번 지방선거 전국선거로 처음 치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유일하게 담양의 한 명의 기초단체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 4-5곳 정도의 승리를 일궈내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기대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0: 예.
1: 동시에 단체장뿐만 아니라 호남에서 광주 전남이 이제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특별시의 광역의회를 구성하는데요. 그 광역의회에서 역시 4-5명의 당선자를 배출하고 다른 무소속이나 진보정당의 당선자들과 함께 광역의회에서는 민주당 이외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그 호남에서 지금 특히 호남에서 지금 조국혁신당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저도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거를 보면은 좀 반민주당 정서도 있고 반정청래 대표 정서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종종 봤거든요. 조국혁신당에 대한 반응들은 어떤가요?
1: 대체로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굉장한 우당이고 형제정당이다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한 당에 의해서 모든 자치단체장과 지역의회, 지방의회가 다 구성돼서 굴러가는 것 자체는 한계가 있고 위험스럽다 이런 인식들도 호남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오히려 혁신 경쟁 또 선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늘 그 기반에 그런 어떤 기대와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선거 과정에서 우리 어떤 일반적인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은 다수자가 당선이 되기 때문에 늘 결과로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0: 예.
1: 지방선거는 부분적으로 이제 중대선거구의 형식도 가지고 있고 또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1대1 구도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꺾고 이렇게 당선시키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호남 바닥 민심이 어떻게 흐르나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는데 이번
0: 알겠습니다.
1: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을 그냥 지지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1번을 찍던 이 흐름 자체가 상당히 크게 흔들리고 있고 변화가 있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0: 알겠습니다. 한 30초 남았는데요. 조국혁신당 뽑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부동층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1: 예, 조국혁신당은 평택에서 조국 후보가 깃발을 들었고요. 또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 또 광역의회 기초의회 후보들을 잘 엄선해서 저희들이 출마를 시켰습니다. 지방정치의 변화를 위해서 또 6.3 이후의 개혁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에도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황진 조국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계속해서 거대 양당의 팽팽한 틈바구니 속에서 양당 독점 탈

0: 폭파를 외치며 맹렬히 달리고 있는 개혁신당 목소리 듣겠습니다. 문성호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공통 질문인데 사전투표율 23.51 이거는 개혁신당에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1: 그러니까 실제로 보통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사전투표에 룰이 높을수록 진보진영이 유리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달리 볼 것이 사전투표를 하는 층들이 젊은 층들이 특히 많아요. 이번에도 사전투표장에서 젊은 층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젊은 층들은 지금 보면 보통 민주당을 반대하는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무래도 이 젊은 층들에게는 본인들을 억압해오거나 본인들의 어떤 제약을 걸어왔던 기득권은 지금의 민주당이지 과거에 흔히 얘기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던 지금의 40, 50대 분들과는 또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통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이번엔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군요. 이게 이제 막판 선거가 다가오면은 사표 심리가 작동을 해가지고 소수정당에게 가던 표도 지금 양당에게 쏠림 현상이 있는데 좀 그동안 네. 어떻게 이거를 조금 사표 방지 심리를 막기 위해 노력했고 어떤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뭐 이뤄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거 구도상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특히 저희처럼 아무래도 작은 영세한 정당에서는 이 제도 하에서는 이겨내기가 어려움이 항상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항상 양당과는 다른 차별점을 보임으로써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유권자 여러분들께도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선택이 바뀌지 않았는데 결과가 바뀌길 바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나중에 이 선거 제도가 뭐 결선 투표 뭐 도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만 유일미하게 이 사표 심리가 저는 깨질 거라고 보지만 그 이전에도 저희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결코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증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양 정당을 제외하고는 광역 단체장 후보를 개혁신당에 제일 많이 냈잖아요.
1: 네네.
0: 서울도 냈고 부산도 냈고 뭐 대구도 냈고 뭐
1: 네, 충남 뭐 많이 냈죠.
0: 어 그러니까요.
1: 경기도 냈고
0: 지금 가장 좀 주목해서 보는 데가 어디일까요?
1: 당연히 뭐 고군분투해주고 계신 모든 지역의 후보분들을 저희는 신경 쓰고 있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아무래도 저희 경기도지사 조응천 후보 캠프를 제일 신경 쓰고 있습니다.
0: 예.
1: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 낸 후보들 중에 가장 인지도와 실력이 있는 분이시고요. 또 경기도가 저번 저희 개혁신당 동탄의 기적처럼 이준석 대표를 당선시킨 것처럼 기존의 양당 체제에서 탈피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젊은 분들이 특히 경기 남부나 이런 지역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뭐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 이수찬 대구시장 후보도 지금 보수의 심장에서 고군분투 중인데
1: 네.
0: 예, 좀 어느 정도 득표를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1: 저희야 뭐 많은 득표가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당세가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수찬 후보에게 중앙당에서도 지원을 많이 못 드려서 최대한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범보수권이라고 불리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후보를 이렇게 내서 이 대구의 유권자분들에게 개혁신당이 이렇게 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지금 당선이 가능한 광역단체장은 조금 어렵지 않나 없지 않나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당에서는 지금 이번 선거 결과를 어느 정도를 조금 목표로 현실적인 목표로 좀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저희가 뭐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선거 제도에서는 뭐 양당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도 저희가 유일미한 득표수를 낸다면 아 개혁신당도 뭔가 이렇게 그냥 사라질 정당이 아니구나 충분히 수권 능력을 가지고 다음 선거에서 다다음 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개혁신당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뭐 여의도권이나 이런 정치 호사가들이 너희 선거 한두 번만 치르면 꼬꾸라지고 없어질 걸 이렇게들 논평을 하셨지만 실제로 저희가 저번 지방 총선, 대선 그리고 이번 지선을 겪으면서 오히려 매번 선거를 겪을 때마다 그 당원들이 증가하고 있고 지지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예를 들면 뭐 경기도에서 15% 이상 득표를 한다라면 저희에겐 굉장히 유일미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선거제도에서는 아무래도 양당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제3당으로 나와서 이 선거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15% 이상 득표를 했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도 뭔가 느끼시는 게 있게 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예, 그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뭐 사전투표하러 갔는데 새치기했다 네. 뭐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거 뭐 네. 해명도 하고 뭐 다 고소하겠다 뭐 이런 것도 좀 나왔는데
1: 네.
0: 이게 제가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페이스북에만 한 7번인가를 올렸더라고요.
1: 네네.
0: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 그렇게 너무, 억울한 건가요? 그게
1: 너무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 이게 줄이 없는 곳에 가서 줄을 안 쓴다라고 하니까
0: 예예.
1: 저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일인데 이게 그냥 웃고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편집된 매체를 가지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유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0: 예.
1: 실제로 이게 뭐 여러 가지 선거의 역할을 아니 뭐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도 이런 악의적인 마타도어 같은 경우에는 진실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줄이 전혀 없었던 곳인데 당연히 줄을 쓸 수 없었던 것뿐인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는 마우스 클릭 딸깍 한 번으로 가능하지만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피해를 입는 것보다는 혹여나 이 개혁신당의 이름을 달고 나온 후보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더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법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여쭤본 취지는 그러니까 그게 네. 오해였다라는 거는 풀렸는데 그 네. 사흘째 계속 그거 페이스북에 이거에 대해서 네. 법적 대응하겠다 올려서 이거를 조금 뭐라고 할까요? 선거에 이제 우리 개혁신당이 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이런 걸로 주목을 좀 끌고 프레임을 좀 만들려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1: 그런 건 좀 예. 과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예.
1: 오히려 저는 지금 만약에 이게 그냥 이준석 대표가 개인이 겪으셨으면 한두 번 명확하게 잡고 뭐 법적 대응에 하더라도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제3지대 정당으로 어렵게 후보로 나와서 지금 선거들을 뛰고 있는데 혹시 이런 이슈가 그런 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까 대표로서 우려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마지막 투표, 사전투표, 아니요 죄송합니다. 본투표하는 날인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께 왜 개혁신당인지 말씀해 주시죠. 한 30초 정도 있습니다.
1: 네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양당이 민주당이 못하니까 국힘 시켜봤더니 또 이상한 거 하고 국힘이 모자라서 민주당을 시켰더니 여긴 여기대로 이상하게 하고 이런 걸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상대당이 서로의 정치적 이 적대적 공생관계가 이루어진 이 정치 지형이 바뀌지 않으면 전 계속 반복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선택을 바꿔주셔야 결과도 바뀐다. 저희 개혁신당에게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마지막으로 굵직한 진보진영 단일화의 결단을 내리며 동네 골목골목 풀뿌리 진보정치의 재도약을 꿈꾸는 진보당 연결합니다.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반갑습니다. 울산 북구의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호입니다.
0: 예, 공통질문인데 23.5일 사전투표 열기 이게 진보당에게는 좀 어떻게 작용할지 평가하십니까?
2: 사전투표율 높은 거는 매우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노동현장 이렇게 많이 다녀보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투표를 많이 했더라고요.
0: 예.
2: 저는 뭐 우리 진보정당 또 민주진보 단일 후보에게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이번에 진보당이 이제 광역단체장 후보를 좀 몇 군데 냈잖아요.
2: 네네.
0: 예, 울산도 냈고 뭐 경남도 냈고 아무래도 이제 노동자들이 많은 이런 지역에서 좀 이렇게 후보를 냈는데 대부분 네. 이제 다 단일화를 해서 조금 민주당 후보한테 양보를 한 것 같아요.
2: 예, 그렇죠.
0: 예. 그거 그렇게 하게 된 뭐 배경 뭐 이런 과정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2: 네, 하여튼 뭐 우리 뭐 울산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선거가 이번 선거에 뭐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청산하자 또 사회 대개혁으로 나가자고 출발했던 것이고요. 또 울산도 이제 또 산업 전환 시기 아닙니까? 이런 시기에 또 일자리를 지키는 시장 또 이렇게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청산하자 이런 결의가 모아지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또 우리 진보당 후보가 그 통 큰 결단 진짜 어려웠거든요.
0: 예.
2: 하지만 그렇게 단일화를 완성하면서 지금 민주진보 단일 후보 후보들에게 좀 편하게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이제 네. 제가 뭐 저도 진보당 분들 아는 분들도 있고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부에서는 네. 좀 격론이 있었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진보당은 네. 매번 양보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 민주당 네. 후보만 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거냐? 독자적으로 완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뭐 틀린 목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매번 선거마다 계속 단일화해서 이렇게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결국은 이제 우리 소수 정당이 좀 더 자력으로 뭐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선거가 닥치다 보면 현실적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할 때 소수 정당이 어렵게 밀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힘으로만 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당에 실제적인 어느 정도의 어떤 힘을 인정하고 또 존중할 건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균형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에도 이렇게 통 큰 결단이 필요한데 우리 진보당에게만 너무 희생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민주당은 우리 진보당 당원들이 많이 섭섭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결정된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확실하게 당선될 수 있도록 뭐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광역단체장 말고 기초단체장이라든지 좀 많이 후보를 낸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2: 예, 저희들 그 뭐 광역단체장도 여러 명 내었었는데 실제적으로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사실 대부분 사퇴를 했고요. 우리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지금 한 5명 정도를 당선을 목표를 두고 달리고 있는데
0: 예.
2: 실제적으로는 우리 울산의 동구, 또 우리 부산 연제, 그리고 영광, 전남 영광 여기에 뭐 당선을 목표로 힘차게 달리고 있고 또 저희들 그 기초의원, 강력의원 포함해서 지방의원 한 100명 정도를 당선을 목표로 진보당 어려운 조건 속에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정당 투표는 기호 5번 이렇게 또 열심히 외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구 중에서 특히 우리가 여기는 좀 강하게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데가 있을까요?
2: 예, 뭐 저희들 이제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저희 사퇴를 한 우리 울산시장 후보 동구청장을 얼마 전까지 했고 또 그전에도 또 동구청장을 했고 또 우리 국회의원도 당선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정리됐기 때문에 당선이 가능하고요. 연제구 같은 경우도 지난 총선에서 아쉽게 석패했던 후보가 다시 출마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 노정현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경선을 통해서 이겼거든요.
0: 예.
2: 이번 선거에서 뭐 부산 지역에서 큰 바람을 일으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의 우리 스카 후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아쉽게 석패를 했거든요.
0: 예.
2: 한파전을 치르면서 조국혁신당과 함께 이번에는 양자대 계열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성산이 있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그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가 평택 을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2: 네네.
0: 1월 달에 가장 먼저 이제 내려가서 거기에 표밭도 다지고 그랬는데 지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거기에 출마를 하고 지금 오자 구도가 되면서 사실상 네. 당선은 조금 힘들어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네.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평택 을에 대해서는?
2: 네, 지금 사실 뭐 상황이 좀 어려워진 게 맞고요. 사실 우리 김재현 대표도 이번 선거 대한민국 전체의 내란 세력을 완전히 지역에서부터 뿌리 뽑자 하고 통큰 이렇게 단계를 좀 모아내기 위해서 출마를 했는데 사실 그 조희승당 조국 대표님께서 갑자기 평택으로 그 출마지를 결정하면서 그런 것이 좀 전선이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0: 예.
2: 하지만 또 이렇게 단자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갔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후보도 흔결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조국혁신당 대표께서도 또 이렇게 단일화에 대한 명분을 주지도 않았었고 이렇게 하면서 막방까지 이렇게 오자구도로 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진보정치가 그래도 또 진보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많이 알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결과에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조국혁신당하고 좀 껄끄러워졌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더라고요. 예, 좀
2: 아니, 많이 아쉽죠.
0: 예.
2: 왜냐하면 우리 야5당 시절부터 그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 내란에 맞서서 국민들과 함께 같이 싸웠고 또 우리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뭐 지방선거 제도 그 최소한 그 기초위원 선거 같은 경우는 3 내지 5인으로 하자, 비례성을 강화하자 이렇게 하면서 한 달 반 이상 같이 농성도 하고 했거든요.
3: 예.
2: 이렇게 이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늘 호흡을 맞추면서 함께 왔는데 이렇게 보궐선거 과정에 딱 이렇게 그 조국 대표께서 조금은 우리 진보당으로서는 딱딱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면서 조금 관계가 끄그러진 건 맞습니다. 예. 앞으로 회복하려면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것 같습니다.
3: 예.
2: 걱정이 됩니다.
3: 예, 야, 굉장히 솔직하게 껄끄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 네.
3: 그 진보당 하면은 이제 노동자들 또 이제 민주노총도 좀 뭐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노동자들의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2: 네.
3: 진보당 후보가 들어가면은 동네 의회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2: 뭐 금방 하루 아침에 뭐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이제 진보당이 그동안 했던 일 보면은 주민들이 가려운 곳을 많이 긁어줬거든요.
3: 예.
2: 버스 문제가 있으면 버스와 관련돼서 개선하기 위한 서명을 받고 동네마다 주차장 문제가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또 서명들을 받아서 주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이런 일들을 주민 밀착형으로 오랜 기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함께 그 주민 불편도 해소하고 주민들이 부르면 이제 달려가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 그 진보 정당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조건이고 소수 정당이지만
3: 예.
2: 다들 잘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알겠습니다.
2: 예, 뭐 저도 그렇게 해왔고요.
3: 예예예. 예, 예.
2: 제가 기초위원부터 시작했거든요.
3: 예.
2: 강력 응원하고 단체장하면서 주민 밀착형으로 진심의 정치를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저를 국회의원까지 두 번이나 뽑아주더라고요.
3: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아직 지지 정당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왜 진보당을 뽑아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2: 네, 우리 진보당 진심을 다해서 대란 세력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대전환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민주진보 단일화를 위해서 통성결단으로 사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진보당 소수정당이지만 진심의 정치로 언제나 약자 편에서 일해왔습니다. 많이 힘 모아주시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예, 이렇게 내일 6.3 지방선거 본투표전 각 당의 마지막 전략과 호소 들어봤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기반해서 꼭 내일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내일은 지방선거의 특집으로 1시간 일찍 오후 5시부터 우리 NJ스대 찾아가는데요. 2시간 동안 특집 생방송으로 이어집니다. 투표 마감 전 각 진영과 중도를 아우르는 강력한 평론가들이 총출동해 격전지 판세를 낱낱이 분석을 하고요. 특히 저녁 6시 투표 마감 직후에는 출구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향후 결과도 예측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김준일의 시사천국이었습니다. 내일 우리 다시 만나요.
4: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또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5: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6: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7: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8: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9: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10: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9: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11: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지금 르노 대구 로드쇼에서 만나보세요. 6월 5일부터 7일까지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에서.
12: Renault.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선생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제 저녁 7시 50분쯤은 돼야 해가 지기 때문에 지금도 밖에 환하죠, 여러분? 하루 중에 해가 떠있는 시간을 계산해보니까요. 14시간 반이 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하루를 더 길게 쓰게 됐다는 의미고 또 이 드라마틱한 하늘을 더 오래 즐길 수 있다는 거겠죠? 해가 길어지고 태양광에 많이 노출되면 사람에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랬나? 왠지 별일도 없는데 요즘 행복한 기분이 들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그건 착각이 아니라 내 몸이 느끼는 진실이니까 그 행복 마음껏 즐기면서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데이브레이크의 푸르게 들려드렸습니다. 자, 화요일 오늘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내일이 선거 날이라서 내일 회사 쉬시는 분들 많으시죠? 조금은 느긋한 저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미 뭐 사전선거로 투표도 다 하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해가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저녁 7시는 아직 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창밖 보시면 아직 환하죠? 이 환한 저녁 되면 약간 괜히 기분 좋지 않으세요? 저도 왜 저녁 시간에 분명히 하루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밖이 환하면 괜히 이 밤에 뭔가 막 하고 싶어지고 어디 가고 싶어지고 사람들 만나고 싶어지고 괜히 들뜨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오프닝 들어보니까 태양에 오래 노출되는 만큼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막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저녁에 밝으면은 괜히 바람난 녀석처럼 밖을 나가고 싶고 누굴 만나고 싶고 막 기분이 그랬구나.

0: 것 같아요. 잠때 잘못 맞추면 다음 날이 너무 엉망이 되잖아요. 그죠? 자,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이 행복 호르몬 분비 이 기간, 여러모로 여유롭고 즐겁게 행복하게 즐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끗해.

다비치의 팡파레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며 공감하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오늘 이분은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 부활의 김태원님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분은 CPBC 라디오 유튜브 계정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이 되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이 많이 넘어오세요. 자, 1부는 역시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한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음저풍에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한 선물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J&J's 피아노 트리오,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켄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여기에 이번 한 주간 우리 음자풍 청취자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문화 선물이 두 개나 있죠? 먼저 조관우의 대표곡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처럼 펼쳐낼 조관우 송북 콘서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티켓 링크 1975 띠어터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 초대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내 최초 화려한 궁정화가에서 어둠의 화가로 변신했던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매머드급 전시회,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자,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도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자, 이 문화 공연 전시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문자로 신청해 주셔야 하고요. 신청 사연 보내실 때 말머리에 조관우 혹은 고야 이렇게 달아서 성함과 함께 신청 사연 보내주셔야 합니다. 다섯 분씩 선정해서 1인당 2매씩 티켓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5599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일 마치고 미사 참례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네, 5599님. 5599님 사연 이렇게 받고 나니까 아까 제가 이 시간에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이랬던 제가 참 약간 창피해지네요. 네, 이렇게 예쁜 하늘 보시면서 가서 미사 참례 잘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유현미님께서, 중대님 출첵합니다. 전 내일 출근합니다.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아자 아자. 아, 그럼요, 현미님. 네, 누군가는 놀 때 누군가는 또 일을 해주니까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대신에 반대로 현미님 또 놀 때 누군가는 또 대신 일해주거든요. 내일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마음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임유리님께서, 병원 가던 날 잠이 너무 안 와서 밤을 꼬박 새우고 병원 갔어요. 밤에 못 자면 다음 날이 너무 힘들고 정신도 없고요.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병원 잘 다녀오셨죠? 네, 별일 없이 병원 진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9709님께서, 아우 졸려요. 출퇴근 딱히 없이 계속 일하는 자영업자예요. 하루를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파이팅, 뭐 이런 마지막 사연 뒷부분을 좀 빼먹으신 것 같아. 하루를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이렇게 사연을 끝내주셨거든요. 아, 그러면서 신청곡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하루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네, 장사 잘 되길 바랄게요. 이지영님께서, 소떡소떡 먹고 파요. 휴게소 가고 싶다. 저는 이 소떡소떡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맛있나 봐요. 다들 이 소떡소떡 하는 거 보니까. 예, 저는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 이게 휴게소에만 팔아요? 동네 분식집 이런 데서도 파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이렇게 인기 있는데 파는 곳이 없겠어? 지영님 한번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요즘에 웬만한 이런 그

판매점들 인터넷에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집 근처 소떡소떡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휴게소까지 굳이 안 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박진경님께서 비가 어젯밤부터 오늘 내에 오더니 다행히도 도균이 하원할 땐 해맑아서 음자풍하기 전까지 저녁 먹고 신나게 놀이터에서 비눗방울 놀이 하고 왔어요. 사전투표했으니 전 내일 도균이와 과학관 유아 놀이터 가서 신나게 놀다 올랍니다 하시면서 비눗방울 놀이하면서 그 정말 치명적인 미소를 날려주시는 우리 미소천사 도균이의 사진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아유 진짜 엄마랑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나야 이러면서 미소 짓는 것 같아요. 엄마는 아마 더 행복할 겁니다. 야 그나저나 내일 또 과학관 유아놀이터 가면 아 이런 데 가면 부모님들은 조금 덜 피곤하죠? 맞다. 이런 데 가면 아이들끼리 알아서 진짜 신기하게 아이들은 처음 보는 친구들하고도 너무 잘 놀더라고요. 참 신기해. 아이들은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 가득한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렸을 땐 그렇게 순수했는데 그죠? 이제는 조금 낯선 사람 만나면 경계부터 하잖아요. 네, 진경님 내일 도균이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음자풍 찾아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면서 제가 노래 두 곡 준비했어요. 먼저 아까 9709님이 신청곡 올려주셨는데 그거 준비했습니다. 박진영의 해피아워 준비했고요. 이어서 원 모어 챈스의 널 생각해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제가 애정과 관심을 가득 담아 준비해보는 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1990년대 발표된 추억의 번안가요 두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타공인 가창력이 뛰어난 여자 가수 두 명의 노래인데요. 먼저 김태영의 1994년 히트곡 혼자만의 사랑입니다. 이 곡은 높은 시청률을 자랑했던 의학 드라마죠. 종합병원의 주제가로 사용돼서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원곡은 그래미상을 다섯 차례나 수상한 미국의 대표적인 CCM 가수 샌디 패티의 1989년 명곡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라틴어로요,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이란 뜻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신 길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원곡은 제목 그대로 예수님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묘사한 곡이지만 김태영 씨의 버전에서는 이별 후의 심정을 담아낸 애절한 발라드로 새롭게 해석됐는데요. 원곡의 종교적 서사를 보다 개인적인 감정의 언어로 풀어내면서 또 다른 울림을 만들어낸 곡입니다. 덕분에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기억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 곡입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곡은요, 진주의 1997년 데뷔 히트곡 난 괜찮아입니다. 원곡은 미국의 인기 가수 글로리아 게이너의 1979년 메가 히트곡 I Will Survive인데요. 1979년 발표 당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고요. 디스코 시대를 상징하는 명곡 가운데 하나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는 곡이죠. 이걸 진주 씨는 원곡보다 더 강렬하게 정말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소화했는데요. 사실 발표 당시에는 번안가요가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던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이 곡은 대중적인 폭발력을 보여주며 인기를 얻었죠. 또 이 곡이 특별한 건 지금은 K-POP계 거물이 된 사람 박진영과 방시혁 씨가 참여한 건데요. 박진영 씨가 작사, 방시혁 씨가 편곡을 맡았죠. 이 작사를 맡았고 편곡은 방탄소년단을 길러낸 또 방시혁 씨가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1990년대 감성으로 다시 태어난 사랑받은 번안가요 두 곡 함께 볼까요? 김태영의 혼자만의 사랑, 진주의 난 괜찮아.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90년대 발표된 번안가요 두 곡 만나봤습니다. 박효진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드라마 종합병원에 출연한 신은경 구본승 배우님 너무 매력이 있어서 드라마에 푹 빠져 지냈던 생각이 나네요. 아 쭝디 선업 뒤 드디어 넷플에 올라왔대요. 우리 막내딸 비아가 아까 알려주더라고요. 9시에 같이 보기로 했어요. 선업TV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많이 많이 보세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노부자님께서 쭝대님 더위 잘 보낼 준비하고 감미롭고 다정한 저녁시간 매일 함께 할게요. 노부자님 어서 오세요.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7598님께서 퇴근 후 아버지 드릴 죽 바나나 사고요. 쌤들 드릴 과자도 샀어요.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 바나나 잡수시는 모습 뵙고 갑니다. 아버지 뵈면 울컥울컥해요. 아이고 아버님께서 요양병원에 계시군요. 어느 곳에 계시든 그곳에서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고 다른 건 몰라도 7598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찾아뵙는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아마 아버지 행복하실 겁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지영님께서 쭝디 검색해보니 자주 가던 꽈배기집에서 소떡소떡을 파네요. 아니 쭝디 쭝디 아니었음 놓칠 뻔했는데 고마워요. 네 지영님 가서 소떡소떡 맛있는 소떡소떡 사 드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이상순 씨의 노래예요. 완벽한 하루.

챙겨 입고서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 하루를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3964님이 보내주셨네요. 쫑디, 오늘 하루도 별다른 일 없는 그저 평범한 날인 것 같았거든요. 맨날 오고 가는 지하철역에 내려서 계단을 올라가려고 했는데 동남아시아인으로 보이는 앳된 청년이 무겁고 큰 배낭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너무 끙끙대고 있기에 제가 그런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랍니다. 얼른 가서 같이 들어줬고 지하철역 입구까지만 같이 가주겠다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라고 활짝 웃으며 인사하더라고요. 저의 외향적인 성격에 자꾸 말 걸고 싶어서 토킹 어바웃 나눠봤더니 캄보디아에서 왔고 한국 생활을 3년 됐는데 파주의 빵 공장에서 일한대요. 제가 돈 좀 모았냐, 빵 많이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면서 또 웃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여행 간 적이 있다고 하니까 또 웃는데 자꾸 웃는 모습이 너무나 맑았답니다. 그 청년의 행운을 빌며 돈 많이 모으고 좋은 경험만 하기를. 걱정 말아요 그대 들려주세요.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3964님의 신청곡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은 조정석 그리고 디오가 함께 부른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그 동남아 청년, 그 캄보디아 청년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청년이니까 그 뭐 짐 좀 무겁다고 해도 혼자 움직이는데 문제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누가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나서주면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았을 것 같아요. 좀 긴장했겠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짐 좀 들어주면서 돈 얼마 모았어?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뭐지?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자국으로 돌아가서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변신한 그런 분들 꽤 많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도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사회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존재가 됐죠. 예, 그만큼 우리 또 워낙 그 우리나라를 찾은 손님들한테 친절한 국민들이잖아요. 그죠? 좀 더 따뜻한 눈빛으로 그분들 한 번이라도 더 바라봐주고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에 와서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좋은 일들만 많이 많이 가득가득 생기길,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또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내 마음에

풍경에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 풍경 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내가 걷는 길 준비했습니다. 오늘 2부 부활의 김태원님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2부는 CPBC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도 많이 많이 넘어오시면 됩니다.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1번, 은총의 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기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3000년 즈음에 이집트 페르시아 지역에서 손으로 줄을 튕기는 악기가 다양한 행사에 사용되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이슬람 문화가 유럽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악기가 변형되다가 13세기에 줄이 4개인 기타원이 등장하는데 당시 음유시인 귀족들에게도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세기엔 음악 문화가 발달했던 스페인에서 지금의 기타처럼 납작한 몸통의 비우엘라라는 현악기가 화제였는데요. 영국의 헨리 8세가 이 비우엘라를 4개나 가지고 있었다니 왠지 그때 모두가 서로 갖고 싶어했던 악기가 이거였나 봅니다. 그러다가 바이올린과 피아노 오케스트라가 출연하며 손으로 줄을 튕기는 악기는 상대적으로 음량이 작으니까 인기가 점점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18세기에 6줄의 기타가 등장했고 기타의 베토벤이라 불리는 페르난도 소르가 기타 음악을 작곡해서 새로운 열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엔 현대 기타 음악의 개척자라 불리는 안드레스 세고비아 등을 통해 기타는 예술성, 대중성을 모두 갖춘 악기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통기타의 몸통, 바디는 속이 비어있는데 그 공간의 울림은 예상을 뛰어넘는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기타가 없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그 선율이 안겨주는 위로를 늘 곁에 두고 싶어지네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에릭 클랩튼의 Wonderful Tonight이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이래. 지금 저도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옆에 이분이 와 계셔서 하루쿠의 언박싱에 오늘 초대 손님이 이분이신 만큼 짧게 기타의 역사를 좀 돌아봤는데 아무래도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레전드 기타 연주자이시기도 해서 더 그런 것 같고 또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명 작곡가이기도 하시잖아요. 예, 이분의 출연 소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벌써 기대 가득한데 저도 참 오랜 시간 음악을 하면서도 이분을 직접 뵐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오늘 이 시간이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CPBC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분 모시고 올게요.

우리의 지난 추억 속엔 언제나 그 부활의 음악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또 지금 배경으로 흐르는 이 곡처럼 또 직접 불러주기도 하신 분 김태원님 함께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마침 와 보니까 또 아주 아주 멋있는 뮤지션이 MC로 만남도 너무 좋고요.
0: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어떻게 한 번을 뵙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활동을 많이 안 하긴 했었고.
1: 제가 특히 안 했을 거예요.
0: 두문불출의 아이콘이시라고.
1: 잘 안 나와요.
0: 아, 그런 우리 김태원 선배님께서 오늘 정말 특별하게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1: 언제든지 초대해 주세요. 네. 영광입니다.
0: 아니 근데 네. 지난 4월인가 네. 제가 기사를 보고 살짝 놀랬거든요.
1: 어떤?
0: 선배님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다는 얘기를 네. 박완규 씨가 뭐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1: 그 친구는 누설을 했죠.
0: 아,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지금 근데 그냥 이렇게 뵙기에는 전혀
1: 제가 네. 스스로 생각할 때 네. 위험하다 네. 생각되면 전화 드릴게요.
0: 아,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1: 네. 네. 만나는 사람마다 음악 얘기는 안 물어보고.
0: 아니 그만큼 진짜 선배님의 건강이 모두의 관심사니까 그런 거죠.
1: 아 정말 고마워요. 네. 네네.
0: 근데 진짜 지금은 너무 건강해 보이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1: 예, 지금 뭐 거의 다 치료가 되고 있어요.
0: 네. 네. 아유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에릭 클립튼 노래 나오는데, 네. 그 저희가 음악 듣는 동안 선배님께서 옆에서 선배님 목소리로 살짝 따라 불러주시는데. 아니 에릭 클립튼하고 톤이 비슷해가지고 살짝 놀랐어요.
1: 에릭 클립튼이 초창기 노래를 그분이 그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네. 사실 노래를 안 하셨어요.
0: 네.
1: 지금도 눈 감고 노래하는 거 보니 TV로 보는데 수줍어가지고 기타 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낯을 많이 가립니다. 그런데 네, 그걸 이겨내고 그 목소리가 아름답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네. 한 50년 60년을 음악을 한 거예요.
0: 네.
1: 그 목소리가 이제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0: 그래서 요즘에 직접 노래도 좀 하시고.
1: 아 그러시는 저는 그런 거예요? 개념은 아니고. 왜냐하면 박원기 씨가 네. 지금도 저음을 공부하는 중이에요. 하이음은 마스터를 했는데 저음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아주 감미로운 어떤 멜로디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소화를 못해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맞는 겁니다.
0: 네. 아시죠? 워낙 그 부활의 객원 보컬들은 워낙 쟁쟁한 분들이 다 하셔가지고
1: 뭐 다 아름답죠.
0: 아 정말 아니 그런 그 노래하는 보컬들과 함께 음악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굉장히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 보컬들도 우리 김태원 형님하고 같이 음악하는 거 행복했을 텐데 또 그런 보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좋은 곡이 또 그대로 또 발표가 된 거잖아요.
1: 그 열 분이 한 분 한 분이 이제 저는 연도수로 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0: 와, 열 분이나 돼요?
1: 열 분이에요. 근데 와.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당시에 거의 목숨을 걸고 음악을 만들었던 다 연주하고 네. 했던 그런 멤버들이에요.
0: 그 한 분 한 분의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네. 열 분이나 되나? 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나가도 네. 나름대로 부활의 어떤 가지로 줄기로 해서 그걸 또 뻗쳐나가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는 또 고맙죠. 네. 그 부활에 제가 문지기로서 네. 참 이렇게 또 선양을 해주고 친구들이 고맙죠.
0: 아유 참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1: 예.
0: 네. 아니 제가 살짝 이제 건강 걱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저희 방송에 나와주신다고 하셨길래 네. 오 건강 괜찮아지셨나 보다. 일단 안심을 했고 네.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40주년 콘서트가 네. 6월 7월에도 또 계속 이어진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1: 6월 27일 날 전주인가요? 어디?
0: 네.
1: 어디죠?
0: 어디인가요? 저한테.
1: 아 그리고 네. 7월 11일 날 올림픽공원 네. 올림픽홀에서 네, 40주년 공연을 합니다.
0: 야. 그러니까 네. 공연을 그렇게 계속 하실 수 있는 거면 이제 건강 다 회복하셨겠구나.
1: 투어는 지금까지 뭐 40년 동안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참 뭐라 할까 무대에 딱 올라갔을 때 하체에 이상하게 힘이 딱 생기면서 서 있을 수 있는 재력이 쫙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대가 아니면 네. 서 있을 힘이 없어.

0: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서 음악을 해야 됩니다.
1: 이야, 네. 이게 잠깐 약간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말씀하셨는데
0: 모든 건 다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1: 진짜 네. 멋진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사실 아마 대부분의 뮤지션들이 음악 시작하면서 꿈꾸는 게 무대에서 쓰러질 때까지 무대에 서서 연주하고 노래하고 그런 내 모습을 꿈꾸면서 음악하지 않나 싶은데
0: 그 상황을 만날 정도면 그 사람은 축복의 극인 거죠.
1: 그렇죠. 저는 그것도 축복이지만 저는 그 부활이 지금까지 그 지나온 그 시간들 그 써온 역사들 그걸 보면서 와 이런 축복도 진짜 보통 아닌 축복인데 이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몇 년 하신 거죠?
0: 40년이죠.
1: 40주년 콘서트를 하고 있으니까 41년째가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1: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0: 그냥 출발을 했는데 네. 바다에서
1: 네.
0: 멈출 수 있는 동력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빨리 갈 수 있는 동력도 없고 바람에 떠가는 듯한 그 상태로 그냥 어디서 내릴 데가 없으니까 계속 간 거예요.
1: 아니 근데 그렇게 비유를 해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배가 바람 불면 갈 수 있으려면 배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0: 아니요. 돛단배도 갈 수 있어요.
1: 아니, 돛단배도 튼튼해야지. 가다가 알았어요. 바람을 불어주는데 침몰하면 어떻게 해요.
0: 튼튼한 배로 합시다.
1: 그러니까. 네. 그 튼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태원 선배님이 배가 좀 구멍 날 것 같으면 고치고 그냥 기름칠하고 막 노젓고 정말 좋다, 모든 일을 다 하신 거 아닌가?
0: 가판장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들.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배를 안전하게 사실 침몰은 한 적이 몇 분 있죠. 사실 좌초된
1: 그러니까요.
0: 적도 있고 네. 그걸 또 다시 고쳐서 다시 그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누군가 40주년이 됐다고
1: 그러니까.
0: 귓속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40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1: 정말
0: 했죠.
1: 말도 안 되게 대단한 일을 지금 해오신 거고 하고 계신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고
0: 지금 데뷔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1: 저 데뷔는 오래 했지만 팀은 여러 번 깨지고
0: 팀이 있었어요?
1: 네 그러니까
0: 아니 팀 이름이 뭔데요?
1: 네 선배님 저도 EOS라고 처음에는
0: EOS?
1: 네 오. 테크노 락 밴드로 그냥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다가 팀 깨지고 막 다 뿔뿔이 흩어지고
0: 팀 좀 안 깨지면 안 되나?
1: 그러니까 저도 팀을 해봐서 아는데 선배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사실은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정말 각자 개성이 너무 뚜렷하거든요. 고집도 그렇죠. 엄청나고
0: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비장의 무기가 있다면
1: 네.
0: 그걸 분명히 숨겨야 됩니다.
1: 네.
0: 그러면 갈 수 있어요.
1: 선배님은 숨기면서 오셨는데도 그렇게 많은 것들이 막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0: 결국은 그 아니 그러니까 팀이 중요하니까 저는
1: 네. 네.
0: 그러니까 제가 뭐 뭘 이렇게 뭐랄까 나이가 좀 더 있다고 해서 음악적으로 가르친다고 거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죠 제가 일부러 저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1: 네.
0: 대화를 합니다.
1: 어.
0: 그렇게 되면은 팀을 나갈 확률이 적어지기 시작하는
1: 네.
0: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나는 없는 거가 낫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가면 멤버들이 편안하게 음악을 하죠.
1: 네. 네. 저는 진짜 선배님이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제가 선배님이 출연하셨던 그 예능 프로그램들
0: 네.
1: 그것들을 제가 중간에 안 봤다면
0: 네.
1: 선배님의 이런 말씀이 그냥 방송용 멘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0: 네.
1: 진짜 저는 선배님 그 방송에서 이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진짜 깜짝깜짝 놀랬고 아 정말 깊은 분이구나.
0: 그렇잖아요.
1: 굉장히 넓은 분이고 깊은 분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부활이 저래서 저렇게
0: 일단 시작을 하면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1: 네.
0: 그런 스타일이라 예능도 2008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1: 네.
0: 그 제가 어떤 또 축복을 받아가지고 아주 괜찮은 인물들만 만나게 됐어요. 그쪽 계열에 그게 이제 남자의 자격이란 프로인데 지금도 그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

0: 오고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사람들을 처음에 다 만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예능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마음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늘.
1: 제가 네. 진짜 한 번도 직접 뵌 적은 없었지만
0: 네.
1: 이분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분의 어떤 그런 마음이나 그 태도 이런 걸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정말 동경해왔던 존경해왔던 선배님과 이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제가 그래서 그런지 말이 너무 길었어요 지금.
0: 안 길었어요.
1: 노래를 좀 일단 듣고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수다를. 아니, 우리가 음악을 또 들어야 되거든요.
0: 듣죠 뭐.
1: 네. 네. 자, 이 곡은 최근에 발표하신 곡이시죠.
0: 네.
1: 부활의 도체 부는 바람.
0: 40주년.
1: 자, 네, 이 곡. 네.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0: 우리가 대화하는 도중에 다 나왔어요. 짧게. 아. 도출. 네. 바람이 불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1: 아.
0: 저 개인적으로는 순수. 순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어떤 메시지인데 작가의 메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 네.
0: 각자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1: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또 이 부활의 역사가 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0: 네.
1: 그 이야기가 이 노래에도 녹아든 것 같기도 합니다.
0: 네, 다 연결돼 있어요.
1: 네, 네. 자 그럼 부활의 도체 부는 바람 이 노래 먼저 한 곡 들을 텐데 이 노래 듣는 동안 노래에 대한 소감이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 또는 김태원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0: 부활의 신곡 도체 부는 바람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많은 분들이 또글
1: 예.
0: 올려주고 계세요. 양수정님께서 이 노래 한 곡에 우리 모두의 인생의 서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엄청 뭉클했어요. 아, 이 더위에도 가죽 자켓 입으신 정통 락커 태호님 멋져요, 멋집니다. 기타의 아버지 에릭 크랩튼에 이어 기타의 신 김태호님 음접품 오시는 날 믿어지지 않아요. 환영합니다.
1: 아, 참고로 이거 저 가지고 아닙니다. 네.
0: 비닐인가요?
1: 시원해요. 아니, 걱정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0: 네, 숨 쉬는 가죽입니다,
1: 네,
0: 여러분.
1: 숨 쉬는 거죠. 네.
0: 송민님께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셔야 해요. 살아있는 전설이신 태호님을 뵙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1: 아우,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참 진짜 아마 부활 그리고 김태호님 팬분들의 마음이 이 마음일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활동해 주셔서 음악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
1: 그 의리를 서로 지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관객분들에게 그걸 원하고 있고,
0: 네.
1: 관객들도 저희의 음악을 계속 원하신다면 그 의리가 계속 이어져 간다면 끝까지 갈수 있는 거거든요.
0: 아, 참. 이 팬들은 정말 그 가수 따라가는 거거든요. 가수가 멋있으면 팬들도 멋있고
1: 그래서
0: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1: 가수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0: 맞아요.
1: 착하게.
0: 맞아요.
1: 예.
0: 팬들까지 욕먹일 수 있으니까.
1: 그러니까
0: 아,
1: 근데
0: 참.
1: 요새 뭐 그런 엄청난 말이 지금 주된 핵심이 되고 있잖아요.
0: 네.
1: 착하면 진다. 와,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모든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던데.
0: 지금 각박한 현실을
1: 네.
0: 반영하는.
1: 당장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미래를 딱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그건 무너집니다.
0: 네.
1: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0: 뭐 그거는 뭐 이제 예전부터 그런 얘기 또 있잖아요.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
1: 뭐 그렇죠.
0: 네.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1: 네.
0: 결국엔 절대로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 저도 그말 믿고 있거든요.
1: 악은 존재해서는 안 되죠.
0: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많은 악들이 존재하고 있죠.
1: 우리가 할 거는 음악 만들어서
0: 네.
1: 음악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0: 네.
1: 말로 아무리 해봐야.
0: 우리 선배님은 너무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신데 제가 좀 창피해지네요.
1: 아니. 바짝 붙으세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네,
1: 계속
0: 저도
1: 음악을 하셔야 돼요.
0: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 네.
0: 아키님께서 태원님 나오신다고 해서 저녁 먹다 말고 뛰어왔어요. 보이는 라디오 만세. 오늘도 완전 근사하심. 지금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1: 아,
0: 카메라 향해서 인사 한번.
1: 어디가 카메라지?
0: 저기 하얀 거 카메라예요.
1: 안녕하세요. 네. 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0: 네, 3819님께서 부활 40주년 축하드려요. 21세기에도 음유 시인으로 더 오랜 시간 동안 건강하게 음악 활동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1: 고맙습니다.
0: 2846님께서 풍경 아름다운 사실 꽃 비밀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제가 사랑하는 곡들입니다. 한음한음 감동을 꾹꾹 눌러 담은 음악은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엄청난 천재성과 깊은 아픔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참 멋진 곡들로 마음을 달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좋은 곡 많이 들려주세요. 저도 늘 응원하고 기도드릴게요.
1: 그 정확한 질문이신 게 뭐냐면 제가 약간 그 가스펠적인 음악들을 만들 때
0: 네.
1: 그 가스펠이라는 것을 그거 갖다 비밀을 숨깁니다, 제가. 근데 그 음악은 가스펠이에요. 그 저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다르게 은유해서 제가 노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0: 네.
1: 노래가 아까 선택하신 저분의 곡들하고 다 매칭이 됩니다.
0: 갑자기 여기서 우리 김태원 선배님께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1: 네.
0: 지금 2846님께서도 그렇고, 아마 김태원 선배님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팬들은,
1: 네.
0: 아, 진짜 천재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럴 거거든요.
1: 네.
0: 선배님이 생각하시기에, 선배님의 음악성은

0: 천재성이다 아니면 노력형이다.
1: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믿으시겠죠.
0: 아 그럼요 믿죠.
1: 후자입니다. 노력.
0: 노력이다.
1: 그럼요. 천재는 못 봤는데나.
0: 천재성보다는 노력이다.
1: 그리고 천재 진정 천재라면 네. 그 사람이 그거 알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이 모를 정도로 돼야 그게 천재 아닌가요?
0: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김태원 선배님이 지금까지 그 활동해 오신 모습들 보면 정말 이 정도로 열심히 음악을 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할 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존경스럽거든요.
1: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0: 팬들이 자꾸 노래 들려달라고 하니까
1: 뭐 그것도 그렇고 제가 제 인생에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너무 많고
0: 네.
1: 그 캐스팅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풀어내느라고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0: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그럼 그 수많은 숙제 중에 한 몇 퍼센트 정도 하신 것 같아요?
1: 반도 못했죠.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게 저를 만족시키려는 게 아니라
0: 네.
1: 진짜 아름다운 곡을 선물로 드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캐스팅이 붙는 거죠.
0: 아, 참. 네. 제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1: 왜?
0: 선배님 같은 분도 이렇게 아직도 매일매일 그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하신 그 명곡들을 만들어내신 선배님도 아직도 아름다운 좋은 곡을 만들기 위해서 숙제처럼 고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1: 아까도 그 음악 나올 때 잠깐 형준 씨가 얘기했지만 그 좋은 음악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노래를 만들면 절대 좋은 음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불현듯이라든가 라든가 이런 언어들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 게 인생에서 고진다야 돼요, 사실.
0: 네.
1: 그러니까 놀리는 거죠.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뭐 이런 시간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알려진 곡들이에요, 제 곡들이. 그러니까 그때 냈을 때는 알려진 게 아니라.
0: 네.
1: 비와 당신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86년에 나온 건데.
0: 네.
1: 그 노래를 갖다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0: 네.
1: 근데 2002년도에 성시경 씨가 광고에서 그 사랑의 부분을 전하게 되고 하면서 그게 떴어요. 몇 년 만에 뜬 겁니까? 그때와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때 떠야지 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저 신음을 놓게 해주고 싶어서.
0: 네. 네. 아 제가 여러분 그 노래 듣는 동안 선배님한테 요즘에 음악 하는데 만드는데 제 고민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곡을 만들어서 들려드릴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제가 사실 저희 방송에 이렇게 아티스트 분들 제가 부러워하는 동경하는 아티스트 분들 오면 약간 뭐 세속적인 마인드로 저작권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고 그랬거든요.
1: 네.
0: 오늘은 절대로 안 물어볼 거예요. 진짜 이거는 선배님을 뵙자마자 아 이거는 내가 정말 쓰레기구나 이런 걸 궁금해하는 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 궁금한 게 있다는 거는 축복입니다.
0: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더 저만 또 쓰레기가 되고
1: 아니 풀어 가세요. 그걸 푸는 맛에서 하는 거지.
0: 참 오늘 선배님 모시고 진짜 기대는 많이 했는데
1: 여기 분위기 너무 좋고 제가 10년 전에 여기 왔던 것 같은데 그때 MC분이 무슨 신부님이셨는데
0: 네네 그때 아마 신부님
1: 맞아 그거 프로그램 그분
0: 네
1: 맞습니다.
0: 이야 그분 할 때 오시고 이제 제가 있을 때 오셨으니까
1: 네.
0: 제 방송이 얼마나 특별한 방송인지
1: 오늘
0: 좀 약간 어깨에 힘 들어갑니다.
1: 잠을 못 잤어요.
0: 아니 팬들이 지금 글을 너무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1: 네.
0: 몇 개만 더 읽어볼게요.
1: 네.
0: 1573님께서 위대한 뮤지션 김태원님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팬이었어요. 김태원님의 최애

0: 최애곡은 가요와 팝송 각각 어떤 곡인가요? 뭐 이런 질문 주셨어요.
1: 최애요?
0: 네, 가장 좋아하는.
1: 전 조용필의 한강이라는 노래 좋아하고요.
0: 어, 가요 중에.
1: 네. 그리고 저희 노래요?
0: 뭐
1: 저희 노래는 아 외국 노래.
0: 팝송도
1: 아,
0: 좋고.
1: 팝에서는 네. We Are the World가 제일 난 것 같아.
0: 어, 아니 말씀하시면서 살짝 웃으셨는데 네. 어, 어떤 의미이실까요?
1: We Are the World는 그 85년도에 네. 이 지구를 한 바퀴 지구를 뒤집어 놓는 음악이에요.
0: 맞아요.
1: 거의 마이클 잭슨 등장 그 당시에 거기다 We Are the World 그 기라성 같은 아 잊을 수가 없죠.
0: 어, 혹시 최근에 그 마이클 그 전기 영화 혹시 보신 거 아니에요?
1: 아직 안 나오지 않았나요?
0: 어, 지금 극장에서 개봉 중.
1: 아 지금 하고 있어요,
0: 네, 선배님.
1: 아 너무 미안하네. 네. 그 형한테.
0: 네. 그러니까
1: 나보다 두 살
0: 여러분 마이클 잭슨한테 그 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진짜.
1: 아 난 모차르트 형이라 그러는데.
0: 아니 그 마이클 잭슨 영화를 보면서 네. 그 많은 팬들이 마이클 잭슨을 추억하고 다시 그들의 음악. 그의 음악에 빠져들고 어. 다시 막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막 그런 거 보면은
1: 어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0: 그러니까 아유 엄청나죠.
1: 네, 그 뭐 그 뭐 리허설하는 거 This is it인가 뭔가 그 전에 하나 뭐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네네. 그래서 이제 마이클 잭슨이 그 리허설할 때 이 모습을 네. 제가 봤는데 그 리허설할 때 이 모습을 흉내내는 뮤지션들이 참 많아요.
0: 어...
1: 어쭙지 않게 흉내를 그렇게 하려면 입담을 흔들기나. 마이클 잭슨은 자기가 제스처 취하면서 드럼하고 모든 걸 다 존중해주면서 컨트롤하는 거야.
0: 네.
1: 어,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일찍해. 아,
0: 좀 너무 안타깝긴 하죠.
1: 가슴 아프죠. 네.
0: 근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활도 그 나중에 그 다큐멘터리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영상 같은 것 좀 많이 남기시고
1: 어, 왜 눈빛이 왜 그러지?
0: 눈빛이 왜요? 아니 자료를 많이 남겨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아티스트를 재조명하는 그런 영상, 영화가 나온다면 부활 저는 그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 일단은 저 김현식 선배님이라든가
0: 아, 또 너무 많은 또 네, 대단한 선배님들이 네, 계시긴 하네요.
1: 이재하 님도 그렇고 네. 특히 제가 좋아하는 김정우 알아요?
0: 어유 예전에 아, 예, 알죠.
1: 헝클어진 머리 자기 와이프를 어? 자기 병원에서 도시락 싸들고 갔다가 그 산을 내려가는 와이프의 뒷모습을 보면서 만든 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0: 어.
1: 그게 영화지. 네. 마이클 잭슨 영화는 약간 마이클 잭슨의 정말 그 아픈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얘기는 내 들었거든요.
0: 네.
1: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좀 알려졌어야 되는 것 같아요.
0: 어.
1: 좀 아쉽습니다.
0: 그런 면에서 이제 부활의 많은 이야기들이 네. 기록으로 남아서 나중에 또 팬들도 충분히 더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그런 네. 자료들 많이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콘서트 하실 때도 아마 영상 같은 거 많이 찍으실 것 같아요.
1: 네. 이번에
0: 그 그러니까.
1: 올림픽 홀에서.
0: 그런 거 좀 많이 네. 많이 남겨주세요.
1: 어.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0: 아니 너무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만 하셔서 제가 노래 한 곡 듣고
1: 그럴까요?
0: 우리 네. 김태원 선배님은 놀 때 뭐 하고 노시는지 그거 약간 제가 궁금하니까 여쭤볼게요. 자, 두 번째 곡은 이 곡을 지금 준비했는데
1: 네.
0: 꽃에 녹는다.
1: 아, 꽃에 녹는다.
0: 네. 이 곡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 제 딸하고 한 10년 20년 전에 그 스노우맨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같이 보다가
0: 네.
1: 보다가 그게 뭐 항상 가슴에 남아서 그걸 노래로 만들어 본 겁니다. 이제 와서. 그 눈사람과 친하고 아이가
0: 네.
1: 동심일 때 친하고 그 눈사람이 녹잖아요 결국 계절에 의해서 그것을 슬퍼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게 이제 눈사람이 녹을 때쯤에 이제 꽃이 그다음 계절에 꽃이 피는 계절이니까 꽃이 아름답다 하면서 눈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저 꽃 때문에 눈사람이 녹았다고 생각하는 발상입니다.
0: 아, 자 여러분 부활의 꽃에 녹는다 함께 들으시죠.

0: 아, 부활의 꽃에 녹는다.
1: 네.
0: 저는 사실 이 노래 처음 들었거든요.
1: 저도 만들고 처음 들었어요. 아.
0: 와, 근데 네. 진짜 음악 너무 좋은데요, 노래?
1: 이 노래가 그 제 딸과 네. 제 딸이 이제 어렸을 때 네. 아빠로서 이제 같이 엄마가 자꾸 시키니까 같이 TV라도 봐라 해서 계속 옆에서 TV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영어로 나오는 것들만 봤는데 그때 네. 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앞에 그 불협화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두 가지 느낌인데 뭐냐면 오케스트라가 시작하기 전에 튜닝할 때 소리를 좀 연출이 섞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약간 비밀인데 영화 미지와의 조우에서 UFO하고 이 지구에서 이렇게 음악으로 대화하는 장면, 마지막 장면.
0: 네네.

0: 대화하잖아요.
1: 네.
0: 그 대화 너무 그 영화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네. 그 느낌 섞어본 겁니다.
1: 어.
0: 네. 거기다가 또 베이스 팀이니까 베이스는 또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네. 형님 저는 여기다가 이 위에다 또 한번 모스 부호 같은 어떤 모스 부호 같은 것을 섞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스 부호까지 넣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떤 부호들이에요 다. 저게.
1: 어.
0: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 네.
1: 여러분 이 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이 선배님 모습을 뵙는데 살짝 걱정이 될 정도예요.
0: 왜? 어떤?
1: 선배님은 진짜 그냥 평소에 온통 음악 생각밖에 안 하시는 분인가 보다.
0: 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1: 어, 그렇게 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노래 듣기 전에 선배님은 노실 때 뭐하고 노실까 궁금하다고 그랬잖아요. 노는 것도 노는 게 아닐 것 같은데.
0: 아,
1: 놀긴 노세요?
0: 아, 제 와이프한테 제일 미안해요. 제가. 제 와이프는 굉장히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1: 네.
0: 저는 딱 멈춰 있습니다. 늘.
1: 어...
0: 어떤 면에서는 그 친구가 참 시집을 잘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잘못 고른 거야. 가끔 그래요 저한테 지나가면서
1: 네.
0: 속았다 하루가 나가면.
1: 아하. 그래도 아직 곁을 지키고 계시다는 건.
0: 어 그건 뭐
1: 결혼하길 잘했다는 게 더 크다는 뜻이고.
0: 그 친구의 말로 네. 40주년이에요.
1: 어.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0: 네.
1: 좀. 이제는 좀 너무 음악 생각만 온통 하고 계시지 마시고
0: 네.
1: 좀 스스로한테 휴가를 준다는 생각으로 좀 즐길 수 있는 뭔가 좀 다른 걸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0: 어 시도해봤는데요.
1: 네.
0: 시름시름 마르면서 이렇게 이거는 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망가지는 거야. 하던 걸 안 하니까.
1: 네.
0: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1: 어.
0: 음악을 그냥 음악을 생각하면서
1: 네.
0: 가족과 또 팬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1: 아 정말 참 음악에 미쳤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가끔 하게 되는데 선배님 정말 음악 빼면 아무것도 없는
0: 아.
1: 진짜 미친 분인 것 같아요.
0: 그 모든 세상이 제가 뭐 아름답다는 얘기 아니라 모든 그 것들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는데.
1: 네.
0: 예.
1: 자, 우리 청취자분들이 글들을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시니까 한번 볼게요. 4767님께서 태원님은 음유시인 같으세요. 태원님이 읊조리듯 노래하실 때 너무 와 다가와요. 이젠 나이와 때가 왔어요. 앞으로 노래 기대할게요. 태원님 응원합니다. 아니 근데 그래. 진짜로 4767님이 이렇게 써주셨지만 저도 아까 그 노래 처음 듣는다 그랬잖아요.
0: 네.
1: 노래 듣는데 기타 연주가 막 멋지게 막 나오길래 전주가 꽤 그 연주가 길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아 이 곡은 기타 연주곡인가 역시 기타리스트니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선배님 목소리로 노래가 네. 딱 나오는데 왜 어떤 음악 들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순간에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0: 극찬을 이렇게 또
1: 아니 진짜 아니 노래를 원래 자신 없어서 많이 안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0: 에릭 클튼이니까 에릭 클튼 요즘에 낯을 가려요.
1: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보다는 지금 노래가 더 잘 된다. OX
0: 젊었을 때는 연출 이승철 씨를 위해서 연출을 한 목소리고.
1: 네.
0: 미녀와 야수 같은 느낌으로 했던 거고 이제 제가 부른 노래는 제 목소리죠. 이제는 뭐 어떤 말이든 제 목소리로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1: 네. 진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노래하는 목소리 많이 좀 들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목소리 자체가 그냥 그 소리 자체가 되게 많은 이야기들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듣는데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0: 또 용기를 주시는군요.
1: 아 진짜 아니 허니첸스님께서도 첫 음에 눈물이 왈칵 딸을 생각하는 아빠의 무한 사랑이 느껴져서요. 이 와중에 기타 사운드까지 제 가슴을 갈기네요.
0: 그럼 모스프로 보내세요 딸한테.
1: 4746님께서 이거 꽃에 눈이 녹는 게 아니라 눈이 녹아 생명의 물을 꽃에게 주는

0: 곡이네요.
1: 그렇죠.
0: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 아 참.
1: 하지만 그 꽃이 너무 화려해서 이눈사람은 금방 잊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 슬픈 겁니다. 어,
0: 아마 그 진짜 그 아티스트 기타리스트 작곡가 김태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주는 그런 마음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그 노래 듣고 감동받는 것 같아요. 진짜
1: 그래요. 갚아야 됩니다. 제가 딱
0: 이계성님께서 김태원님 음악과 인생의 키워드는 왠지 끝없는 열정일 것 같아요. 한결같이 좋은 음악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일 주어진 힘겨운 일상 속에서 부활을 꿈꾸며 부활 김태원님의 오늘과 내일도 응원하겠습니다.
1: 아 매일매일 부활하세요. 네. 네, 그렇지 할 수 있습니다. 네네.
0: 박진경님께서 태원님 유행어 혼자 왔니? 저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다고.
1: 10년 전이잖아요. 아 15년 전이네. 아,
0: 우리 꽤 그
1: 한번 해볼까요?
0: 네, 그러면
1: 혼자 왔니? 오리지널 버전.
0: 와 여러분 정말 네. 살아 있습니다. 살아 계십니다. 진짜. 네,
1: 저는 거칠 게 없어요.
0: 우리 진경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방송 원고에도 사실 준비가 돼 있던 거예요. 김태원님이 생각하시는 부활의 최애 보컬은 누구시냐고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1: 그 정말 공평하게 네. 다 그만큼의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0: 아, 다 10분의 1씩 쫙쫙쫙
1: 그렇죠.
0: 아하. 그러면 이제 새로운 보컬이 하나 들어가면 11분의 1로 다 나뉘네.
1: 새로운 보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끝났어요? 문 닫으셨어요?
1: 예, 닫았어요. 아하. 안 되겠어요. 네.
0: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게 어떤 인터뷰에서 그 박완규 씨가 끝까지 가고 싶은 보컬이라고 네. 하셨다고 네. 얘기 들었어요.
1: 그게 저의 계획이었어요. 그 가장 음악에 미쳐 있는 듯한. 그 고 김재기가 네. 사랑할수록 본 그 친구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끝까지 나고 갈 것 같은. 근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질 못했고 나머지 분들도 다 기라성 같은 분들이지만 네. 그 박완규 같은 경우는 정말 음악에 미쳐 있는 게 이 광기가 보여요. 음악에만 미쳐 있는 거야. 다른 네. 건 다른 건 순둥입니다, 완전. 네. 그렇다면 저하고 막 코드가 맞을 거 아니에요.
0: 박완규 씨가 김태원님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또 그러셨다고 이유가 뭐예요?
1: 아, 그게 이제 그 저 친구 이제 음악 다 그만두려고 할 때 제가 곡을 하나 줬는데 네. 그게 이제 예상치 못하게 엄청 떠가지고
0: 그런 의미로
1: 네네 아이고. 그래서 음악을 다시 하게 됐죠.
0: 참 근데 박완규 씨는 보컬리스트로서 워낙 또 독보적인 보컬이라서 네. 네 사실 솔로로도 엄청 그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1: 천년의 사랑.
0: 뭐 그런 솔로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1: 손색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노래 너무 고음 위주로 발라드를 불러버리면 성대가 갑니다. 가고 사람이 이 팀이 아니면 사실 밴드 출신들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네. 늘 그리울 거야. 자기 뒤에 기타리스트가 서 있고 아. 이런 것들이 처음에 솔로 했을 땐 기쁘겠죠. 재밌겠죠. 자기가 다 모든 걸 자기가 다 벌 수가 있으니까 아. N분의 1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시간이 갈수록 네. 돈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뒤가 비어 있는 반주 탭 틀어놓고 네. 행사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자신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0: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도 팀을 하다가 이제 솔로로 데뷔를 해봐서 네. 그때 느낌이 있거든요.
1: 그래요.
0: 진짜 좋은 거는 페이를 내가 혼자 가질 수 있다는 거. 요거 빼고는 정말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1: 그죠.
0: 진짜 가장 절실했던 건 가장 아쉬웠던 건 무대를 나와 함께 서주는 함께 그렇지. 그 무대를 꾸며주는 동료들.
1: 서로 기대고 있어야 돼요.
0: 정말 그게 너무 컸어요. 아마 박완규 씨도 그런 점에서 이 부활 같이 하는 걸 더 좋아하지 네네. 않으셨을까.
1: 그 친구는 뭐 자기가 뛰쳐나간 것에 대해서 십몇 년 동안 후회를 하면서 살았던 친구고 그 제가 흔쾌히 그 친구 입장을 보고 그 당시 너무 어려워서 네. 그 곡을 던진 건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그게 된 거죠.
0: 네.
1: 예상치 못한 거예요.
0: 아유 참 박완규 씨도 참 복이 많으신 분이고.
1: 뭐 그 친구도 뭐 그 엄청난 또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친구.
0: 아 그래요.
1: 예. 네. 저기 그 친구 이삭인가? 뭐 물어봐야 되겠다.
0: 자 선배님과 수다 떠는 와중에 이제 그 보내드릴 시간이 벌써 됐어요.
1: 아 그렇죠. 네. 또
0: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 네.
0: 공연 아주 멋지게 잘 네, 마무리해 주시고.
1: 네.
0: 아 진짜 저 구경 가고 싶어요. 제가
1: 저기 PD님하고 다 오신다 그러면
0: 진짜
1: 네.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우
1: 티켓 싸지 않습니다.
0: 그럼요. 네. 아니 티켓이 있다는 게 저는 약간
1: 아니 빼는 거죠.
0: 그러니까
1: 제가 빼는
0: 그 민폐가 되는 거 아닌지.
1: 아니죠. 그
0: 저희 그 통로에 앉겠습니다. 통로 계단. 네. 자 그러면 오늘 보내드리면서 마지막 곡으로 부활의 이 노래 네버엔딩 스토리 네. 끝곡으로 정해봤습니다.
1: 네.
0: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빌어요. 형님.
1: 고맙습니다.
0: 네. 네. 안녕히 가세요.
1: 네.
0: 자,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도 음자풍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 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4번 주의 성심 홀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달력은 한 장 더 넘어갔을 뿐인데 마음은 새로운 계절 앞에 서 있는 것 같죠. 초록은 더욱 짙어지고 햇살은 점점 뜨거워집니다. 도로변의 꽃들은 더 짙은 색으로 바뀌고 있네요. 생각해보면 6월은 참 묘한 달이지 싶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향해 달려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예수 성심 성호를 지내면서 사랑이 한 칸씩 더 깊어지는 시기. 그래서인지 잘한 일보다 왠지 부족한 것이 먼저 떠오르면서 아 주님께 죄송하다 그런 마음도 들지만 주님이 괜찮다 나는 내 곁에 내 안에 함께 있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서 어깨 한번 으쓱하고 힘을 낼 수 있는 화요일. 그래요, 꽃도 한꺼번에 피지 않고 나무도 하루아침에 숲이 되지 않으니까요. 6월의 두 번째 날 저녁을 향해서 우리의 속도대로 산책을 떠나볼까요?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나혜선이 부른 자전거 듣고 왔습니다. 와, 막 자전거 타고 쫙 달리는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노래. 와, 상큼한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예, 달력은 6월 2일인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세워놓았던 그런 계획이 혹시나 벌써부터 막 자꾸 밀리고 계신 분 없으시죠? 마음은 아직 5월을 정리 중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아,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음은 성심을 닮은 사랑을 향한 한 걸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문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받아보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벌써 문자를 많이 보내셨어요. 하하대사님이 1등이신가 봐요. 네,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님, 오늘도 오솔길 함께 산책 갑니다. 초여름 날씨가 무덥습니다. 제초 작업을 안 했더니 잡초가 엄청 자랐네요. 어깨를 으쓱하면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 해야겠어요. 하하하 하셨네요. 그러게요. 어깨 으쓱하고 잡초. 아, 좀 제거를 하셔야죠. 비만 오면 잡초들은 쑥쑥쑥쑥 그냥 키만큼 자라는 때도 있잖아요. 거기가 공장 주변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집은 서울이신데. 뭐 아무리 공장 주변이라도 깔끔하고 말끔하게 잘 단장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좀 시원해 보이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좋은 소식 더 많이 이제 주실 거죠? 예, 그러면 계정 스텔라님이 또 오셨네요. 예, 찬미수님, 세실리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6월 2일 화요일 오늘 출석합니다. 이번 주에 음성기도 남기고 싶어도 현재 몸 상태도 안 좋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우리 스텔라는 맨날 좀안 좋죠. 그죠? 뭐 어떻게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도 자리가 안 나고 그래요. 음성기도까지 못 드려서 뭐 마음이 좀 그렇죠. 다음에 더 좋아지면 예,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픈데도 이렇게 또 출석에 발자국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현재 몸 상태 주님과 손붙잡고 딱 우리 오솔길 걸으면 조금 한결 업되지 않을까? 예, 기도할게요. 스텔라 자매님. 그리고 2037님. 전현금 세실리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부터 덥더니 지금은 푹푹 찌네요. 수녀님 방송국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새들도 잘안 날아다니네요. 아이고, 그렇군요. 너무 더우면 이제 나뭇가지 아래로 숨어서 그늘에서 자기네들끼리 놀지 않을까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더우면 처지는 것 같아요. 덥지만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하루이기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기도 요솔길 쑥 들어왔다고 했네요. 쏙 들어왔다고. 예. 늘뭐 개근상 드려도 좋을 만큼 항상 함께 하시는 2037님. 네. 참 오늘은 재미있는 얘기도 있어요. 새들도 안 날아다닌다. 동물도 더우면 처진다. 뭐 우리도 똑같죠. 너무 더우면 쭉 처져가지고 좀 시원한 데 앉아 있고 싶고 밖에 나오고 싶지 않은데 오 그래도 보면 명동거리에는 관광객이 넘쳐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고마운 마음이죠. 네, 요즘엔 어린아이들 손을 붙잡고 그렇게 걸어가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캐대언 때문에 그럴까요? 글쎄요. 예, 노래 한곡더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석서영과 박세환의 노래 잘해왔구나 듣고 왔어요. 아유, 이렇게 노래로도 칭찬을 받으면 정말 어깨가 으쓱으쓱해지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잘해오고 계시구나 하고 말씀해드리고 싶은 때가 많아요. 예, 오랜만에 우리 장경수 가타리나님 오셨네요. 예, 수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어우, 정말이에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이렇게 성함 만들어도 정말 반가우네요. 건강하시죠? 네, 오랜만에 오셔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예, 매일매일 6월달은 더 기쁘게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한 자락 기도, 두 손 모으는 그런 거룩한 6월 되시기 바랍니다. 임유리님,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셀프로 토닥 토닥 토닥 토닥 예, 리버플라이 허그 했네요. 와, 아, 버러플라이 리버플라이, 와, 멋진 표현이네요. 셀프 토닥 토닥, 와, 예, 왜 그런지 어깨가 저도 같이 이렇게 들썩들썩해지는 그런 노래였어요. 네. 황베드로님, 네, 수녀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덥네요. 더위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아침 새벽에는 또 조금 선선하고 한낮에 햇볕 아래서는 막 뜨겁고 밤에는 그렇게 뭐막 더워서 뭐못잘 만큼 그 정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에어컨들을 자꾸 이제 쏘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냉방병 걸려서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 수애들도 사도직방에서는 에어컨을 낮에는 좀 잠시 틀어놓기도 하시는데 조금 목이 안 좋다 뭐 그러면서 기침을 자꾸 하시는 쌤들이 계셔서 조금 조심스럽고 저도 좀 목이 좀 약간 칼칼하구나 그런 느낌이 조금 오늘은 드네요. 유채칠리아님, 수녀님, 오솔길 가족님들 안녕하세요. 하늘은 맑고 푸르며 녹음이 짙어가는 햇살 뜨거운 오후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시적으로 쓰셨어요? 하늘이 맑고 푸르고 녹음이 짙어가는 햇살 뜨거운 오후 뭐시한 자락 같습니다. 네, 정말 오다가 보니 그큰 건물들, 높은 건물들 앞이고 뭐 옆이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나무를 많이 심어놔서 굉장히 초록초록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봐라 뭐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막 괜히 기분이 좋아서 한번더 바라봤네요. 예. 아, 그리고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녀님. 오늘은 비 오는 아랫지방에서 출발해서 어머 아랫지방에 비가 오는군요. 뭐 태풍이 온다고 그랬었는데. 제주도를 시작해서 뭐 벌써 장마가 오느니 마느니 하는 소리는 또 조금 들은 것 같습니다만 바다를 보면서 열심히 달려서 정말로 아름다운 한 성당 근방에 도착해서 차량을 전달해 드리고 잠시 성당 들려서 마음속 지향을 담아 기도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함께 걷습니다. 와, 이렇게 또 오늘도 훌륭하게 일처리를 잘 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군요. 부산 지역인가요? 아랫역이라고 하셔서 멀리까지 지금 달려가셨는데 그래도 무사히 또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길 저는 기도할게요. 정말로 가끔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만 기억하면 살면서 살면 된다는 걸 요즘 들어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하하하 하셨어요. 아유,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볼게요. 참고로 마음속 계획은 천천히 이뤄가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제가 여는 말에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또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끝말에 붙여놓으셨네요. 예, 너무 아름다운 우리 영혼을 가진 사무엘 형제님, 오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경근 스테파노님, 네, 어서 오세요. 기도의 오솔길 화요일 함께합니다. 날씨가 33도까지 올라가네요. 그러게요. 저희 수녀원 카톨릭 말하자면 센터, 사도직 센터가 알베리온의 센터라고 했는데 거기 제가 속해 있는 콘텐츠 제작팀이 있습니다. 그 복도는 40도였어요. 40도. 와, 그래서 막 찜통 속을 걸어가서 얼른 사도직방으로 들어갔더니 거기도 에어컨을 안 틀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더워 어머 더워 하면서 그냥 앉아서 일을 하다가 나왔는데요. 야, 내일은 일찍 투표 마치고 가족들과 죽산 순교성지 순례할까 합니다. 찬미예수님 하셨네요. 안경근 스테파노님, 네, 일찍 투표 잘 마치시고 네, 순교 성지 또 순례 잘 마치시고 거룩한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잊지 마시고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꼭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7601님의 사연입니다.

수녀님, 기도해 주세요. 레지오 오성자 형님의 장부님께서 일주일 전에 배통증으로 검사 중인데 원인을 못 찾고 심정지가 돼서 가족의 걱정이 큽니다. 원인을 찾아서 빠른 쾌유하기를 빕니다.

네, 안녕하세요. 7601님께서 기도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당 레지오 마리의 단원이신 오성자 형님이라고 하셨죠? 네, 형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요즘엔 여성분도 형님 형님 하시던데 여성분이겠죠? 오성자님이시니까 예, 남편께서 예, 예기치 못한 병마를 겪게 되셔서 어쩌나 싶죠. 심정지, 심장이 멈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돌아가, 뭐라 그럴까요? 뇌사 상태 비스름하게, 그러고 계신 건가요? 아, 이런 때는 가족이나 성당 지인들은,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언제 좋아질지, 정말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막막하겠죠. 하지만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병상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손길과 가족들의 사랑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들의 간절함 속에서 주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싶어요. 지금은 뭐 답을 찾기보다 희망을 놓지 않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 하나가 더 소중하듯이 오늘 우리가 바치는 기도 한마디도 하느님께서는 귀한 사랑의 고백이 되겠죠. 주님께서 오성자님의 남편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걱정으로 지금 얼마나 지쳐 계실까 예 가족들에게도 평화와 힘을 내려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오솔길 가족님과 함께 마음 모아서 잠시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오성자 자매님의 남편을 당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심정지로 인해서 가족들은 큰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당신께서 병상 곁을 지켜주시고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어 정확한 원인을 찾게 하시고 필요한 치료가 잘 이루어져 건강을 회복해서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큰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애태우는 가족들에게는 용기와 인내를 주시고 절망보다 희망을, 불안보다 평화를 선물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이 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당신의 치유와 자비를 풍성히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뭐 아무리 병마가 거세고 앞이 캄캄한 것 같아도 예, 사랑으로 모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봐요. 예, 위로의 노래를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장환진의 임마누엘 함께 들어요.

네, 여러분의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은총도 분명히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저 이런 이런 기도 필요해요 하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아이고 티나님 네 오셨네요.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임마누엘 노래를 네 제목을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네 써주셨네요. 오늘은 괜찮으신가요? 예, 뭐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손붙잡고 가시니까 힘나시리라. 또 건강이 좀 안 좋아도 뭐 견디면서 잘 가시리라 믿습니다. 아이고 전가영 헬레나님이 오셨네요. 네, 수녀님 안녕하세요. 흘러나오는 지금 노래에 마음 위로받습니다. 오늘도 땀 식히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오랜만에 헬레나님이 오셨네요. 예, 흘러나오는 노래에 다들 뭐 흥얼거리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잘 아는 노래 같으면서도 또 뭐 오랜만에 들으면 어? 이런 노래가 있었나? 하면서 더 깊이 마음에 와닿는 때가 있거든요. 오늘이 아마 임마누엘 들으면서 그런 분이 꽤 많으신 것 같죠? 네. 튕겨벨님, 네. 찬미예수님, 수녀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숨이 막히는 날씨예요. 더위에 취약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생각났어요. 모든 아픈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 청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벌써부터 숨이 막혀요. 이 7, 8월은 어떡하죠 우리? 다 같이 깨끗 하고 있을까요? 그래요. 근데 뒤에 말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더위에 취약한 환경에 계신 분들 쪽방 뭐 이런 데 계시는 독거노인 많죠. 정말 아 어떡할까요. 이 더위 점점 더워지는데 그래도 추위보다는 낫지 않냐 않나요? 뭐 우리 수녀님 그러던데요. 네 추위에는 뭐 뗄 뭐도 뭐 보일러도 잘 안 몰 때고 이러면 더 추울 텐데 더위는 아유 그래도 힘들죠.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기회가 단다면 그분들은 그런 분들 도와줄 수 있는 손길마다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네요. 네. 예, 하하대사님, 네, 오늘 지금 또 무슨 말을 하시려고 또 한 번 들어오셨나요? 저는 주말에 사전선거를 해서 내일은 혼자서 대흥 봉수산 순교성지를 가볼 참입니다. 아이고, 좋은 곳에 가시겠네요. 네네, 사전선거 저도 했어요. 예, 요즘 파격이라는 조선시대 순교자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눈물이 나고 참으로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찔리기도 해서요. 그러게요. 우리 조선시대 순교자님들 이야기를 듣고 또 읽고 뭐 보고 그러면 지금은 너무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뭐 어디를 가도 성당이 있고 사제가 계시고 항상 고해성사도 기다리고 계신 사제가 있고 그런데도 힘듭니다. 왜 그렇게 안 가시는 분들도 많고 예 가슴이 찔리고 저도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뭐 저보다는 조금 더 하실라나요? 이 6월에 예수 성심 성월에 조금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신앙생활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 많지 싶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하는 채칠리아님, 예, 치유의 주님 오성자 남편분께 자비 베푸셔서 병의 원인을 찾고 잘 치료해서 치유의 은총 주시길 청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예, 그러게요. 오성자 되시는 남편분 심정지가 왔으니 온 가족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참 상상도 안 되죠. 실제 내가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어떤 처지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037님, 네 오성자 자매님 남편분이 심정질환이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마로 인해서
심정지까지 오고 아이고 고통이 따르고 있는 듯하네요. 하루빨리 원인 찾아서 치료를 받아서 나올 수 있길 바래요. 모든 걸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 오성자 자매님의 남편이 병마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니 보살펴 주셔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하셨네요. 아유,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 각자에게 지극히 사랑스러우며 놀랍고 아름다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그 뜻을 알고 품고 실천하기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저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소서. 제가 싸워야 할 점을 알려주시고 하루 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묵상과 성찰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은 언제나 제 안에서 비추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당신의 뜻을 따르지 못한 순간을 있는 그대로 봉헌하오니 받아주소서. 내일은 더 큰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사랑하려는 의지를 굳게 하며 당신께 의탁하오니 주님, 부족한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나의 하루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 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 보겠습니다. 예, 8766님, 네. 수녀님, 안중성당 내일 레지오마리에 전 단원이 미리네 성지로 성지순례 갑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투표들은 다 하시고 간 거 하는 거죠? 미리 예, 사전 투표 다 하셨겠죠? 네, 그러면 뭐 미리네 성지 아니라 뭐 해외 성지라도 갔다 올 수 있겠네요. 예. 뭐 레지오 마리의 단원이니까 얼마나 또 성모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 안중성당 열심한 모든 전 단원이 미리네 성지로 가시니 예 뭐 순교 우리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네 거기서 또 처음엔 부처 계셨는데 딴 데로 옮기셨나 그런 것 같죠? 예 성지순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기쁠까요? 아, 예. 라파엘님께서 네 아유 재밌게 쓰셨네요. 앞으로는 불평, 불만, 교만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6월 한 달 더 열심히 살겠다고 결심을 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예 불평, 불만, 교만해지지 않겠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라파엘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면서 잘 살도록 노력해봐요.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가겠습니다.

오솔길 단상.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몸이 건조하다 하더라도 매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남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습니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은 하느님의 모상이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모나 능력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면 더 아름답고 똑똑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랑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하느님 사랑에서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영혼의 가장 위대한 연인이신 예수께서 어느 경지에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보십시오. 두 팔을 벌린 채 심장이 뚫린 바로 거기에 사랑의 불꽃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속 좁고 미혹한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내 안에 거룩한 사랑의 불꽃을 일으키십시오. 독자 야고보 알베리온의 신부님의 사랑하며 기도하며 중에서

네, 초여름의 생기와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으셨나요? 저는 얻으셨길 바라면서 이 화요일 저녁 업무가 과중해서 피곤하신 분도 계셨겠죠? 네, 해질녘엔 노을을 바라보면서 숨 한번 크게 쉬고 평화를 찾으셨으면 하네요. 예,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끝곡 투게더가 부르는 아름다운 비행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성바오로 달소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9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근화여자고등학교 김관호 신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께 말로 얼굴을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대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이 말씀은 흔히 종교가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종교 분리의 원칙을 내세울 때 종종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해석에 동의하시겠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각자의 정치적 관점과 일치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는 기울어진 마음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정치와 종교의 기계적인 분리를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속 권력에 물든 사람들을 향한 하느님께로의 회심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라는 선언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고 하느님께 헌금을 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이는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호의호식하는 바리사이와 헤로데 당원들을 향해 로마의 화폐에 담긴 세속적 욕망은 황제에게 던져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와 회개하라는 일갈입니다. 나아가 하느님의 다스림을 외면한 채 가난한 사람들 안에 계신 하느님을 착취하고 억압한 그들의 위선을 고발하신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거룩한 종교 지도자인 척 하면서 뒤로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제국 로마와 결탁하고 있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신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투표권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통해 정치에 참여합니다. 만약 이 복음 말씀이 종교의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쓰인다면 하느님께 속한 신앙인 우리는 아예 정치에 관여조차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면서 공동선을 위해 세속의 권력자들에게 우리의 주권을 잠시 위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철저히 하느님의 뜻을 기준으로 투표하고 세속 권력들을 감시해야 합니다. 세속 권력의 입맛에 맞추어 신앙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바로 지금 여기 가장 작고 소외된 이들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성모님의 노래처럼 하느님의 다스림은 끝없는 자비와 정의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다스림에 귀 기울이고 그 다스림 안으로 온전히 되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정치적인 주장을 하느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하느님의 참된 뜻을 우리의 삶과 정치 속에 기꺼이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연중제 9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근화여자고등학교 김관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관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날이 갑자기 더워지기 시작하면 옷장 문을 열었을 때 올라오는 묵은 냄새가 유난히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겨울 옷이며 이불이며 빽빽하게 넣어두었던 물건들 사이로 퀴퀴한 공기가 갇혀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엔 옷장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옷장 문을 오래 닫아두면 안에 있던 공기까지 금세 무거워져서 한 번씩 문을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해줘야 묵은 냄새도 빠져나간다고 하는데요. 사람 마음도 비슷한 것 같죠? 해야 할 생각, 참았던 감정, 묵혀둔 서운함들까지 너무 오래 안에만 쌓아두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마음도 답답해지고 무거워지니까요. 가끔은 옷장 문을 열어 환기시키듯 마음속에도 바람이 통하게 해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 끌어안고 있던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조금 가볍게 정리해보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마이 스토리 듣고 오셨습니다. 얼마 전 저희 학교의 축제 한 부스에는 AI를 활용한 퍼스널 컬러 체험 부스가 있었어요. 가격이 비싸지는 않아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저번에 30명 정도만 참여할 수 있는 한 음악회에 갔었는데 그 음악회는 침묵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런지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무채색을 입고 왔더라고요. 다양한 색상의 옷들이 제 옷장에도 있는데 타인의 시선에 많이 피곤한 우리 사회 안에서 결국 가장 무난한 색을 꺼내 입을 때가 자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주 가끔 옷을 모양대로 색깔 순서대로 정리하다 보면 큰일을 한 것도 아니지만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살다 보면 말 못했던 서운함부터 괜찮은 척 넘겼던 감정, 혼자 오래 붙잡고 있던 걱정들까지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꾹 눌러 담아둔다고 해서 저절로 정리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한 번쯤 꺼내서 바람을 쐬어줘야 조금은 가벼워질 때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오늘 밤은 라고비와 함께 마음속 묵은 공기들도 천천히 환기시키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2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거북이의 사계.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5983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사귄 지 2년 정도 됐고 지난달부터 동거를 시작한 커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실직을 하게 됐고 남자친구는 첫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그동안 고생했으니 편히 쉬라고 하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남친의 행동이 변했습니다. 퇴근 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저와는 달리 쉬고 싶은 남친 사이에서 충돌이 잦아졌고 그러던 중 남친은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혼자 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만하자고 하면 어떻겠냐는데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할 수 있나 싶으면서 저도 감정이 터지더라고요. 남친 취직 전까지 데이트 비용의 90% 이상을 제가 부담하며 곁을 지켜온 시간들이 떠올랐고 억울한 마음에 저도 상처 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대면대면하게 지냈고 얼마 전 평소처럼 출근하는 남친을 배웅했더니 제 이야기에 생각이 많아졌다면서 집을 나서더라고요. 서로 상처를 주는 지금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잘 이겨내고 싶은데 혼자만의 의지로는 한계를 느낍니다. 잠시 제가 집을 떠나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맞을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동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로 상처 주는 날들이 계속되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먼저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첫 취직을 한 남자친구와 실직해서 쉬고 있는 여자친구의 상황 속에서 집에 와서 쉬고 싶은 남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연자분 그리고 이 상황을 감싸고 있는 그 전까지 내가 대부분의 데이트 비용을 부담했던 상황이 있어요. 서로 너무 다른 상황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해도 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두 분의 마음이 다 그럴듯하게 느껴지긴 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문제가 남겠죠. 심리학에서는 갈등이 격화되거나 감정이 너무 많이 쌓였을 때는 바로 그때 그 상황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 동안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두고 그렇게 감정 홍수의 상태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두 분의 진심이 아닐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감정의 홍수에 휘말려버린 거죠. 집을 나가던 안 나가던 중요한 것은 과한 감정의 한가운데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는 미션은 남자친구가 출근 후 집안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떠나보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다른 공간에서 내려놓고 올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생활하는 것이나 같이 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의 홍수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니까요. 시편 6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오직 하느님을 향해 말없이 기다려라. 그분에게서 나의 희망이 오느니.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조성모의 가시나무.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사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1167님,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직장 다니면서 혼자 이사 준비를 하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살면서 처음 이사를 하는 거라서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혀서 헤매고 있습니다. 포장 이사를 해야 하나, 반포장을 해야 하나 등등. 그리고 이사 일정, 잔금 일정을 맞추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신경이 여간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야 알게 되었어요. 살면서 이사는 딱 한 번만 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는 요즘이에요. 근데 그건 안 되겠죠? 네, 이사를 평생 하지 않고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집을 설령 산다고 해도 마음처럼 안 되는 게 또 우리의 인생이니까요. 저희는 본의 아니게 계속 이사 다니면서 살아가는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짐을 다시 쌌다가 다시 풀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잔금 이런 거를 생각하진 않지만 참 이사라는 게 어렵다. 신학교 때부터 그렇긴 했어. 신학교 때는 1년에 한 번이나 한 학기에 한 번씩 방을 옮겼거든요. 뭐 지금처럼 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게 일사불란하게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사라는 건 참 쉽지 않지만 대신 이사를 한번 하면 그동안 우리 몸에 쌓였던 것들, 우리 상황에 쌓였던 것들이 조금 정리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마음도 드니까요. 또 새로운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좋은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으시겠네요. 3262님, 저는 벌레를 극혐하는데요. 벌레처럼 보이는 까만 물체를 보면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고 온 신경이 다 곤두서서 흠칫흠칫 놀랍니다. 오늘도 멀쩡히 잘 있다가 갑자기 방바닥 한 구석에 이상한 까만 게 보여서 혼자 비명을 질렀는데 알고 보니 수박씨였어요. 수박씨가 왜 거기 있었을까요? 집에 분명 수박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왜 있었을까요? 정말 모르겠네요. 놀라게 하려고 그랬나? 저도 벌레는 참 싫은데 벌레를 안 잡을 수도 없고 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참, 근데 저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를 계속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집은 벌레가 많이 나오고 또 어떤 집은 벌레가 안 나와요. 벌레가 많이 나오는 집에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특히 여름에 온갖 신경이 곤두서는 거죠. 그래도 겨울에는 벌레가 잘 안 나오니까 좀 덜한데 이게 참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수박씨라도 있으면 저도 그렇게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것들을 보기 싫으니까요. 또 그렇게 우리가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놀라긴 했지만 또 별것 아닌 거라는 거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다시 또 오늘 하루는 또 평안하게 또 잠을 이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300님,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오디오를 애지중지하셨었는데요.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아버지께서 평일에는 일하느라 듣지 못했던 오디오에 평소에 본인이 좋아하던 음악 CD를 넣고 한껏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심취해 계시던 장면이 종종 떠오릅니다.
그때 그 오디오는 시간이 흘러 고물이 되어 버렸지만 가끔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즐겨 들으시던 노래가 들릴 때면 그때가 그리워지네요. 오페라의 유령 주제곡, 영국의 성악가 사라 브라이트만의 음성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디오라는 것 집안에 하나씩은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오디오가 많이 있었죠. 지금 우리 삶에는 보통 그렇게 큰 오디오는 조금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또 그만큼 큰 공간에서 듣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우리는 조금 멀어진 것 같기도 한데 또 요즘 LP판을 사는 게 또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LP판을 들으려고 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날로그 코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어렸을 때 기억 속에 있었던 그런 추억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함께했던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같이 해볼 때 그 추억 속에 잠겨서 우리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사라 브라이트만의 The Phantom of the Opera.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쳤던 일들 속에서 감사의 순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 감사함이 당연함이 되어버려서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노래 듣는 동안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의 순간들을 나눠주세요.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키네틱 플로우의 몽환의 숲 듣고 올게요.

6974님, 이제 막 병원에서 아기집을 확인하고 임신 5주차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난임일까 걱정했는데 새 생명이 바로 찾아와 주어 고맙습니다. 출산까지 잘 지켜내서 무사히 만나고 싶네요. 5022님, 갖고 싶은 책이 절판되어서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검색해서 선물이라며 보내줬습니다. 제 투정을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고 귀담아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4138님, 한동안 무기력함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조금 기운을 차려 밀린 청소와 빨래를 하며 집안을 돌봤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고마움의 사연들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그리고 새로 우리에게 와주는 새로운 생명에게 또 감사함을 느끼는 사연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참 가끔은 무기력하고 또 가끔은 친구 덕분에 웃게 되고 또 가끔은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요즘 첫 임신이 늦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난임이 많이 오긴 하는데요. 그만큼 또 정말로 새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세상 안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단순히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명 역시 소중하다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함에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내일도 감사한 일 가득한 하루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양희은의 참 좋다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5984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온 물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더 깊어지는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토록 많은 시련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전례 안에서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죄를 헤아리지 않으신다면 왜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지 않는지, 사랑하신다는 분께서 왜 고통도 함께 안겨주시는 건지 머리로는 이해하려 해도 마음으로는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걸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고통을 함께 안겨주시는 것인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왜 세상의 악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는가? 수천 년째 계속해서 신학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씨름해온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관하여 내러티브로 풀어낸 성경이 욥기의 질문이죠. 욥은 의롭게 살았는데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따졌어요. 의문을 가지는 것, 따지는 것은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만큼 지금 이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2026년의 오늘, 거시적으로는 이 세상 안에서 전쟁으로 끊임없이 자기 탓 없는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고 있어요. 미시적으로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련과 아픔 속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느님 나라가 존재한다면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그 시간이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또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대답해 줄 수 없는 우리 자신만의 삶이에요. 제 삶의 고통과 시련, 슬픔과 아픔은 제가 겪어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하여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아픔을 견뎌내기 위해서 함께 있어줄 수는 있죠. 에덴 동산과 같은 평화의 때가 오늘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은 이 고통의 언덕을 함께 넘어갈 겁니다. 1988년 아들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고 쓴 박완서의 산문집 한 말씀만 한 소서에서 소설가 박완서는 아들을 잃은 극심한 슬픔과 분노 속에서 성모상을 박살내고 싶었다고, 하느님께 따지고 싶었다고 쓰셨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문득 아들 예수를 십자가 아래에서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셨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많이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같이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느님께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드리는 미션은 욥기나 시편 22편 읽어보기입니다. 이 성경이 완벽한 해답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살아갈 중요한 질문이니까요. 시편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고통받는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인용해서 사용하시는 대목입니다. 이 시편 22편의 울부짖음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고통받는 세상의 사람들과 나를 위해 기도 안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지금 가지고 있으신 질문, 너무나 소중한 질문이니까요. 우리가 그 삶의 길 안에서 끊임없이 대답해 나가면서 우리 삶으로 증명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리베란테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 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빌 위더스의 Lean on Me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구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

0: 마음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5번 사랑의 성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신가요? 여러 성인들이 기도에 대해 말했지만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성 요한은 기도란 하느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손님이 오기 전에 집안 곳곳을 쓸고 닦는 것처럼 하느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는 거겠죠.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을 초대하듯 준비한다면 하느님도 더욱 기쁘게 우리 마음 안에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신나게 첫곡 띄워드렸어요. 노인민 신부님 목소리였죠. 기도회였습니다. 신부님 노래들이 거의 랩이 많더라고요. 근데 막 그런 복잡한 랩이 아니라 그래도 귀에 쏙쏙 박히는 뭔가 우리와 친숙한 말하는 듯한 랩이라서 좋지 않나요? 어떠셨어요? 네, 기도회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거, 기도죠. 예수님과의, 하느님과의 대화를 위해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일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성당 활동, 본당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라디오나 TV를 막 많이 보시지는 않더라고요. 주위에 보면은. 근데 시간 내서 이렇게 아침부터 아니면 혹은 재방송 새벽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 아무래도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알고 계시죠? 샵 1053, 우물정 1053, 유료 100원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통해서는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지금 CPBC 라디오 이용자 조사 실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 아무 문자나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 신청곡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용자 조사 링크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단문자로 링크 보내드립니다. 조사 완료하시면 또 소정의 사례가 있으니까요. 의견 꼭 들려주세요. 저희 라디오 이용자를 중심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또 아쉬운 점, 바라는 점, 그리고 CPBC의 다양한 매체 이용 경험까지 조사해서 앞으로 라디오 콘텐츠와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 들었는데 참 좋았다, 이런 프로그램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 이용자 조사를 통해서 의견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냥 지나

지나치지 마시고 애청자시라면 꼭한 번씩 예, 꼭 조사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화요일 코너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천상현의 오주여 나의 마음이 듣고요. 인순이가 부르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어드릴게요.

오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과 공동체를 이끌어갈 참된 일꾼이 뽑히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지역과 공동체를 위해 일할 새로운 일꾼이 필요합니다. 권력과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람, 그리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직하게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이 저희를 대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유권자들도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번 선거가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한 희망의 첫걸음이 되게 하시고, 선거의 모든 과정이 갈등과 미움이 아니라 존중과 화합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저희 공동체가 새로 선출된 대표들을 중심으로 바른 길을 향해 걸을 수 있도록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십시오. 아멘.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화요일 코너죠.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과 공동체를 이끌어갈 참된 일꾼이 뽑히길 바라며 기도드렸습니다. 다 이렇게 선거 혹시 사전투표 하셨나요? 사전투표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내일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특히 작은 이들을 위한 마음이 있는 분이 꼭 뽑히셨으면 좋겠습니다. 7346님이 항상 평화방송의 채널 고정하고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꼭 이용자 조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024님도 평소 출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각 지역의 성당 단체를 취재해 방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코너를 바라는 분들 많이 계시고, 과거에도 그대에게 평화를 낮에 방송할 때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어떤 본당의 여러 지역에 어떤 교구든 상관없이 그 본당의 성가대를 소개해 주는, 그리고 그 성가대가 노래를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틀어드리는 그런 코너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밌었는데. 그리고 제가 방송할 때도 그거 있었잖아요. 오늘은 내가 DJ 해가지고 본당에 계신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DJ로 노래 소개하고 신자들한테 막할 얘기 있으면 또 하고 편지도 읽고 하는 감동적인 재밌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쵸? 그런 코너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들 다 이용자 조사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개편하는데 서비스 개선에도 반영하려고 합니다. 5687님이 찬미예수님 슬디 새벽에 사전투표 마치고요. 전 인천교구장 최기삼 보니파시오 주교님 10주년 추모미사에 함께하려 집을 나섰습니다. 야외미사로 책넓은 모자와 시원한 물도 준비했어요. 최기산 주교님께 영원한 안식 주소서 하시면서 인천교구 한덕훈 신부님의 주님 닮은 봄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최기산 주교님 선종하신 지 벌써 10주년이 됐군요. 전에 돌아가셨을 때 저희 방송에서도 돌아가신 선종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미사 잘 다녀오셨겠지요? 네, 주일에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주님 닮은 보물 한덕훈 신부님 목소리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모란과 홍찬미가 함께했어요. 더욱더 빛나네 듣고 올게요.

네, 한덕훈 신부님의 목소리로 주님 닮은 보물 들었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모란과 홍찬미가 함께한 노래죠. 더욱더 빛나네였습니다. 요즘 이 모란 작곡가가 성악계에서 좀 힙한 스타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수들과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마지스에서 활동하는 홍찬미 씨랑도 작업을 했네요. 더욱더 빛나네. 아름다운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마르첼리노가 있습니다. 그는 박해 시대 로마에서 사목 활동을 하던 사제였는데요. 많은 이에게 그리스도를 전했고 또 수많은 개종자가 탄생했지만 결국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순교하게 됩니다. 사형을 선고한 판사가요. 마르첼리노 성인의 유해를 아무도 찾아가지 못하도록 몰래 파묻었는데 신심 깊은 신자였던 피르미나가 꿈에서 순교자의 시신을 수습하라는 음성을 듣게 되면서 성인의 시신을 지하 묘지로 옮겨서 안장했고 훗날 이 묘지 위에는 성당이 세워져서 많은 순례자가 찾아오는 곳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분들은 성 베드로, 성녀 비블리스 등 57분이 계십니다. 예, 성인이 많은 만큼 축일을 맞이한 분도 오늘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축일 맞으신 분들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가끔 이렇게 또 축일 축하한다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소개는 못해드리지만 류체첼리아님이 수원교구의 서동조 유스티노 신부님, 신둔분당의 김옥순 유스티나 어르신, 허은재 유스티나 자매님 굉장히 많네요. 영명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주님 은총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보내주셨어요. 네, 축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폴리나님도 선한 오룡동 성당의 재정분과장님이신 홍정영 유스티나 자매님 축일 축하드리면서 늘 주님의 은총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폴리나 자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스티노 많으시네요. 또 저희 본당 출신 신부님이신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 스님이랑 목사님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시는 하성용 신부님도 또 저희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시죠? 기도를 부탁해도. 네, 하 유스티노 신부님도 축일 조금 늦었네요. 축하드립니다. 노래 세곡 이어드리려고 합니다. 꼬마 마르첼리노, 마니피칸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고요. 이어서 MJ의 마음에 눈을 가진 친구야. 그리고 성바오르 뗄 수도회 흔들리며 피는 꽃까지 듣고 올게요.

마니피카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꼬마 마르첼리노 그리고 MJ의 마음의 눈을 가진 친구야 성바오로 달스도의 흔들리며 피는 꽃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통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아주 우문현답을 이렇게 말씀을 잘하실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니까 세상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에도 마음을 쏟아야 하죠. 세속의 것을 위해 하느님을 소홀히 하지 말고 또 하느님에게도 우리가 가진 것중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더 마음에 새기길 바라고요. 저는 나우화가 부르는 나 우리 하느님께 띄워드리면서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 3일 수요일 성 가를로 르왕가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한강본당 보좌 구본정 바오로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6월 3일 수요일 성 가롤로 르앙가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입니다. 주님은 뽑힌 이들을 도가니 속 금처럼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받아들이셨으니 주님이 찾아오실 때 하느님께 뽑힌 이들은 은총과 평화를 누리리라.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

0: 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순교자들의 피가 그리스도인의 씨앗이 되게 하시니 복된 가롤로와 그 동료 순교자들의 피로 하느님의 교회를 비옥한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언제나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울의 티모테오서 1장 1절에서 3절,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 바울의 티모테오서 시작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로가 사랑하는 아들 티모테오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내리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까닭에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수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0: 이 은총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스승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나는 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 잘 알고 있으며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0: 주님, 저는 당신을 우러러 보나이다.
1: 주님, 저는 당신을 우러러 보나이다.
0: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을 우러러 보나이다. 보소서, 종들이 제 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당신을 우러러 보나이다.

0: 손을 눈여겨보듯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1: 주님, 저는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0: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1: 할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이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일곱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잡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2: 오늘 복음에서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는 마음으로 또는 그분의 말씀이 선뜻 인정되지 않아서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어 물음을 던집니다. 그런데 왠지 이런 사두가이의 마음이 결코 우리에게도 낯설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버거워 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신앙 안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어쩌면 믿음은 맑고 단단한 확신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막막한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솟아오르는 질문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질문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0: 우리가 붙잡고 있던 관계의 틀, 소유의 규칙, 승패의 계산. 이렇게 되었으니 끝이라는 결론이 부활을 규정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정적인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십니다.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이 말은 곧 하느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끊어지고 심지어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처럼 보여도 하느님과 맺어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게 끝난 것이 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과거의 인물을 전설처럼 보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과 맺은 이름들을 지금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느님 앞에서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단지 끝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한 그 생명은 하느님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기적이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상황이 즉시 풀리지 않아도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과 우리를 먼저 부르시어 당신과의 관계 안에 놓아주시는 그 희망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런 말씀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막다른 길처럼 보여도 하느님의 길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관계가 무너졌어도 하느님은 다시 사랑할 힘을 주실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도 하느님은 다시 일어설 숨을 주실 수 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줍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시니 우리도 끝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문할 수 있고 또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믿음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향해 나는 너의 하느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오늘을 살게 하고 또 다시금 기도하게 하며 다시 선을 향해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하느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하느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주님을 기억하시며 그 희망으로 따스한 오늘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애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으로.

0: 주님,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복된 순교자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죄보다는 죽음을 받아들였듯이 저희도 오로지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주님 제대에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의 찬미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인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순환을 통하여 주님의 권능으로 놀라우신 사랑을 드러내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순교자들에게 불같은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

수 있는 굳센 힘을 주시어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고통을 이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훈숭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0: 함께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주

0: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1: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2: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순교자들의 승리를 기리며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그들이 온갖 고초를 이겨내게 한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가 시련을 겪을 때에도 굳건한 믿음과 사랑을 지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0: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충분히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7번, 주의 성심.

0: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구약시대에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하느님께 선택받은 인물임을 드러냈고요. 사도 마티아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혔다고 전해지죠. 이런 방식은 모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중요한 사람을 택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투표로 또 공동체를 이끌어갈 인물을 선출합니다. 대표를 뽑는 방식은 변해왔지만 그 자리의 중요성은 달라지지 않았죠. 그렇게 의미 있는 날인 만큼 심사숙고한 뒤에 꼭 선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6월 3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팍스 큰 계명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그래요. 오늘 또 중요한 날이잖아요. 좋은 날이고 또 회사를 안 가고 학교를 안 가는 건 좋은 일이니까 좋은 날이고 이렇게 선거일을 휴일로 지정한 이유가 있겠죠. 꼭 투표하려는 뜻이잖아요. 소중한 한 표 오늘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마 투표가 시작됐겠죠. 방금 이제 시작됐을 테니까 저희 방송만 다 들으시고 다녀오시기로 해요.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우물정 1053 통해서 문자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있으신 분들은요. 방송 토크 통해서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음 깊는 두레박 수요일 코너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만나실 분은 표창현 신부님이거든요. 노래 두 곡 듣고 만나볼게요. 최선미와 심교린이 함께한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권성일의 목소리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띄워드릴게요.

마음속에 촉촉함을 길어올려 보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수원교구 표창위원 프란치스코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가 생각에 잠깁니다. 지난 겨울 풍경이 떠오르며 무척 추웠던 기억이 스쳐갑니다. 그런데 지금 창밖에는 점점 더워지는 여름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계절은 변해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빛깔도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문득 떠오른 호기심에 과학 상식을 찾아보았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위도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시속 약 1340km라고 합니다. 적도에서는 약 1674km, 반면 극점에서는 0에 가깝다고 합니다. 위도에 따른 회전 반지름 차이로 인해 속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공전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요? 시속 약 10만 7천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어지럼이나 멀미를 느끼지 않는 것은 관성과 함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떠올리며 문득 나와 세상 그리고 하느님을 생각해 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잔잔하고 바람마저 멈추면 한 장의 사진처럼 고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늘 같은 일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끊임없는 역동이 흐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키도 자라고 지식도 넓어지고 마음도 깊어지며 경험과 지혜를 쌓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그러한 역동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모두 역동 안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관성 덕분에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또한 어쩌면 하느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익숙해져 버린 나쁜 관성 때문은 아닐까요? 마치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아이의 마음처럼 우리는 은총은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골라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역동의 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성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은총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익숙함이라는 관성이 그 은총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가끔은 잠시 멈추어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역동과 하느님의 현존을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하느님의 현존과 은총을 가득 느끼시길 바라며 가등중창단 7집 앨범에 수록된 곡 느껴봐요 들려드립니다.

네, 따뜻한 목소리로 만나봤어요. 마음 깊는 두레박 오늘은 표창현 프란치스코 신부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갓등 중창단의 느껴봐요까지 이어드렸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라디오 이용자 조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CPBC 라디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링크 바로 단문자로 보내드리고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CPBC 플러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거기서 또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이용자 조사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사 완료하시면 또 소정의 사례가 있으니까 의견 꼭 들려주세요. 저희 라디오 식구들이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좋아하시는지, 또 어떤 것을 더 듣고 싶어 하시는지, 아니면 이런 건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필요하니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을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더니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은 방송 토크로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저는 이미 했어요. 이렇게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듣고만 계시던 분들 오늘은 또 쉬는 날이라서 여유 좀 있으시잖아요. 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단문자로 링크 가니까 꼭한 그렇게 금방 끝나진 않아요. 되게 의견을 꼼꼼히 적어주셔야 되는 거라서 5분에서 10분 정도 저희 CPBC를 위해서 투자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비안나 님이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요.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예. 이렇게 매일매일 출석 체크나 얘기를 해주시진 않지만 조용히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특별한 날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날은 한 번씩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제가 꼭 기억할게요. 6692님이 정오틸리아님이에요. 성가 신청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기도 신청합니다. 해주셔서 이곡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귀동 세례자 요한님도요. 출근길에 듣기 좋아요 하시면서 성바오로 딸 수도의 버전의 풀꽃의 노래 신청해요 보내주셨어요. 제가 주로 잔꽃송이 버전을 많이 들려드렸나요? 그럼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립니다. 시몬과 데레사의 어머니의 기도, 성바오로 딸 수도회 풀꽃의 노래 두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신청곡으로 두 곡 이어드렸죠. 시몬과 드레사의 어머니의 기도였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성바오로 딸 시도회의 풀꽃의 노래였습니다. 네, 오늘 성인 중에는 성 가롤로 르왕가와 동료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선교사가 중앙아프리카에 처음 파견된 거는 1879년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임금은 가톨릭교회의 호의적이었지만 후계자인 무앙가 왕이 즉위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고문과 또 잔인한 방식의 처형에도 굴하지 않았던 이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결국 순교했는데요. 자, 이 밖에도 오늘 추기를 맞이한 성인 성 다비노, 성 리파르도 등 32분이 계십니다. 네, 추기를 맞으신 분들 추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어드릴 곡은 서민택이 부릅니다. 내가 광야에 나서게 된 이유는.

3인택의 내가 광야에 나서게 된 이유는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들을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 죽은 이들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라고 밝히시죠. 이 세상에서 죽은 이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느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있다고 알려주신 건데요. 부활은 하느님과의 관계도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에서 우리에게 또 커다란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이들의 주님이신 하느님을 떠올리면서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오늘도 꼭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봄날의 미소가 부르는 부활하신 예수님 띄워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디 찾아가지 않고도 신앙을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특강 참 좋았는데 녹음이라도 해둘 걸 아쉬우셨나요? 그럴 땐 유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해보세요. 이상재 가스트 신부의 보듯게살, 사제의 수도자들의 신앙특강, 가비가 전하는 사람 사는 풍경들, 그리고 대구 CPBC의 라디오 방송 현장까지 다 골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8번, 간절한 주의 사랑.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가롤로 르왕가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근화여자고등학교 김관호 심.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일곱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 드는 일도 시집 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뉴스 기사의 댓글을 읽다 보면 신앙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불쾌하고 무례한 글들을 만나곤 합니다.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섣부른 판단만이 아니라 생명의 경중을 경제성으로 따지는 글등이 불쾌하고 무례하게 느껴지는 모든 글들은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 글들이 너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서 불쾌하고 무례하게 느껴집니다. 이 불쾌함과 무례함의 이면에는 사실 실망 혹은 차게 식어버린 희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거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굴곡에서 빚어진 냉소와 절망이 타인을 향한 무례함과 불쾌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지닌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상태로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절망이 타인을 차갑게 밀어내는 냉소로 이어진다면 반대로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이면의 아픔까지 품어내는 조금 더 정중하고 친밀하며 친절한 삶의 태도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희망을 지닌 분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사두가이들이 던진 비유는 비록 만약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태도는 예수님과 사두가이들 사이에서 큰 차이로 드러나게 됩니다. 희망을 지니지 못한 사두가이들은 더 나아질 미래가 아니라 절망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전제에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오직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논쟁의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반면 희망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이야기 속 인물에 대한 나아질 미래와 하느님의 위로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논쟁의 화두인 부활은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굳은 의지가 외아들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기적적인 사건 자체만을 믿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조금은 더 친절해지고 따스한 웃음으로 대하는 삶의 자세를 실천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이라는 희망을 품고 서로에게 더 친절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차가운 냉소와 조롱 속에서 외롭게 서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기꺼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성 가롤로 르왕가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근화여자고등학교 김구한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구한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3: 충분히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4: 미사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운전을 시작했을 때 초보 운전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역시 주차겠죠? 주차장만 들어가면 괜히 불안해지고 뒤에 차라도 한 대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요즘은 후방 카메라가 있어서 좀 수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지역 공무원의 아주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운전자들이 사이드미러만 보고도 주차를 훨씬 쉽게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바닥에만 그려져 있던 주차선을 벽까지 쭉 이어놓은 거죠. 이렇게 주차선 하나가 차를 제자리로 이끌어주듯 오늘 우리가 행사한 한 표 역시 우리 지역의 방향을 잡아주는 기준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바른 방향을 찾아가길 바라며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우수진 아가다입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바삭해.
4: 맛있는 60개 치킨.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60개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60개 치킨.
5: 크크크.
3: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유다빈 밴드 항해, 이 노래로 2026년 6월 3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전투표로 이미 투표를 끝낸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오늘 저녁 6시까지 투표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꼭 나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초보 운전 이야기, 주차 얘기하면 할 얘기 너무 많죠. 저는 그 왜 못된 심포가 하나 있는데 그 운전 잘 못하는 차 보면은 택시기사 아저씨들이나 아빠들이 집에서 살림이 나야지 또 차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전 그게 되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듣기 싫은 거예요. 운전 안 할 때부터. 그래서 운전을 잘하려고 나는 저런 소리 듣지 말아야지, 저런 소리 안 나오게 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운전 연습 진짜 열심히 하고 운전 조금 터프하게 해요. 이렇게 약간 느리게 간다거나 약간 끼지 못하고 낑낑대고 이런 거 보면은 뒤에서 속 터진다고, 또 저 여자지 여자야, 운전자 여자지, 이런, 지금은 그런 얘기 많이 안 나오지만 저 때만 해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게 되게 듣기 싫은 거예요. 되게 듣기 싫어가지고 운전을 잘해야겠다, 난 운전 잘할 거야 그러면서 남자같이 운전하려고. 이거 말 자체가 되게 또 성차별적인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듣는 게 싫고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되게 아득바득 운전 연습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주차는 또 다르죠. 주차는 달라요. 주차하면서 여러 번 벽에 부딪혀도 보고 긁어도 보고. 주차 얘기하면은 할 얘기 너무너무 많죠. 주차선을 벽까지 쭉 긋는 아이디어 하나가 주차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곳도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선 하나에도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 있으니 오늘 내가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보는 거 좋을 것 같네요. 1252님. 운전은 그럭저럭 하겠는데 지하주차장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벌렁거려요. 사실 혼자 벽도 여러 번 긁어먹어서 남편한테 많이 혼냈네요. 주차는 다 어려운 거예요. 남성분들도 어려워하실 거예요. 아니야. 뭐 남자 여자 나누지 말자. 그냥 다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할 거예요. 693 하나님, 주차 공식 믿을 거 못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평양 주차하다가 진짜 울 뻔하고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다행히 길 건너 택시기사님께서 대신 주차를 해주셨습니다. 709 하나님, 아빠의 오래된 자동차를 물려받아서 후방 카메라 없이 연수를 했더니 주차 실력이 빨리 늘더라고요. 후방 카메라가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옛날식으로 막 사이드리 미러만 보고 막 몸 돌려서 보고 막 이러면은 쉽지 않은데 후방 카메라 좀, 그리고 거기 그 후방 카메라에 주차 유도선 같은 거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기술이 더 발전해가지고 주차도 알아서 해주는 그런 차들도 있고.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지니에서 외쳐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사연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그리고 공감 맛집 감정식당도 오픈합니다. 이서원 교수님과 함께 감정식당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가수 진이야. 오늘의 날씨를 알려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에서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기온이 가장 높게 오르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곳에 따라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 전라동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에서는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소나기가 내리면서 열기가 잠깐 식는 듯 하겠지만 그래도 대기가 불안정해져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내리는 거니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옷차림 하실 때 준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고요. 자, 오늘 날씨에 어울리는 노래 두 곡입니다. 언터처블의 It's Okay. 김태우 린의 내가 야 하면 넌 예 yeah!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에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한 아파트 놀이터 한쪽에 아이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멋진 놀이기구도 새 장난감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건 한 경비 아저씨의 손길입니다.

아저씨 한 번만 더 밀어주세요. 아이들의 외침에 아저씨는 땀을 닦아가며 그네를 힘껏 밀어주십니다. 더 높이, 더 신나게. 이 경비 아저씨는요, 비가 오는 날이면 망가진 우산을 고쳐주고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아이들에게 우산을 씌워 집까지 바래다 주기도 하십니다. 유명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예술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예술가. 하지만 주민들이 기억하는 건 그분의 화려한 이력이 아닌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더 웃게 해주시는 마음 따뜻한 경비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포항의 어느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겠죠. 그리고 그 곁에는 그저 마음껏 놀라며 힘차게 그네를 밀어주시는 든든한 좋은 어른이 서 계십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내가 아는 내 주변 친절왕.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보기들의 주변 사람들 자랑.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샷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토이 김형중 좋은 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경비 아저씨와 인사만 하고 지내도 참 이렇게 정 많은 아파트 내 다정한 아파트 내 할 텐데 이곳에 계신 경비 아저씨께서는 아이들 그네도 밀어주시고 고장난 우산도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진짜 살맛 나는 진짜 정이 넘치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저 어렸을 때는 정말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랑 친했거든요. 엄마가 뭐 많이 만드시거나 뭐 많이 사시면 꼭 아파트 아저씨한테 경비 아저씨한테 갖다 주고 와 이러면서 심부름도 많이 시켜가지고 그 경비실 문 열고 들어가서 아저씨 엄마가 이거 갖다 드리래요 맛있게 드세요 이러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좀 삭막해져서 그런가? 참 그래요.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어떤 1층에서 어떤 경비 아저씨가 90도로 인사하는 걸 보고 중2 학생이 마음이 너무 불편해져가지고 누군가가 항의를 했다 하죠.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제대로 안 하신다 뭐 이러면서 항의를 한 뒤부터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비 아저씨가 90도로 인사를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중2 여학생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졌다 하면서 편지 글을 그 엘리베이터인가 그 앞에다가 붙였다. 그게 되게 이슈가 됐었던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여학생의 말도 되게 맞고 아주 똑부러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따뜻한 경험을 하면서 자란 우리 세대가 굳이 그렇게까지 아저씨의 인사를 못 받으면 안 되나? 하루의 시작에서 아저씨의 인사를 못 받으면 하루가 불행해지나? 뭐 그걸 굳이 또 뭐 항의를 하고 그러셨대. 뭐 정확한 그 진위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그 여학생이 참 똑부러지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이 아파트에서는 아버지같이 따뜻함을 주시는 경비 아저씨를 덕분에 참 살맛나는 아파트다. 살맛나는 동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따뜻함을 경험하면서 자란 아이들이라면 분명히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들의 경험을 나눠주면서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친절 왕들이 계신지 한번 만나볼게요. 6902님, 제 옆자리 동료는요, 본인 간식 살 때 꼭 제 것도 같이 사다 줘요. 덕분에 신상 간식도 맛보고 구하기 어려운 것들도 먹어본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커피로 보답해요. 1255님, 우리 동네 친절왕을 소개합니다. 바로 문방구 사장님이신데요. 우산 없이 가는 아이들을 보면 우산도 빌려주시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서 친구 한 명을 놀리고 있는 것 같으면 따라가서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울 딸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전화기가 없었는데 무슨 용기였는지 문방구에 가서 전화기를 빌려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사장님께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 후로 친하게 지낸답니다. 요즘에는 이런 문방구 많이 있나요? 우리 학교 앞에는 꼭 문방구 두세 개씩 있었잖아요. 그리고 문방구 사장님이 진짜로 되게 정도 많고 뭐 가끔은 무섭기도 하지만 되게 정도 많고 막 그랬었는데 0012님, 저희 아파트 청소여사님 최고. 아이들 보면 아이고 예쁘다 하시면서 웃으면서 인사해 주십니다. 세상에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에는 봉투에 용돈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명절 때가 되면 꼭 청소여사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드린답니다. 라고 어머 정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 행복을 여는 아침 식구들 중에서는 그죠?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노래 한 곡 듣고 다 힘내볼 진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 오늘의 다짐 오늘은 아주 치열하게 쉴 거야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빨간 날이지만 투표하고 일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다짐, 자기 암시 남겨주세요. 한 통에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는 하울 제이의 Perhaps Love.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를 외치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9023님. 아들 방 옷걸이 설치해준다고 사놓고는 한 달째 조립을 못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조립하고 말 테다! 아들 방 옷걸이 설치해도 돼지우리는 돼지우리예요. 정리는 안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난 한다면 한다! 오늘 꼭 조립하고 말 테다! 화이팅! 자, 3114님. 오늘도 무사히 이것만이 저의 다짐입니다. 무사한 하루 정말 중요하죠. 정말 3114님의 무사한 하루를 복디도 함께 응원합니다. 7423님, 오늘 남편이랑 데이트를 가장한 운전 연수를 합니다. 그분이 부디 친절하게 지도해 주시길 바라며 안전 운전! 운전은 남편이랑 아빠한테 배우는 거 아니라고들 하던데 오늘 절대 싸우지 마시고 정말 친절하게 지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나도 상처 안 받기를 안전 운전 화이팅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다 힘내볼지니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여러분들 다짐, 마음속 외침 만나볼 테니까 샵 1053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또 재미난 오늘의 지니 뽑아서 선물도 드릴게요. 노래는 싸이의 Right Now!

설레는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 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 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선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묵주와 팔찌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A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드립니다.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우리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723 하나님, 오늘 쉬는 날이라 아이들이랑 인터넷에 유명한 간식을 만들어 먹기로 했는데요. 부디 아이들이 그 사실을 까먹었길. 그냥 치킨이나 시켜 먹자 얘들아. 진짜 인터넷에 유명한 간식, 재미난 간식들 많이 있죠. 아이들 절대 안 까먹어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을걸? 눈 뜨자마자 엄마 우리 그거 언제 만들어? 라고 물어볼걸? 아, 오늘 또 정리도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를 복디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166님, 아 복디의 항상 다짐이랑 비슷해요. 삼시세끼는 많다. 두 끼만 먹자. 외쳐봅니다. 그쵸. 삼시세끼는 많아. 내가 활동하는 거에 비해 세끼는 너무 과해. 너무 과분해. 두 끼만 먹자. 하, 그래 수진아 오늘 두 끼만 먹자. 명심하자. 3652님. 오늘은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제가 사실 극 아이라 일부러 전화기 보면서 못 본 척 할 때가 있는데요. 가끔은 이런 제가 참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은 꼭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쵸. 가끔은 그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쵸? 아, 3652님 문자에도 복디가 완전 공감을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짐하셨으니 꼭 먼저 뭐 개미 소리가 나든 뭐 염소 소리가 나든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든 꼭 먼저 인사하는 성공한 3652님이 되시기를 복디가 응원합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 닿았을지 오늘의 지니 뽑아봅니다. 오늘의 지니는요. 싸우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7423님 그리고 용기 내서 먼저 인사 건네시라고 응원합니다. 3652님께 선물 드립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인크레더블 타블로 진우션의 오빠차

KBS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끝곡 콜드플레이 픽스 유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8시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지금 르노 대구 로드쇼에서 만나보세요. 6월 5일부터 7일까지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에서.
3: 르노.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4: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5: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0: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 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1: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즐겨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이어서 공감 맛집 감정식당도 오픈합니다.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 감정식당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면 사연 있으시면 샵 1053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즐겨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 이승철의 소리쳐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가지 말라고 소리쳐, 가지 말라고 말했어. 자, 오늘 소리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가지 말라고 소리쳐, 가지 말라고 말했어. 이승철님은 가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소리치고 싶은 말은 어떤 건가요? 투표하라고 소리쳐, 6시라고 말했어. 또 방 지우라고 소리쳐, 돼지우리냐 말했어. 자, 여러분들이 외치고 싶은 그것, 행복을 여는 아침에 외쳐주세요. 과연 뭐라고 소리치고 싶으신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승철의 소리쳐 듣고 올게요.

CPBC 라디오 호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복작복작 이승철의 소리쳐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뭐라고 소리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소리 한번 복디가 대신 외쳐봅니다. 6792님 약간 비슷비슷해.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는 생각하시는 게 저랑도 비슷비슷하고 서로서로가 되게 비슷비슷해요. 먹지 말라고 소리쳐 계속 먹는다 말했어. 저 집에서 분명 삶은 계란에 올리브유 둘러서 소금 후추추추추 쳐서 배부르게 먹고 나왔는데 사무실 도착하자마자 커피랑 빵 먹고 있어요. 천연 위고땡 소용없네. 복디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삶은 계란은 배가 부를 수가 없어. 이게 천연 위고땡이라고 삶은 계란 먹고 그러면은 뭐 포만감이 느껴져가지고 뇌에서 먹고 싶은 생각이 끊긴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복디는 뇌가 다른가 봐요. 저는 계속 먹고 싶어. 삶은 계란 10개도 먹을 수 있어. 계속 먹고 싶어. 2066님 일어나라고 소리쳐 투표하자고 말했어. 자, 새벽에 1등으로 투표하고 해장국 먹자던 남편 아직도 자고 있어요? 아, 그래도 휴일이잖아요. 쉴 수 있는 날이니까 뭐 투표는 6시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죠? 아이, 너무 배고프다. 나 진짜 지금 당장 해장국 먹어야겠다 싶으시면 톡톡톡톡 쳐서 얼른 깨우세요. 깨우세요. 나 지금 예민해지고 있다. 나 배고프다. 0923님, 용돈 달라고 소리쳐 올려달라고 말했어. 엄마, 제발 용돈 좀 올려주세요. 5234님, 쉬는 날이라 소리쳐 빨간 날이라 말했어. 저는 오늘도 출근입니다. 투표도 완료. 아, 그러시구나. 속상하시다. 속상하시겠다, 진짜. 5234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1012님, 빨리 나와라 소리쳐 나도 급하다 말했어. 화장실 들어간 딸 안 나오나요? 식은땀이 나네요. 딸, 볼일 다 봤으면 나와. 거울 그만 보고! 아우, 1012님, 빨리 들어가셨으면 좋겠네. 아이고. 자, 그럼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봅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자, 1012님께서 빨리 화장실 들어가실 수 있도록 딸, 빨리 나와! 복디가 대신 외쳐드립니다. 자, 1012님께 선물 드리면서 노래 듣고 수요일 코너 감정식당으로 돌아올게요. 노래, 씨야의 사랑의 인사.

0: 감정에도 맛이 있습니다.
1: 그 맛을 누군가 알아준다면 더 맛깔나게 살 수 있겠죠.
0: 수요일의 공감 맛집 감정식당. 우리 감정의 맛이 뭔지 딱 캐치하고 그 맛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공감 파인다이닝 감정식당 오픈했습니다.
1: 네, 자,
0: 공감 미슐랭 이성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워낙 빨리 서로 나누고 싶다 보니까 말이 엉켰네요. 감정 셰프 이성원입니다.
0: 네, 교수님. 한 주 동안은 잘 지내셨나요?
1: 너무너무 잘 지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0: 네.
1: 저 한 학기도 어디 대학원 수업도 다 마쳐가는 때가 돼가는 것 같아요.
0: 오, 네. 특히 오늘은 조금 여유로운
1: 네 맞습니다.
0: 네, 선거만 하고 나면 좀 여유로운 빨간 수요일입니다.
1: 네네.
0: 오늘 혹시 아침에 뭐 계획 있으신가요?
1: 투표 마치고 나서 저는 저 경남으로 강의를 떠납니다. 옛날하고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0: 뭐예요?
1: 뭐냐 하면 내일 강의인데 오늘 떠난다는 거예요.
0: 아~
1: 이게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0: 오, 체력 안배를 위해서.
1: 네, 그 핑계고 가서 하루 놀려고.
0: 혼자

0: 아, 저는 이 한건도 낑낑대면서 머리
1: 네네.
0: 빠져가면서 썼거든요. 정말 머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1: 한
0: 이것이
1: 권이 제일 힘들어요.
0: 아, 쉽지 않은데
1: 첫 번째
0: 어떻게
1: 책인가요?
0: 이제 처음이죠. 첫 책인데 교수님 어떻게 10권?
1: 15권.
0: 15권.
1: 네네.
0: 15권을 쓰시는지 참 그것도 뚝딱 해내시잖아요.
1: 그게요. 한 권이 14권 합한 것보다 더 길어요.
0: 아, 너무
1: 그러니까
0: 힘듭니다.
1: 위로를 보냅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잘될 겁니다.
0: 잘 됐으면
1: 네.
0: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감정식당입니다. 어디 가서 말 못할 나의 마음속 고민, 감정,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 CPBC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말 못할 고민이라서 쑥스러우신 분들은 애플리케이션에 비밀글 기능이 있어요. 비밀글 기능으로 사용하시면 익명으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주문서 살펴볼게요.

0: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며칠째 마음이 너무 허해서 사연 남겨봅니다. 얼마 전 아들이 친구들이랑 동네에서 농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기 농구를 했는데 자기 팀이 이겼고 작은 피자 한 판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밥 먹으라고 부르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방문 닫아놓고 혼자 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다 먹어가더라고요. 근데 더 서운했던 건요. 거실에 엄마랑 형이 있는데도 한 조각 먹어보겠냐 이 말 한마디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제가 피자가 먹고 싶어서겠나요. 가족이 같이 있는 집에서 혼자 방에 들어가 몰래 먹고 있다는 모습이 솔직히 너무 치사해 보이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랑 형한테 같이 먹자는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라고 했거든요. 아들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아니 제가 농구해서 이겨서 받아온 건데 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물론 한창 먹성 좋은 중3 남자아이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는 생각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가족이라면 같이 먹자라는 말 한마디 정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이의 이런 모습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에게 한마디 따끔하게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제가 너무 서운해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일까요?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 피자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1: 그렇죠.
0: 아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머니는. 아니 내가 지금 자리를 비운 것도 아니고 정말 방문만 나가면 형이랑 내가 있는데
1: 네.
0: 한번 권해보지도 않고 네. 말만이라도.
1: 어쩜 애가 벌써 이렇게 이기적이냐?
0: 너밖에 생각을 못하니? 라는 생각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면서 나중에 얘가 또 다른
1: 이렇게 될까봐
0: 공동체 생활에서 이런 밑보이는 행동을 했다가 네네. 뭐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걱정하시는 사람이죠.
1: 엄마의 걱정이 너무 이해되죠. 정말 그 얘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편 서운하잖아요.
0: 그쵸.
1: 서운한 게 뭐냐면 자기는 정말 자기 먹을 거 아껴서 애한테 너도 먹어봐 하고 다 주는 게 엄마인데 아이는 어떻게 방문까지 잠궈놓고 자기가 꾸역꾸역
0: 혼자
1: 거의 마지막 다 먹고 그렇게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엄마한테 화까지
0: 화내고.
1: 내니까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10분 이해가 되면서
0: 네.
1: 지금부터 20분, 30분 빠밤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빠밤.
1: 첫 번째 빠밤. 엄마 농구 해봤나?
0: 아니요. 안 해봤죠.
1: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0: 아, 체력적으로.
1: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해가지고 그 이긴다는 게 정말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 같단 말이죠.
0: 그렇죠.
1: 그래서 20분으로 빠밤으로 들어간다면 아이는 지금 금메달을 먹고 있는 거다.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금메달을 뺏어 먹으려고 하냐. 아이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0: 그렇죠.
1: 자기가 애쓴 거, 그동안 노력한 거, 아슬아슬하게 겨우 간신히 이긴 것 이런 것들이 환호와 함께

0: 피자로 표현된 거 아니겠습니까?
1: 승리의 맛을 즐기고 있는데
0: 승전보를 안고 와서 네. 전리품을 지금 먹고 있는 거죠. 즐기고 있는 거죠. 먹는 행위를 떠나서 감탄하면서 이것을 스스로에게 탐복하는
1: 그쵸.
0: 그런 시간인 거죠.
1: 그렇네요.
0: 그런데 엄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가지고
1: 어떻게 말 한 입도 안 주니?
0: 그런 식으로 판을 깹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20보 양보해서 아이 입장에서는 전혀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가 얼마나 애써서 우승했는지 내게서 이겼는지 그래서 전리품을 얻었는지 더구나 작은 피자라면서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농구해봤나? 너무너무 큰 피자를 한 판 다 먹을 수 있는 체력이 소모되는데 왜 이렇게 농구에 대해서 잘하냐? 제가 농구를 한 게 아니라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농구부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격심한 그 체력 소모, 그다음에 엄청난 에너지의 소모가 되는 게 농구라는 것. 그래서 농구하면 막 다이나믹 하잖아요.
1: 그쵸.
0: 이기면 환희가 말도 못합니다. 저 같으면 30보 이제 빠밤으로 들어간다면 우승했다고? 이야 피자로 되겠어? 그러면서 치킨하고 콜라.
1: 아니면 큰 피자.
0: 큰 피자. 우리 같이 즐기자 하고 이 축제 분위기를 더 판을 키운다. 이게 빠밤 30보 양보했을 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40보로 들어갑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무엇인가? 아이는 자기 감정만 생각하고 충실하면 아이다. 아이는 지금 너무 아이답죠. 중3답잖아요.
1: 그쵸.
0: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좀 힘든 것은 아이 감정도 읽고 내 감정도 읽어야 된다는 거죠.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 감정까지 읽어주는 어른으로서 면모를 보여줬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빠밤이고요.
1: 네.
0: 또 하나는 지금이라도 똑바로 알려줘야 될까요? 에 대한 저의 대답은 늦었다.
1: 이미 늦었다?
0: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제가 제 아들한테 물었더니
1: 잔소리
0: 억울한 것.
1: 억울한 게 싫다.
0: 잔소리는 억울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1: 네.
0: 잔소리가 싫은 거죠. 왜 그때 얘기 안 하고 지금 얘기해? 라는 것도 그렇고 그게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둘 다 억울한 거죠. 시기가 지난 것도 억울한데다가 먹은 게 뭐 내가 우승해서 받은 건데 내 건데 왜 엄마가 왜
1: 엄마가 보태줬어?
0: 그래 나눠 먹어야 돼? 뭐 이러면서 반발하고 억울함이 커질 수 있다는 그쵸. 거죠. 그래서 평소에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그 뒤에는 얘기하면 무엇이 되냐면 숨어서 교통속도 위반을 단속하는 교통경찰차 부모가 돼버린다.
1: 얌체경찰.
0: 네. 제일 속상한 게 커브 들었는데 터널 지나서 뭔가 경찰차가 숨어있으면서 적발된. 어떻게 앞에서 예고편이 없잖아요.
1: 그쵸.
0: 그러다가 뒤에 가가지고 적발을 딱 해버리니까 저도 그런 적을 자식으로 살면서 몇 번 느꼈거든요. 아버지가 서울 올라왔는데 너는 바쁘다면서 연락 한 번 없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양해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꼭 연락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섭섭했으면 아버지께서 일찍
1: 그때 연락했지.
0: 내가 서울 가면 네가 바빠도 연락 한번 하는 게 자식 도리다. 이런 걸 미리 알려주든지 어떻게 내가 태어나자마자 그런 도리를 다 알아서 아버지가 원하는 기준을 다 맞출 수 있냐. 아버지 기수는 앞서가고 제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네가 참 아직은 철이 안 들었다 이랬을 때 교통경찰이 단속하는 것 같은 억울한 마음이
1: 그쵸.
0: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미리 이야기한 게 아니면 네가 운동 경기라든지 뭘 해서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나누는 거야 라는 교육이 미리 있지 않으면 나중에 얘기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
1: 늦었다.
0: 예.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사실 네가 얼마나 기뻐서 그랬겠냐 하고 마음을 읽어준 뒤에 엄마는 한편 형이랑 같이 먹으면 즐거워하면 더 좋을 텐데 나무라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같이 기쁨도 나누면 어때? 우리도 축하해주고 콜라도 있었는데 그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이에게 전혀 부담감이 없이 아이 감정을 읽어주고 교육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훈육이자 양육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의 빠밤입니다.
1: 빠밤. 네. 6012님께서는
0: 네.
1: 귀여운 문자 보내주셨는데 저 같았으면 밥해서 안 줬을 것 같아요. 엄마가 만든 대로 엄마가 차린 건데 네가 왜 먹니?
0: 아, 네.
1: 그럼 아이가 엇나가려나?
0: 아, 네. 중3 여학생 같은 발상이 됐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1: 네. 눈. 1202님께서는 엄마가 음료수 쏠게, 피자 같이 먹자. 방에서 혼자 먹다 들킨 아들도 괜히 민망해서 더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하셨네요.
0: 이게 어른이죠. 그쵸? 이게 엄마죠. 제가 바로 빠밤으로 말씀드린 게 이런 엄마가 되셔라. 그쵸?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축제를 키워라.
1: 음료수 쏠게.
0: 네. 쏠게.
1: 자, 4447님. 우리 딸 방에도 가보면 맛있는 젤리, 사탕, 초콜릿을 서랍에 숨겨두고 먹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왜 숨겨뒀냐 했더니 엄마가 이상한 거래요. 서랍에 넣어둔 거지 왜 숨겨둔 거냐고.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의 삐딱한 시선이 아이들을 삐딱하게 만든 거더라고요.
0: 아이의 세계 인정해 주는 게 또 어른이죠.
1: 그렇죠. 자, 여러분은 지금 이성훈 교수님과 함께 내 감정을 요리하고 내 운명도 바꿔보는 감정식당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소되지 않는 감정이 있다면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애플리케이션에는 비밀글 기능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노을 함께.

0: 결혼 6년 차 초등학생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평범한 남편입니다. 아내 문제로 고민이 생겨 처음으로 남겨봅니다. 처음 연애할 때부터 우리 아내는 굉장히 원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호도 칼같이 지키고 새치기 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같아서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돼요. 예를 들면 산책하다가 개 배설물 안 치우고 간 사람을 보면 끝까지 따라가 사진을 찍고 신고합니다. 목줄 안 한 강아지 보면 바로 구청 민원 넣고요. 얼마 전에는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는 차량 사진을 찍어서 신고합니다. 지하철에서도 비슷합니다. 냉난방이 너무 세거나 약하면 바로 민원을 넣고요. 엘리베이터 점검이 늦는다, 분리수거가 엉망이다, 담배 냄새 난다 싶으면 관리사무소에 바로 전화합니다. 처음엔 저도 아유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잘못된 행동을 그냥 넘기지 않는 건 필요하다고도 생각했고요. 요즘은 조금 다른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온 날이면 유독 더 예민하게 주변 사람들을 지적하고 또 신고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아, 좀 과한 것 같은데? 라고 한마디 했더니 오히려 아니 잘못한 사람이 문제지 왜 내가 문제야?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도 많잖아요. 언젠가는 욱하는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 아내가 봉변당하는 건 아닐까 그게 제일 걱정돼요. 아내는 정의감이 강한 걸까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다른 방식으로 풀고 있는 걸까요? 남편으로서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 건지 좀 덜 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이 됩니다. 준법 정신이 투철한 우리 아내.
1: 네네.
0: 처음에는 아 바르다 사람이 되게 올곧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저 예시들이 배설물 안 치우고 가면 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에티켓이 이거는 그렇죠. 에티켓이잖아요. 목줄 안 한 강아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
1: 맞습니다.
0: 또 장애인 주차구역 이거 딱지 떼요 실제로.
1: 그렇죠.
0: 얼마나 네. 스트릭트한 되게 네네. 엄격한 룰이잖아요.
1: 네네.
0: 근데 대신 뭐 지하철에 민원을 넣는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체감하는 건 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엘리베이터 점검 아, 빨리 하고 싶죠. 근데 뭐 부품의 문제일 수도 있고
1: 네.
0: 또 엘리베이터 점검 안전을 위해서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분리수거 엉망? 아이고 뭐 어떡해요. 에휴 참. 그러니까 룰,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는 거는 좋지만 너무 과해도 너무 과하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우리 고민을 해주신 남편분이 남겨주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복디님 아까 사연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복디님은 이런 분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문장을 읽었잖아요. 뭐 그 잘못된 사람들이 문제지 내가 왜 문제야 하는데 그게 칼날이 안 들어있어요.
0: 아, 왜? 아니에요. 아니, 잘못한 사람이 문제지. 왜 내가 문제야?
1: 평소에 쓰던 말투가 아니야. 그래서 좋은 게 좋다는 태도가 있죠.
0: 그렇죠.
1: 그렇죠. 지금 또 이렇게 코멘트 해주실 때도 아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하는 게 복디님 모습 같아요.
0: 네네.
1: 세상에 보면 두 부류가 있죠. 복디님 같은 분이 있고 아닌 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0: 네.
1: 이게 올바른 사람인 거죠.
0: 네.
1: 이런 분은 고칠 수 없습니다. 이게 제 빠밤입니다. 그리고 왜 고칠 수 없냐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0: 그렇죠. 그냥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1: 그러니까 남편의 우려도 이러다가 봉변을 당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봉변을 당하거나 해도 해도 내 방법으로 안 된다 싶을 때 때 뭔가 약간 변화가 오겠죠. 근데 그것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건 남편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의 미묘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어느 부분에 좀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아내가 약간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차가 끼어든다거든요. 법을 안 지키면 뭐라고 운전하다가 공시렁거려요. 투덜투덜거려요. 그럼 제가 남편으로서 저는 좋은 게 좋다. 복디 같은 사람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당신 입에서 안 좋은 말 나오게 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0: 오, 아내 편을 일단은 듣네요.
1: 아내 편을 들어주죠. 네. 이게 제가 말하는 빠밤이에요.
0: 네.
1: 고칠 수 없다면 편을 들어줘라 하는 것이 역설적인 방법인데요. 그러면 아내가 웃습니다. 또 뭐라고 하다가 아, 왜 끼어들어 그러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씩
0: 네.
1: 웃어요.
0: 네.
1: 그리고 아내는 그런 저한테 고마워하죠. 가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한국보다 굉장히 모든 것이 잘 잡혀있는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유럽 같은 데 가면 정말 잘 살았을 사람인데 한국에 태어나서 너무 고생이 많다. 그러면 내 말이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확실히 내 편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게 이 사연의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렇다고 남편이 아내를 바꿀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불법이 가득한 사회를 바꿀 수 있겠어요? 둘 다 못 바꾸거든요. 그럼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태도? 당신이 옳다. 그래서 당신 더 힘들겠다.
0: 힘들겠다.
1: 어쩌면 좋으냐.
0: 그 잘못한 사람이 문제지 왜 내가 문제야? 라고 화를 냈다고 했잖아요.
1: 네네.
0: 이때도 지금 내 편 안 들고 저 잘못한 사람 편 드는 거야?
1: 그렇습니다.
0: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한마디잖아요.
1: 그렇죠. 내 편 아군이야 적이야 이렇게 묻는
0: 그러니까.
1: 거거든요.
0: 내가 뭘 잘못했는데.
1: 그렇지.
0: 나는 잘 지킨 거밖에 없어. 근데 지금 잘못한 사람 편 들고 있는
1: 네네네.
0: 거야? 하는 거잖아요.
1: 네. 부부를 가만히 보면 청기 부부, 백기 부부가 있어요.
0: 네.
1: 청기 부부, 백기 부부.
0: 네.
1: 청기 옛날에 청기 백기 게임이 있었거든요.
0: 그렇죠. 청기 올려, 백기 내려.
1: 맞아요. 옛날에 사셨나 봐요. 청기는 항상 의의 있습니다. 아내 같은 사람을 청기 배우자라고 하고
0: 네.
1: 그 다음에 백기. 아 됐어 됐어 알았어 졌어 졌어 네 좋은 대로 해. 이게 백기를 바로 드는 좋은 게 좋다거든요.
0: 네.
1: 근데 청기 백기가 되게 궁합이 잘 맞아요.
0: 둘
1: 다 청기였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0: 맞아요.
1: 그랬으면 온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명했을걸요.
0: 소리를 지르면서
1: 네.
0: 세워겠죠.
1: 그리고 정말 봉변 당했을 겁니다. 큰 트럭한테 당했을 수도 있고
0: 네.
1: 그래서 굉장히 곤란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을 수도 있어요. 한편 백기 백기 부부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0: 그냥 뭐 아무것도 풀릴 뭘까요? 어떨까요?
1: 신경쇠약증, 노이로제, 그다음에 피해의식, 약간 망상 이런 걸로도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거를 좋게 좋게 넘어가다 보면 호구가 되잖아요.
0: 그렇죠.
1: 진상은 호구를 알아본다는 유명한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호구가 되어버릴 수 있다. 아내도 에이 넘어가, 남편도 그래 그래. 그러다 보면 뒤에서 빵 했는데도 아 놀랐지만 넘어가. 그래. 아 얼마나 그 억울한 마음이 큽니까?
0: 네.
1: 그래서 배우자 중에 한 명은 청기인 게 바람직하다.
0: 바람직하다.
1: 바람직하다. 그래야 화병이 안 걸리죠. 청기 덕분에.
0: 네.
1: 그다음에 백기 덕분에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둘 다 청기였으면
0: 네.
1: 큰 일을 봉변을 당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에이 여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그 백기인 남편이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0: 네.
1: 아내를 좀 줄일 수 없냐?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줄일 수
0: 없다.
1: 줄일 수 없다면 아내 편을 적극적으로
0: 들어라.
1: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 두 가지 방법은 뭐냐? 해외에서 살았으면 당신 참 잘 살았을 텐데 하는 얘기고 당신 말 듣게 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이야 하면서 아내 편을 들어주고 아내가 났을 때는 아, 그만해 그만해 하지 말고 침묵하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침묵을 보고 자기가 조금 진정될 수 있다. 그런 게 제가 발견한 빠밤 원리입니다.
0: 빠밤?
1: 네.
0: 아이유의 너랑 나 이어 듣겠습니다.

0: CPBS 라디오 우신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서원 교수님과 감정식당 함께하고 있습니다. 5611님, 저도 프로 불편러 신고러인데요. 솔직한 마음 저변에는 그런 잘못을 한 사람이 피해를 봤으면 좋겠다는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복수하고 싶다.
0: 그렇죠.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다. 시민 한 명이 500건의 민원을 폭탄처럼 던진 거예요. 주정차 위반 민원을 한 자리에서 계속 1분만 주차해도 신고를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뭐 그런 심리는 뭘까요? 정말 약간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네. 라는 심보인가요?
1: 그렇죠. 극단이죠. 극단. 그다음에 극단으로 좋은 게 좋다는 사람, 어떤 것도 넘어가려는 사람이 있고 작은 거라도 넘어가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런 분들이 극단들이 더 눈에 두드러지게 띄는 거죠.
0: 그렇죠. 자, 7984님, 요즘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누가 나쁜맘 먹고 해코지하면 어떡해요. 1235님, 저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려고 동영상으로 찍고 있는데 차주가 내려와서 아니 네가 뭔데 남의 차 영상을 찍냐고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러 너무 무서웠었어요. 여기다 주차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아니 네가 뭔 상관이야 라고 말이죠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 이게 좀 필연적인 운명 같아요. 결국은 언젠가 이런 무대뽀 말도 안 되는 강적을 만나게 된다. 그때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그 강적을 만난 게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강적이 정말 비합리적인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하는 깨달음을 얻으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0: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적당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 다 아니고요.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 다 아니고 적당함이 중요한 중용의 미덕 함께 명심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좋은 이야기 많이 남겨주신 이서원 교수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 만나요.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잔나비 슬픔이여 안녕.

C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잔나비의 슬픔이여 안녕 듣고 왔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끝곡은 이소라 이제 그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뜨근뜨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또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진딧물, 나방, 노린재, 외래 해충까지 이대로 괜찮을까?
4: 걱정 말고 청단으로 싹 잡아!
3: 우와, 경농 청단이 신의 한수였네!
4: 진딧물, 나방, 노린재부터 외래 해충까지 청단으로 판을 뒤집는다!
5: 과수형 종합살충제 경농 청단!
6: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두 분이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1: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1번, 은총의 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조한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고단하더라도 잘 버티고 지낼 수 있는 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마음이 가난해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꿈을 품을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그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보다 나은 내일, 가난한 현실에 위로가 되는 꿈과 희망 한 조각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그 위대한 일이 내가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에서 시작됩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